0: CBS 기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5월 25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첫 곡으로요. 태연의 해피 띄워드렸습니다. 자, 어린 시절 동네 트램플린이 처음 등장했을 때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신기하게도 동네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좀 달랐죠. 뭐 방방, 붕붕, 때로는 팡팡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었으니까.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인잼. 어쩌다가 이 덤블링의 달인이 놀이기구에 올라가는 날이면 뭐 옆에서 구경만 했는데도 정말 너무너무 신나서 현기증이 날 정도였죠. 물론 이 짜릿함을 느끼는 순간은 늘 감질나게 짧았지만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그 순간의 쾌감은 롤러코스터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공중에서 3회전을 하던 그 시절의 개구쟁이들도 지금은 땅에 두 발을 굳게 디든 점잖은 어른으로 자랐겠지만 또 뭐 오늘 같은 날 그죠? 마음만큼은 그 어린 시절로 잠깐 돌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공중 3회전, 예, 그게 접니다. 참 많이도 다쳤죠.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자 편안한 대체 휴일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함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테롤.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가 그리고 도경수의 팝콘 듣고 오셨습니다. 언제나 새콩맘님. 아산에서 친구들 만나러 서울 가는 중입니다. 근처 사는 안성 친구들과 평택에서 만나서 전철 타고 성수동에서 서울 사는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 하루 신나게 놀 생각하니까 너무 좋네요. 성수동 가시는군요. 어떻게 오늘 어디 어디 가실지 이렇게 점 찍어 놓으셨나요? 가시면 아마 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성수동에 휴일에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뭐 맛집도 맛집이지만 그냥 길에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한참 많이 모이는 그 성수동에도 메인길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거기 가면 약간 흡사 명동을 떠올릴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론 많지만 관광객들도 엄청나게 많은지라 차를 안 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는 너무너무 잘한 선택이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시고요. 예, 재밌는 거 많이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휴일을 아주 제대로 쓰고 계시네요. 네, 평촌 카푸치노님. 알디, 이틀 사이에 집을 사고 파는 벼락치기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평촌에서 제일 핫한 동탄 땡땡으로 가로치고 닉네임을 동탄 카푸치노로 바꿔야 할까 봐요. 가로 닫고 계약서에 도장 쾅쾅 찍을 땐 어찌나 심장이 쿵쿵대던지 도파민 터지는 기분이 이런 거겠죠? 큰일 매듭치고 나와보니 자격꽃이 활짝 폈네요. 와라 여름아. 축하드립니다. 평촌에서 동탄으로 이사 가셨구나. 동탄도 동네가 살기가 좋아요. 네. 이번에 친구가 이제 동탄에 집이 있어서 네, 한번 놀러 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동탄 집이 곧 있으면 팔릴 예정이다. 혹시 그 집을 사신 건 아닌가요? 어쨌든 요즘 이 부동산 정책도 정책이지만 굉장히 좀 많은 요소들 전세, 뭐 월세. 네. 그래도 그 와중에 또

또 이제 좋은 매물 구해서 또 이사 가시기, 네, 첫 주택 구입하기 성공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제 내후년에 이제 저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인테리어 고민을 하죠 우리. 자, 최유리의 숲 그리고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2838님께서 신청하신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얼쑤!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학교를 졸업하고 쉴 새 없이 사회로 떠밀려 나온 후 나는 고독이라는 영토를 잃어버렸다. 매일 아침 회사에 나가면 100명쯤의 사람을 만난다. 그들의 10%와 매일 대화를 나누는

20%와는 인사를 주고받으며 50%와는 눈빛을 교환한다. 태생적 에너지 빈곤층인 나로서는 이것만으로도 이미 가용 에너지의 절반쯤은 써버린 셈이다. 수많은 사랑과 수많은 말 속에서 당장 짐을 싸 도망쳐버리고 싶은 날들을 어떻게든 견뎠다. 그런데 성격적 결함을 커버하기 위한 몹쓸 안간힘은 사내 정치의 달인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왔다. 나는 이제 진정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아등바등의 세계, 옥신각신의 세계에서 벗어나 저 멀리 고요한 곳으로 도망가고 싶었다. 그리고 7년이 흘렀다. 평생 가졌던 하나뿐인 직업을 집어던졌지만 시간을 되돌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내 선택은 변함이 없다. 나는 다시 이 혼돈과 방황의 시간 속으로 입장할 것이다. 이것은 불가피한 여정이었다.

남들은 학위를 따도 두 개는 땄을 긴 시간 동안 나는 정말이지 사소하고 한심한 일들만 했다. 기타를 배우고 별자리를 공부하며 칸트 철학 강의를 들으러 다녔다. 꽃꽂이를 배우고 중세 수도원에 관한 책들을 한동안 들이받다. 아무 책이나 막 읽는 즐거움을 처음으로 누려봤다. 한심하게 빈둥거렸던 그 긴 시간이 즐거웠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세상에는 여전히 울 일이 많았고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자신에 대해 낙담하고 낙담했다. 하지만 예전만큼 괴롭지는 않았다. 내가 한 것이 실망도 절망도 비관도 포기도 체념도 아닌 낙담이었기 때문이다.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몹시 상함. 낙담이라는 단어는 떨어질 낙, 쓸개 담자를 쓴다. 쓸개가 떨어지는 기분. 눈물이나 땀 같은 뜨끈한 액상의 정서가 이 단어에는 배어있다. 시무룩한 얼굴과 축 처진 어깨로 떨어진 쓸개를 주워 담으며 하는 말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일 것이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절망하지 않았고 비관하지 않았고 체념하지도 않았다. 그저 하루치의 낙담을 하고 다음날이면 다시 하루치의 작은 기대를 품으며 계속 살아갈 것이다.

아침에 읽는 편지 오늘은 박선영 작가의 에세이 그저 하루치의 낙담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권진아의 위로였고요. 일간지 기자로 17년간 근무한 작가는 커리어의 정점에서 돌연 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 과정을 담담하지만 세밀하게 한 권의 책에 담아놨고요.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너무 버겁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일 때, 그럴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도피를 꿈꾸게 되죠. 그럴 때 이 두 문장 사이에서 갈등하게 될 겁니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그죠? 그나저나 낙담이라는 단어, 생각보다 멋진 단어였네요. 쓸개를 떨어뜨린 채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낙담은 대부분 짧게 끝이 납니다. 말하자면 잠깐의 한숨이나 남몰래 훔치는 눈물 같은 게 바로 낙담이라는 거죠. 하루치의 낙담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하루치의 기대를 품게 된다는 문장도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글 너무 좋네요. 그죠? 아침에 읽는 편지 오늘은 박선영 작가의 에세이 그저 하루치의 낙담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Imagine Dragons의 Walking the Wire 그리고 Benson Boone의 Cry 듣고 오셨어요. 357 하나님, 알디 짹짹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제 다짐은 늘 당당한데요. 이번 주는 운동, 식단, 일찍 취침 완벽하게 그리고 밤 11시 침대에 누워 과자 한 봉지를 뜯고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따로 가는 저희 현실이죠. 다들 공감하시죠? 하셨습니다. 이런 패턴은 언제 보이게 되냐? 초등학교 때 보이게 되죠. 이게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기보단 내가 하는 행동이나 패턴을

파악하지 않은 나의 스케줄표를 짠내 자신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스케줄표처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그죠? 혹은 그런 각오나 어떤 그런 게 없는 사람인데 지금 스케줄표를 짜놓고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하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은 네, 잠깐 뭐 침실에서 자기 전에 먹는 과자 한 봉지, 뭐 아침에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늦잠 자는 거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서 다짐하고 스케줄을 짰는데 그걸 안 따른다면 네. 제가 좀 잔소리를 해야겠죠? 침대에 누워 과자 한 봉지. 요거 귀엽네요. 네. 752님. 방금 셀프 염색 끝내고 그대 창에 다소곳이 앉아 있습니다. 내 손으로 했으니까 2만 원 벌었어요. 착하죠? 젊어진 아기 새드림. 저도 집에서 혼자 이 셀프 염색 하거든요. 네. 근데 하기 전이랑 하고 나서 네, 굉장히 좀 많이 다른 걸 느끼긴 합니다. 저는 참고로 이렇게 정수리 쪽하고 양옆으로 흰머리가 좀 올라오는 편이라, 네. 이렇게 염색을 좀 하는데. 하고 나서 이렇게 깔끔해진 내 양옆 머리 보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어떻게 많이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이고, 돈 많이 버셨네요. 자, 에즈원의 랄랄라 러브송. 허밍업 앤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이렇게 두곡 듣고 옵니다.

시베스크 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네요. 코니 타워버스의 카운트 온 미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T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묻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6: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5: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이순환 우수 제품.
8: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9: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무상 방문 수거.
5: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2: 한국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는 공식 합의에 서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오늘 중으로 서명될 가능성도 작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0: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아직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도 않았다며 전임자들과 달리 자신은 나쁜 합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 이후 불매운동 등이 이어지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 회장은 내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고가의 귀금속과 함께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가 최근 로봇계 사업가에게 바스론 콘스탄틴 씨의 잔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측은 이달 초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약 2,900만 원을 이체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에 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9월 서 씨로부터 사업지원 청탁과 함께 시가 3,990만 원 상당의 바스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달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2일까지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48조 4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역대 1위는 지난 2월에 기록한 32조 2,338억 원이었는데 석 달 만에 경신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유용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임 청장은 SNS에서 현재 고가 법인 차량의 취득, 운행, 비용 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8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서울은 17.9도의 최저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낮 동안 초여름 날씨를 보이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고 낮에는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서울은 오늘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동두천과 원주 30도, 대전 29도, 광주 27도, 부산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반면 호남지방과 경상남도, 남해안과 제주도는 가끔씩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충청 이남지방으로도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3: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4: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5: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저는 하루에 딱 1분 냄새를 맡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침엔 커피 향을 맡고 밖에 나가면 공기 냄새를 느껴보고요.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를 맡으면서 먼저 음미해봐요. 처음엔 별 의미 없을 줄 알았는데 그 1분 때문에 하루가 더 또렷하게 기억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맡았던 냄새가 그날 있었던 일들이랑 같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구분되는 느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1분이 제 하루를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SBS 라디오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아이고 또 이런 또 우주 명곡을 네 알렉스의 봄날의 바람 같아요. 네 띄워드렸습니다. 파이프라인님께서 신청하셨는데요. 매우 칭찬해. 예예. 자 패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 군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공연 선물 하나 있죠.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생존을 바꾼다면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 실험적인 연극입니다. 서바이트. 밀실에 갇힌 세 인물이 양심과 굶주림이 충돌하는 아주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의 선택이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데요. 현대인들을 위한 우화 같은 연극 서바이트. 6월 17일 수요일에서 21일 일요일까지 서강대 메리홀에서 공연이 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말머리에 연극이라고 쓰시고요. 이름 그리고 관람을 원하는 날짜도 함께 꼭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보실 수 있는 초대권 추첨 통해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좀 뭔가 생각할 결이 있는 작품을 보는 게 전 좋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짹짹 쿠폰 가맹점 작년 9월에 탄생한 1호점부터 지난 4월에 소개한 27호점까지 저희가 시즌1을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8개월 걸렸네요. 그죠? 자,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와 포토 게시판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도 가맹점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자, 가맹점 참여 원하시는 대표님들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는 우리 아기새 여러분들은요, 혜택 받으신 거 다 사진 촬영하셔서요, 인증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시고 내 주변에 어떤 짹짹 가맹점이 있는지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쭉 둘러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사연과 신청곡 인증 문자 샵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요. 많이 애용하시고 선물과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반 김치,
1: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새벽

0: 노인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0: 현대 큐밍
4: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간장.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더피의 Mercy 그리고 에미 와인하우스의 Rehab 듣고 오셨습니다. 5340님 저는 폴땡땡 대학교에서 중장년 도배기능사 과정을 배우고 있는 71세 할아버지입니다. 지난주에 기능사 시험을 보고 와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위에선 다들 도배할 줄 알면 되지 뭘 시험까지 보냐 하시는데 5명이나 되는 손주들에게 할애비의 도전 정신을 보여주고 싶어요. 떨어지면 또 보고 떨어지면 또 보고 해서 기능사 자격증 꼭 취득할 생각입니다. 와, 저는요. 저는 진짜로 우리 5340님 같은 네 진짜 이런 분들이 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선생님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해서 내가 어디 가서 꼭 대우받아야 하고 그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 뭐 자녀뻘 혹은 그보다 더 어린 친구들에게 네 이렇게 어른인 척 대하고 그러는 것보단 자기 자신이 먼저 발벗고 나서서 사회적으로든 아니면 한 명의 인간 성인으로서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좀 이렇게 리스펙 받을 수 있는 1인으로서 성장시킬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다. 5340님 아버지 이거 그 시험 보신 다음에 합격 여부나 이런 거 네, 꼭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네 저희가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자 드보라님 어제는 TV가 고장이 나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조카와 제부가 우리 집에 와서 바로 고쳐주고 왔습니다. 맥가이버 같은 우리 제부 너무 고맙,

없고 멋진 거 있죠? 알지도 기계 같은 거 잘 고치겠죠?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드라이브 돌려서 청소기 뜯고 청소하고 다시 조립하고 이런 건 잘합니다. 네. 얼마 전에 또 그 벽에 이렇게 박혀 있는 우리 전등 스위치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안에가 뭐가 부러졌는지 안 되더라고요. 좌우로 이렇게 딸깍딸깍 하면서 고정이 돼야 되는데 하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이나 다를까 바꾸는 영상이 있어요. 스위치 몇 개 시켜가지고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고 재밌어요. 네, 약간 뿌듯함도 있고 그런 거 남자들은 좀 어느 정도 다 하죠. 네네, 그죠? 아이유의 팔레트 피처링 지드래곤이고요. 싸이의 어땠을까 피처링 박정현 듣고 오겠습니다.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브로클리 너마저의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듣고 오셨습니다. 명희님, 저희 집 반려견은 10살 된 회색 푸들이고 비만 댕댕이인데 나이가 드니 눈이 뿌얘지네요. 안약을 처방받아 저만 해주는데 정말 얌전히 있어요. 시원한 느낌을 좋아하는 걸까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 강아지들도 그 상황에 따라 혹은 그 견종들에 따라서 가지고 태어나는 혹은 조심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저희 집도 이제 처음이가 9살이 됐는데 얘도 이제 어느 순간 밖에 낮에 산책을 나가면 눈을 이렇게 약간 밝은 데 보면 이렇게 눈 우리가 이렇게 얇게 뜨잖아요. 눈 부실 때. 그런 눈을 계속 하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왜 저러지? 그래갖고 병원 데리고 갔더니 조리개가 안 다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밤 되면 조리개가 활짝 열려서 좀 밤에 잘볼수 있게 되고 낮에

는 조리개가 좀 닫혀서 햇빛 들어오는 걸 조금 이렇게 가려줘야 되는데 그게 작용을 잘안 한다고 그래갖고 오 저도 겁먹어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다행히 그거를 조절해 줄수 있는 안약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은 그거를 좀 처방을 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 눈이 좀더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느낌이 좋아서 그런 걸 거예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예뻐해 주시고. 밤에 산책하셔야 될것 같네요. 그죠?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

0: 세상을 걷다님.
1: 알디 병원 검사가 있어서 공복 상태였다가 소중한 첫 끼로 햄버거 먹으러 왔습니다. 참으로 맛나네요. 알디도 오늘은 맛나고 든든한 점심 먹어요. 햄버거 단품 하나 더 시킬지 말지 노래 들으며 고민 좀 더 해볼게요 하셨습니다. 아유 그럼 애초에 그럴 거면 그냥 슈퍼 사이즈로 시키지 왜 그러셨어요? 아이그 고민할 땐 그냥 드세요. 네네. 그래도 병원 검사가 어떤 검사였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피검사? 피검사였을까요? 왜냐면은 뭐 대장내시경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네, 약을 먹고 속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바로 검사 끝나자마자 햄버거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혈당 조심하시고요. 네네. 하나 더 드시죠. 마룬5의 Nothing Lasts Forever 듣고 옵니다.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월요일 방송 마칠 시간이 벌써 됐네요.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김윤주의 랄랄라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6487님께서 신청하신 마이클 잭슨의 Rock With You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0: CBS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슈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6: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8: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될 시흥. 이젠 바이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는 공식 합의에 서명이 이뤄진 것은 아니고 오늘 중으로 서명될 가능성도 작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아직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도 않았다며 전임자들과 달리 자신은 나쁜 합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고가의 귀금속과 함께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가 최근 로봇계 사업가에게 바세론 콘스탄틴 씨의 잔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측은 이달 초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약 2,900만 원을 이체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0: 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9월 서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시가 3,990만 원 상당의 바세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 이후 불매운동 등이 이어지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 회장은 내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내부 직원의 인사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경찰에 고발장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지난 3월 유 전 사무총장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원 내부 조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포착돼 지난해 11월 고발당하자 고발장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니케이 지수가 오늘 오전 사상 처음으로 6만 4천을 넘은 데 이어 6만 5천 선까지 단숨에 돌파하면서 장중 최고치 기록을 연달아 갈아치웠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에 더해 지난 22일 미국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가 상승한 것이 주가 상승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늘 장 시작과 거의 동시에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 주문이 쏟아져 나오면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달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2일까지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48조 4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역대 1위는 지난 2월에 기록한 32조 2,338억 원이었는데 석 달 만에 경신한 것입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5.7도입니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운 주지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2: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1: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2: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이 올라가니까는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어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1: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김윤주입니다. 땀 뻘뻘 흘리며 다 치워놨더니 또 질렀나요? 다시 또 치우면 되죠. 아침부터 바보 같은 실수 해버렸나요? 이제부터 안 하면 되죠. 주말엔 기필코 운동해야지 해놓고 먹고 또 먹기만 하다가 주초를 맞았나요? 내일부터, 아니 당장 오늘부터 운동하면 되죠. 희한하게 내가 끌리는 사람은 내게 관심이 없나요? 나도 좋아하고 날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면 돼요. 버는 것도 빠듯한데 지출만 느나요? 이제부터 좀 덜 쓰면 되죠. 속상해할 시간에 마음을

바꾸는 게 훨씬 빨라요. 느긋하게 쉬는 월요일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있나요? 신청곡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주세요. 실시간 기분 전환 김윤주의 랄랄라예요.

0: K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박혜경 레몬트리 들으셨어요. 즐기는 중님, 오늘 뭘 잘못 먹었는지 배탈이 나서 고생하고 있는데 랄랄라 음악 덕분에 통증이 좀 가신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사연 주셨어요. 배탈 나신 분도 기분 전환, 의기소침해 있는 분들도 기분 전환, 막 짜증이 나는 분들도 기분 전환 해드리는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디서 뭐하면서 느긋하게 월요일 보내고 계실까요? 아니면 오늘도 역시 바쁘게 보내고 계실까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기분 전환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로 간유산균 세조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2: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정진의 인사, NC야 기억날 그날이 와도 5월 25일 월요일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듣고 계세요. 8389님, 근무하면서 늘 듣는 라디오가 베스트 브랜드라고 하셨어요.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힘든데 그래도 잘 이겨내겠죠? 베프가 옆에 있으면 힘든 시간도 잘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기분 전환하세요. 커피 쿠폰 드립니다. 5252님, 실록의 계절 5월에 좋은 음악들과 함께해서 행복하다고 하셨고요. 찡찡이맘님, 여러 가지 상황과 건강 때문에 힘든 날 보내고 있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주세요. 맛있는 커피로 응원해드리고요. 커피보다 감미로운 알렉스의 그대라면

남들에겐 사소해도 내겐 속타고 서운한 일, 속풀이라도 하고 싶다면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사연 주세요. 살다 살다 내가 별걸 다 방송에서 말해보네. 김윤주의 랄랄라 별다방 6246님의 사연입니다.

0: 저랑 남편은 갱년기, 아들은 중2, 집이 막 살얼음 판이에요. 그래도 아들, 엄마가 오늘 네 좋아하는 맞는 걸로 해줄까? 하면서 그날도 오징어 숙회를 하면서 아들, 냉장고에서 초장 좀 꺼내온나 했는데 대꾸가 없어요. 아들, 이 손에 뭐가 묻어서 그래? 초장 버튼 못 주나?
1: 아, 그걸 내가 꼭 해야 돼?
0: 이래 쏴 붙이는데 이놈의 자식, 엄마는 매끼 잘 먹이려고 이 난리를 쌌는데 상진났다 상진났어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라고 토스트를 해주면서 아들 출출하지? 이 먹고 힘내자 아자 아자
1: 아자 아자 내가 해요? 그리고 딸기잼 왜 이렇게 적어? 달걀은 왜 반숙이야? 어우 냄새나
0: 접시를 막 확 뺏고 싶대야 라고 싫은 소리를 해대면서도 토스트 내장은 뚝딱 해치우는 아들이 야속해 어이 아들 제발 그냥 맛있게 먹어주면 안 되겠어요? 하려다가 또 참았습니다 갱년기가 사춘기를 이긴다고 누가 그랬어요? 쟤는 맨날 K-POP입니다 아이고

살다 살다 내가 별걸 다 방송에서 말해보네. 김윤주의 랄랄라 별다방 6246님의 사연이었고요. 티아라 너 때문에 미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아, 8125님 아드님 엄마 갱년기 폭발하면 진짜 무섭다. 좋은 말로 할 때 초장 대령해라. 불꽃 엄마님 갱년기 화력 무시합니까? 다음엔 초장 대신 등짝 스매싱 배달하기. 다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엄마 편 들어주셔서 너무 좋아요. 참자참자님 접시 안 뺏으신 것만으로도 사연자님은 이미 성인군자 반열에 오르셨습니다. 짝짝짝. 그러니까요. 그렇게 맛없다 해놓고 토스트를 그걸 다 먹어요? 1314님도 어머 계란 냄새 난다면서 토스트를 4장이나 먹다니요. 그건 맛에 굴복했다는 증거니까 기운 내세요. 맛있다는 거죠. 맛있다는 거예요. 우리 6242님 손맛 인정이라는 거예요. 무적불패님 사춘기가 이긴 것 같죠? 느느느. 결국 밥해주는 엄마가 이 구역의 영원한 갑입니다. 아 그럼요. 엄마 밥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틸 거면서 그러고 있어요. 우리 사춘기 아드님께서. 6246님께 별다방에서 커피 1+1으로 드립니다. 자, 어따 말하기도 쑥스럽지만 별다방에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 말머리에 별다방 쓰시고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주세요. 적극편 들어드리고 커피 1+1으로 드립니다. 이홍기 마리아.

이홍기 마리아 옴므 남자니까 웃는 거야.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신지예요. 해뜰 날.

0: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1: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2: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0: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3: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4: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여행.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골뱅이.
6: 서영은의 꿈을 꾼다 들으면서 월요일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바칠게요. 오늘도 룰루랄라.

0: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는 공식 합의에 서명이 이뤄진 것은 아니고 오늘 중으로 서명될 가능성도 작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아직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도 않았다며 전임자들과 달리 자신은 나쁜 합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고가의 귀금속과 함께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가 최근 로봇계 사업가에게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 잔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측은 이달 초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약 2,900만 원을 이체하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에 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9월 서 씨로부터 사업지원 청탁과 함께 시가 3,990만 원 상당의 바세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대표

0: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지수가 오늘 오전 사상 처음으로 6만 4천을 넘은 데 이어 6만 5천 선까지 단숨에 돌파하며 장중 최고치 기록을 연달아 갈아치웠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에 더해 지난 22일 미국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가 상승한 것이 주가 상승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늘 장 시작과 거의 동시에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 주문이 쏟아져 나오며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달 코스피가 고공행진하며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2일까지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48조 4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역대 1위는 지난 2월 기록한 32조 2338억 원이었는데 3개월 만에 경신했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 이후 불매운동 등이 이어지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 회장은 내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1년 동안 걷기 여행을 떠난 국민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낮 동안 내륙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그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4도, 습도는 53%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이 말은 원래 라틴어 보누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뜻은 아주 간단해요. 좋은 것 그리고 행운이라는 뜻이죠. 고대 로마 신화에는 좋은 결과 또는 성공을 관장하는 보누스 에벤투스라는 신이 있었다는데요. 여기서 파생된 말이 바로 보너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죠. 고대 로마인들은 풍년이 들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보누스 에벤투스 신이 찾아왔다고 믿었다는데요. 월요일이지만 대체 공휴일인 오늘 같은 날이 바로 보너스처럼 찾아온 선물 같은 시간이죠. 단순히 출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 찾아온 기분 좋은 선물이라서 오늘이 꼭 보너스처럼 느껴질 텐데요. 날이 날이니만큼 남은 휴일 동안 좋은 것들로만 가득 채워봐요.

0: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칼리 레이 젭슨 아우시티의 Good Time이었습니다. 도로시님 쉬는 날 생방이네요. 또 까비맘님, 솔량이님은 보라가 이상합니다. 안 보여요 하셨는데 오늘은 빨간 날이라서 카메라에게도 휴식을. 하지만 퀴즈는 준비됐고요. 안보라 데이지만 오늘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통하면서 또 좋은 음악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앞서 얘기한 고대 로마 신화에서 보누스 에벤투스는 좋은 결과 또는 성공을 관장하는 신이어서 풍년을 기원하거나 큰 돈을 벌기를 바랄 때 이 신께 기도를 올렸대요. 그러니까 보너스라는 단어는 당신에게 좋은 일과 행운이 깃들길 바란다는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죠? 보너스가 상여금의 의미로 쓰이기 시작한 건 19세기 말 미국에서부터라고 하고요. 회사에서 이익이 많이 났거나 일을 아주 잘해서 받게 되는 일종의 인센티브 같은 뜻으로 보너스가 쓰이게 됐답니다. 아무튼 오늘 같은 대체 휴일이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겠죠. 자, 오늘도 우리 햇님이들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리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7: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8: 신축도,
9: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9: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9: 빌딩앤 리치.
8: 신축도,
9: 리모델링도
1: 경동.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2: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3: 방탄꼭지.
5: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지수님, 산에 올라왔다. 하산하며 해피송 함께합니다. 아, 날씨가 이제 꽤 더워져서 그렇죠. 이 시간에 하산하셔야지. 이 시간에 등산하시면 아유, 내려갈 때까지 지치십니다. 5672님은 뒷산 다녀오다가 혼자 콩국수 먹으러 왔네요. 너무 시원합니다. 콩국수의 계절, 너무 더운 오늘 딱입니다. 와, 인증샷도 주셨는데 세상에나 이 얼음이 동동 떠있는 뽀얗고 아주 하얗지는 않고 뭐라 그럴까 좀 약간 구수해 보이는 아이보리 색깔 이 콩국수 한 그릇이 너무나 달게 맛나게 보입니다. 아 진짜 콩국수의 계절인가 봐요. 두 곡이었고요. 니키 유어드 레이즈의 Sunroof 그리고 심플 플랜 피처링의 션 폴 Summer Paradise였습니다. 준호맘님 오후에 보너스 같은 해피송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피러와 요나님은 보너스라고요. 보너스가 먹고 싶다 하셨는데 이렇게 연휴에는 또 집에 하루 종일 있는 날은 더 입이 심심한 것 같아요. 1182님은 저는 이번 연휴에 상처를 보너스로 받았습니다. 넘어져서 발을 다쳐서 황금 연휴를 집콕하고 있는데 다행히 뼈가 부러진 건 아니라서 반깁스만 했어요. 덕분에 푹 쉬면서 해피송 듣고 있네요. 역시 인증샷을. 아 반깁스지만 사실은 요즘은 이렇게 통깁스는 잘 안 하잖아요. 아주 진짜 큰 사고가 아니면 그리고 반깁스만 해도 되게 불편하고 힘든데 그래도 요만하니 다행이다 생각하고 얼른 쾌차하셔야겠죠. 해피그님, 어제보다 오늘은 바람이 살랑살랑 붑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어 그런가 봅니다. 맞아요. 또 이렇게 어제 오늘 날씨 좋았지만 또 화요일, 수요일 비 소식이 있죠. 아마 여름으로 가는 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생방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음악을 듣고요. 넌센스, 아재 퀴즈 함께 풀어봅니다. 이어지는 곡은 제시 제이예요. Flashlight.

8946님. 저는요, 새끼손가락 깁스 푼지 5개월이 되는데도요, 아직도 통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못했던 도자기에 그림 그리는 작업, 이즈닉, 다시 시작했습니다. 해피송 들으면서 하고 있어요. 사진 주셨는데요. 와, 너무 예쁩니다. 알록달록한 그 접시. 제 눈에는 접시입니다. 납작한 접시에다가 안에 그림을 그려 넣으시고 계신데, 되게 산뜻하네요. 고맙습니다. 스카일라 그레이의 Everything I Need, 또 제시 제이의 Flashlight까지 전했습니다. 로지린, 휴일 해피송으로 착륙하셨는데.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아시죠? 넌센스 아재 퀴즈 풀고 가는 월요일입니다. 먼저 몸풀기 퀴즈. 유럽인들이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0: 유럽인트.
1: EU식. EU식이고요. 여름마다 하는 전쟁, The War. 먹으면 먹을수록 취하는 신박한 빵은 카스테라. 카스테라. 앉으면 유난히 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앉아있기만 해도 그냥 너무 졸리다. 왜냐? 앉아서. 앉아서. 앉아있으니까. 차에서 가장 차가운 곳은 차 가운데? 차에서 가장 차가운. 차 가운데? 자, 오늘 문제입니다. 오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오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 자, 오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자성어 중에 있죠. 오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 벌써 사자성어 중에 두 자는 나왔습니다. 나머지 뒤에 두 자만 맞춰주시면 돼요. 오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 그러니까 짙은 안개 속이라서 방향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원뜻은 그런 거죠. 자, 오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중에 두 자는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벌써 얘기를 했고요. 자,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정답. 설마 이거? 하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오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 사자성어로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함께 적어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 7824님 엔싱크예요. 바이 바이 바이.

0574님, 아빠랑 차 안에서 듣다가 문자 보내봅니다 하셨는데 어디 다녀오시는 길일까요? 아, 아빠랑 오붓하게 라디오 듣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미소가 지어집니다. 커피 쿠폰 우리 아버님께 전해주세요. 은방울꽃님 원 디렉션의 원 띵이었고요. 또 7824님 엔싱크의 바이 바이 바이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넌센스 아직 퀴즈 풀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몸풀기 퀴즈가 더 어려운데요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것은 해피송의 배려가 되겠습니다. 다 어려운 문제들로 머리를 풀고 쉬운 문제를 풀어보고 커피 받고. 지은님이 너무 웃깁니다. 저도 지난번에 야간 운전할 때 오리처럼 그렇게 헤맸어요 하셨는데. 졸리나님 정답 오리 둥절 하셨고. 2582님 오리 로스 맛있긴 한데 정답은 아니겠죠 하셨고. 진짜 오리 로스트네요. 범 내려온다님 저는 정답보다 카스테라가 너무 강력합니다. 내일 출근해서 퀴즈 내야겠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취하는 신박한 빵은 이 빵을 먹으면 왜 그렇게 취하는지. 정답 카스테라. 범 내려온다님이 유난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오늘 문제는요. 오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를 사자성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였죠. 오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 뭐 오리는 나왔으니까 뒤에 두 글자만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신청곡과 정답 기다립니다.

목수 토박이님, 텐시스의 I'm Not in Love, 또 니콜레 랄슨의 로탈 러브, 또 비치 보이스의 우드잎이 나이스였습니다. 1419번으로 저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캠핑 끝나고 집에 가면서 정답 보냅니다. 하셨고요. 아, 이번 그 3일간의 연휴 동안 캠핑 다녀오신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7069번으로는 9살 딸아이와 함께 해피송을 듣다가 딸이 아빠 삐리리리 아니야 얘기합니다. 정답 맞죠? 하시면서 혜인아 아빠가 잘했지? 하셨는데 잘한 건 혜인인 것 같은데요, 아버님? 커피 쿠폰 전합니다. 1419님께도 보낼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는 공식 합의에 서명이 이뤄진 것은 아니고 오늘 중으로 서명될 가능성도 작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아직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도 않았다며 전임자들과 달리 자신은 나쁜 합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고가의 귀금속과 함께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가 최근 로봇계 사업가에게 바세론 콘스탄틴 씨의 잔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측은 이달 초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약 2,900만 원을 이체하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에 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9월 서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시가 3,990만 원 상당의 바세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검사들의 서운을 취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첫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1955년부터 71년 동안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수여된 훈 포장과 표창 2만여 개의 공적 사유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 포상 취소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0: 이후 순차적으로 수상자들의 상세 공적 자료를 확보해 서훈 취소 사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396억 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274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검찰이 집행한 범죄 수익 추징금은 모두 4,958억 원으로 한 해 평균 1,200억여 원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부는 또 외국 사법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한 결과 해외 범죄인 송환 인원이 2022년 70명에서 지난해 274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지수가 오늘 오전 사상 처음으로 6만 4천을 넘은 데 이어 6만 5천 선까지 단숨에 돌파하며 장중 최고치 기록을 연달아 갈아치웠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에 더해 지난 22일 미국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가 상승한 것이 주가 상승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늘 장 시작과 거의 동시에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 주문이 쏟아져 나오며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달 코스피가 고공행진하며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6도, 습도는 51%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2: 사랑으로, 연애로, 그 알싸한 감정으로 청춘을 낭비하라. 떼쓰기, 보채기, 연락 끊어보기, 설득하기, 밀고 당기기, 미워하기, 욕하기, 칭찬하기, 그리워하기. 사랑이라는 이름이 없다면 모두 불가능한 것들. 이나미의 시, 내게 스무 살이 다시 온다면 이었습니다.
3: 1시 5분입니다.

0: 미르님, 남편과 백숙 먹고, 백숙으로 아점하고 집에 가는 길에 해피송 듣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노는 날인데, 내일은 일하러 가야 됩니다. 하셨어요. 백숙 먹고 기운 내서 내일부터 다시 또 으라차차차 하시는 거겠죠? 커피 쿠폰 전합니다. 해피송 2부 여는 곡은 해피그님의 신청곡 영화 라라랜드에서 흘렀죠? Another Day of Sun이었습니다. 오늘 1부에서 우리 넌센스 아재 퀴즈 풀어봤습니다. 문제가 오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를 사자성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였죠. 오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 넌센스 아재 퀴즈. 정답은 오리무중입니다. 오리무중. 뭐 어려운 문제 아니라서 다들 잘 알려주셨고 또 휴일인 만큼 아이들하고 듣고 계신 분도 많으시네요. 7943님은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가 정답을 알려줬다고 하셨고요. 아, 우리 원웅님은 오리우중 아니고 오리무중. 아, 오늘부터 벌써 비가 온다는 곳도 있네요. 하시면서 정답 알려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하고요. 우리 8144-6123, 또 불곡산 바람돌이 수연 뽕마래 3385-0723, 또 6498-8740-3584, 7943-1935, 또 바니님, 다슬다은, 8218님 등등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이 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2부는 이렇게 가봅니다. 연휴 이행시. 아, 연휴의 끝자락을 잡고 연휴 이행시 가봅니다. 저부터 가볼까요? 연. 연두색이 점점 짙어지는 요즘. 이 달콤한 휴. 휴일도 이렇게 끝나갑니다. 자, 우리 해님이들도 연휴 이행시 주시죠. 신청곡도 적어주시고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자, 우리 햇님이들의 신박한 연휴 이행시 기다립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4: 콜레스테롤이 걱정

0: 손씻기놨다.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고양시 30대 왕자님 빌리지 피플의 In the Navy였고요. 또 딸기산도님 FS65의 Blue, 또 1656 아네스님이 신청하신 리치 발렌스의 La Bamba, 또 경숙님 블레어의 Have Fun Go Mad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는 연휴 이행시입니다. 연휴. 먼저 3367님. 연휴인데요. 휴이 루이스앤더 뉴스 한 곡 듣고 가시죠 하셨어요. 연락 받으셨나요? 휴이 루이스앤더 뉴스 휴가 간 것 같은데. 만도

주인님. 연유에 터진 입맛, 휘일 없이 열일합니다. 연중 내내 무휴, 휴직이 없는 나의 입맛. 최호림님은 연중 무휴라고 써 있어서 식당에 갔는데 휴무랍니다. 아, 안타까워, 안타까워요. 람보르 옵돌님, 연휴에 집 청소하려고 했는데 휴지통 하나 비우고 오늘 할 일 끝. 왠지 연휴에는 더 일하기가 쉽습니다. 연기자라는 휴그랜트보다 해피송에서는 곱돌님이 최고지. 제제맘님은 연휴가 나에게는 너무 깁니다. 휴일은 이제 그만. 나가고 싶다. 아, 휴일이라고 가족들이 다 집에 그냥 붙어앉아 있으면 일단 숨부터 막히고 아휴, 좀 집도 답답하고 그러죠. 겨울일걸님, 연휴라 좋아했는데 휴일에 일이 더 많습니다. 식구들 새끼 먹이느라 열무김치 담고 오이김치 담고 휴, 한숨이 나와요 하셨네요. 아, 이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가족들이 없을 때, 그러니까 평일에 쉬고 가족들이 있을 때 휴일이나 주말 같은 때 일하면서 티를 팍팍 내라. 단, 조금 힘들고 불편하긴 하겠죠? 좀 불편하긴 해요. 아는 오빠님은 연남동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요 하셨는데 뭔 소리세요 진짜. 어, 연남동 사시는 분들 혼 좀 내주세요. 0702님은 뭐 허무 이행시라고 연천구는 휴전선의 근접 지역입니다. 아, 좋았어요. 올리비아님은 연휴가 끝나갑니다. 휴가는 또 언제일까요 하셨고 방 좀 치워라님, 연휴가 말입니다. 휴리리 가버려 슬픕니다. 하셨는데요. 두 분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연휴 이행시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이어지는 곡은 Meredith Brooks의 Beach.

유재수의 해피송 오늘 연휴 이행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답을 주시네. 이걸 또 받으시네. 명예롭게 살자님. 연남동 근처에 지금 있는데요. 휴지 가져갈게요. 뜻밖의 정보 교환. 아 저는 근데 연남동 갈 때는 휴대폰 꼭 지참. 그 길이 골목골목 있잖아요. 그래서 맛집도 많고 재밌기도 하고 좋은 곳도 많은데 휴대폰 꼭 가져가야지. 안 그럼 저 같은 사람은 길 치는 길 잃읍니다. 바위나리님. 연애 세포 깨우는 남자 휴 잭맨 하셨습니다. 휴 잭맨도 있고 휴 그랜트도 있고 왜 이렇게 많대요. 혜숙님. 연휴라서 동생들과 휴식 취하고 스냅사진 찍으러 가려고 뿌염했습니다. 하셨는데 아 연휴의 바람직한 모습이고요. 이사걸님. 연인 없이 드라이브하다가 휴전선 근처까지 왔습니다. 뭐 속 타는 일이 있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식빵님. 연휴라 나들이 계획 세웠었는데 와이프 몸살이나 폭입니다. 휴 해피송 없었으면 어찌할 뻔했을까요? 하셨는데 연락하면 늘 대기 중인 휴일에도 해피송입니다. 나오키님 연락주세요. 휴무 때만. 밀키맘님은 연연하지 않으려 했는데 휴일의 끝자락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아셨고요. 0372님 연이어 찾아오는 쉬는 날 휴식이 필요한 몸과 마음이 제대로 숨을 고릅니다. 아, 이번 연휴 때 정말 제대로 쉬신 분들. 8424님은 연휴 동안 가족들과 즐거운 휴가를 보냈다. 너무 힐링이 된 시간들이었어요. 아셨는데 오 좋고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 얘기도 적어주세요. 4267님 연 연말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휴 휴일마다 웨딩 준비하게 됐네요. 아셨는데 와 그 어떤 얘기보다 반갑고 축하받을 소식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4267님 8424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곡 지은님이 신청하셨어요. 나나무스쿠리가 노래합니다. Only Love.

엉애님이 와 이쁘니다 하셨는데 맞아 영화 이쁘니에서 제이블 러비 휴잇이 노래도 직접 했죠. Love will show you everything 이었고요. 그전 곡은 설아 갑부님이 지난주 수요일에 오늘의 결혼 34주년이고 여행 갑니다. 최영주 사랑해. 오, 반격 있게 얘기 남기셨고요.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늘은 슬림 위트먼의 버전으로 You Are My Sunshine 띄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또 나나 무스쿨이 Only Love까지 함께 했죠.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3367님 그레이스 에이브람스 노래합니다. Close to You.

우리 기성님, 연애가 하고 싶은 솔로지만 휴면 상태가 오래되었습니다. 누가 나 좀 깨워주세요 하시면서 연애는 휴식에 들어가면 답이 없습니다. 네, 멀리서 찾지도 말아야지만 또 노력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 막 러닝크루 이런 것도 날씨도 좋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아, Grace Abrams의 Close to You 들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두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7969 우리 9살 혜인이의 신청곡입니다. 헌트릭스에서 흘렀죠? 골든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헌트릭스 흐른 게 아니라 케이팝 데모한테서 흘렀고 헌트릭스가 노래합니다. 골든.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 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경제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는 공식 합의에 서명이 이뤄진 것은 아니고 오늘 중으로 서명될 가능성도 작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아직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도 않았다며 전임자들과 달리 자신은 나쁜 합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고가의 귀금속과 함께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가 최근 로봇계 사업가에게 바쇠론 콘스탄틴 시계 잔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측은 이달 초 로봇계 사업가가 서버성빈 씨에게 약 2,900만 원을 이체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에 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9월 서 씨로부터 사업지원 청탁과 함께 시가 3,990만 원 상당의 바쇠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 이후 불매운동 등이 이어지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 회장은 내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검사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첫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1955년부터 71년 동안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수여된 훈 포장과 표창 2만여 개의 공적 사유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 포상 취소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순차적으로 수상자들의 상세 공적 자료를 확보해 서훈 취소 사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396억 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274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검찰이 집행한 범죄수익 추징금은 모두 4,958억 원으로 한 해 평균 1,200억여 원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부는 또 외국 사법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한 결과 해외 범죄인 송환 인원이 2022년 70명에서 지난해 274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인 명의의 슈퍼카 사적 유용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임 청장은 SNS에서 현재 고가 법인 차량의 취득, 운행, 비용 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및 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내일부터 모레 사이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28.1도, 습도는 52%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0: CBS
7: 이제 곧 어두워지겠는걸? 그럼 이제 아바나의 불빛이 보이겠지. 너무 동쪽으로 나왔다면 새로운 해안의 불빛이 보일 테고 아무도 나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 아이는 내 걱정을 하고 있을 거야. 늙은 어부들도 내 걱정을 할 테지. 그 밖에 다른 많은 사람도 역시 걱정하고 있겠지. 노인은 생각했다. 난 정말 좋은 마을에 살고 있구나. 책 속 이야기,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속 한 구절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마음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0: 2시 5분입니다.
8: 이봉규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가요?

0: 이번 기회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트랙 6127번님 신청해 주신 김원준의 곡 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보라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인사 올립니다. 오늘 대체 휴일이에요. 지난 5월 어린이날 주간 보내고 오늘이 오기만을 기다린 봉팔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아 이거 봉디가 또 오늘 노추임새 데이라고 선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그 생각이 맞습니다. 센스가 있으시네요. 네, 눈치가 빠르십니다. 굳이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DJ가. 하지만 저는 솔직한 DJ이기 때문에 늘 언급을 합니다. 우리 봉팔님들 눈치도 빨라가지고 다 알아요. 오늘 No 주임새 Day. 그렇지만 우리 봉팔님들 좋아하는 곡으로 신명나게 또 선곡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번 게 어떤가요? 사연과 신청곡은 계속 적립 중이니까 하고 싶은 얘기 있다면 언제든지 남겨주십시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광고주님.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1: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새 여행 갈 때마다
2: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0: 위 제로.
1: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
0: 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0: 위 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0: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3: 이야.

0: 행복제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G카페에서 소방차가 만들어준 커피 한잔 제공해드렸고요. 박남정의 노래로 흥을 올려봤습니다. 복토리님의 신청곡 널 그리며. 자, 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4687번님이십니다. 40개월 아들이랑 36일 된 딸을 키우는 애둘 마음입니다. 말안 듣는 아들이랑 말못 알아듣는 딸을 동시에 보고 있자면 남편도 저도 혼이 쏙 빠질 지경이에요. 새벽 수유로 몸도 마음도 지치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안 가는 주말엔 더 힘들고요. 지금도 육아에 지치고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지만 언젠가 웃으며 이 순간을 추억할 날이 오겠죠? 그때를 기다리며 아자아자 육아팅. 하루하루가 참 고되시죠. 요게

이 없지 않습니까?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자고 싶고 화장실도 좀 편하게 다녀오고 싶은데 그 간단한 게안 돼요. 기본 욕구가 만족이 안 되는 시즌입니다, 지금. 올해가 아니라 이제 다음 월드컵 기간만 되셔도 저는 4687번님 무조건 요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때 내 아들, 내 딸내미 한 번이라도 더 안아줄 걸. 우리가 늘 후회하는 인간입니다만 욕은 좀덜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하이키의 곡 준비했습니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와 다이어트 언제 끝나님을 위해 후라이 하나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악뮤 후라이의 꿈.

하이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악뮤 후라이의 꿈, 다이어트 언제 끝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9734번님, 가족들과 바닷가 다녀오려 해요. 숙소도 찾아보고 맛집도 검색하고 오랜만에 바다보며 시원하게 힐링하고 오고 싶습니다. 신청곡 휘성, 결혼까지 생각했어. 슬슬 인기 숙소들은 뭐 성수기철 마감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고요.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어디서 자냐 보다 어디를 누구와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가족과 뭐 오랜만에 함께 바다 냄새도 맡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밤에는 파도 소리 들으면서 웃다 보면은 그 자체로 저는 이미 좋은 여행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해요. 신청곡 전해드리고요. 파인코코님은 지난번에 축하해 주시고 강의해 주신 안산 시민 DJ입니다. 제 방송이 금요일 업로드 되었어요. 너무 못했지만 그래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디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파인코코님, 뭐 지난번에도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안산시의 그 시민 DJ로 선발이 되셔서 제가 직접 만나 뵙고 DJ 개론 수업을 제가 특강 형식으로 해드렸습니다. 저도 업로드된 영상을 찾아볼게요. 그 안산에 선부광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작은 오픈 스튜디오가 있대요. 거기서 방송을 녹화하시나 보더라고요. 시민들과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일상과 지역 이야기를 담는다고 합니다. 안산 시민 봉팔님들은 한번 이 파인코크님의 라디오도 챙겨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봉팔끼리 이 정도 의리는 있잖아요. FT 아일랜드까지 가보죠. 1690번님 신청하셨네요. 사랑 아리.

FT아일랜드의 사랑아리까지 재생해드렸어요. 1650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 ND0724번님 신청해주신 이원진 유금덕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인데요. 뭐이곡다 아십니다. 특히나 가사가 예술이죠. 이제 제일 좋아하는 그 가사 구간이 뜻 모를 그 슬픔이 때론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는 걸이란 구간이 있습니다. 슬픔이 살아가는 힘이 된다. 우리가 사랑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기도 합니다. 이게 사랑하는데 행복해져요. 행복한데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또 언젠가 이 사람을 잃게 될까 두렵기도 해요. 이것이 가사에서 나타나는 뜻 모를 슬픔이죠. 근데 이게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 그 감정 덕분에 그 사람을 지키고 싶어지고 또 하루를 버틸 이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가능성이 당연히 생긴다는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그 상처를 우리가 감당하고 싶을 만큼 삶을 아주 뜨겁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사랑에 대한 멋진 통찰이 담겨있는 곡입니다. 이 바이브 계속 이어갈 거예요. 줄라이 세컨님은 연애 시절 자주 부르던 다시 태어나도 신청합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안 불러봤네요. 오늘이 날입니다. 김동규 에스더 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메이플 피카님 신청해주신 스카이의 영원까지 느긋하게 감상해보고 옵니다.

0: 어느 맑은 여름날 화려한 조명에 흔들리는 댄서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조명이 움직이는 겁니까? 댄서가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조명도 아니고 댄서도 아니며 서로의 인생뿐이다. 당신의 삶이 음악이 되는 순간, 이봉규의 어떤가요?
1: 이봉규의 어떤가요? A면 마지막 트랙은요, 9028번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알리의 서약 준비했어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T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

0: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 해피 장미빛 축제가 열립니다.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는 공식 합의에 서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오늘 중으로 서명될 가능성도 작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아직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도 않았다며 전임자들과 달리 자신은 나쁜 합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검사들의 서운을 취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첫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1955년부터 71년 동안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수여된 훈 포장과 표창 2만여 개의 공적 사유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 포상 취소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순차적으로 수상자들의 상세 공적 자료를 확보해 서운 취소 사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 이후 불매운동 등이 이어지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 회장은 내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고가의 귀금속과 함께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가 최근 로봇계 사업가에게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 잔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측은 이달 초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약 2,900만 원을 이체하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에 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9월 서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시가 3,990만 원 상당의 바쇠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인 명의의 슈퍼카 사적 유용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임 청장은 SNS에서 현재 고가 법인 차량 취득 운행 비용 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및 검증 중에 있으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내일부터 모레 사이 강풍을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0: 현재 서울 기온 29.3도, 습도는 47%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2: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이순환 우수제품.
4: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3: 무상 방문 수거.
4: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4: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8: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9: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8: 이 무브 이 텐션 이 리듬과 함께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트랙 바나나 우유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요즘 문세윤 한해 추가 부른 비행기 너무 듣기 좋아요 하셔가지고 저희가 바로 첫 번째 트랙으로 재생해드렸습니다. 한해와 문세윤의 곡에 피처링을 추가한 거예요. 터틀맨의 목소리를 우리 문세윤 씨가 정말 잘 커버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 거북이의 감성이 2026년 버전으로 예쁘게 재탄생된 듯합니다. 피처링을 추가해서 제가 뮤직비디오를 살펴보니까 보통 피처링 가수도 뮤비에 함께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추 씨는 등신대만 등장을 하더라고요. 파격 연출에 감탄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말 우리 봉팔님들 여기저기 많이들 놀러 가실 텐데 저희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차량에서 휴가지에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가시면서 저희가 용돈은 못 챙겨드려도 음악은 챙겨드려야겠죠? 수진맘님 신청해 주신 딘딘 버전의 태양은 가득히 들어보고요. 2559번님 신청해 주신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까지 락앤롤!

딘딘 태양은 가득히 수지맘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2559번님을 위해 보내드렸습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였던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영시미님이세요. 우리 남편은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데 저에게만 무뚝뚝해요. 평생 요래 살아야 할까요? 봉디에게 하소연해봅니다. 밖에서 에너지를 다 쏟고 집에 오면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이렇게 무장해제되는 남편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다정해야죠. 이 서운함을 표하시는 거거든요. 영시미님이 남편분에게 말씀을 좀 꺼내본 적이 있습니까? 나한테도 밖에서처럼 조금만 더 다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남편분 본인은 집에서도 다정한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 하나 만들어주면서 얘기 한번 꺼내보시죠. 그렇게 이제 부

구간에 대화를 많이 해야 해야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브 해야 듣고요. 2216번님, 베이비몬스터의 춤 준비했습니다. 이 곡 잘 빠신 것 같아요. 리듬을 삼켜보자 춤. 최근 1년간 제가 계속 꾸준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 제 최애 아이돌 배몬이다. 모든 곡을 다 챙겨 듣고 있어요. 저는 사실 배몬의 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은 그 쉬쉬, S-E-E-S-H, 쉬쉬, 띠띠띠띠띠띠띠띠, 쉬쉬, 아, 그 곡 제일 좋아해요. 각설하고 오늘은 해야와 춤 두 곡 드랍 더 비트합니다. Let's get it. Let's get it.

0: 6538번님 신청해 주신 아이브 헤야 그리고 2216번님 위해서 베이비 몬스터 춤 두 곡 재생해 드렸어요. 춤 요 곡은 뮤직비디오가 벌써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조회수가 1억 뷰가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룹이기도 해요. 아이디 다평정님 문자를 주셨는데요. 120일 된 딸아이 키우는 애기 아빠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우리 사랑스러운 딸 아이의 끙끙대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귓가에 자꾸 맴돌아요. 참 좋은데, 참 좋은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참 좋은 대로 끝내시면 됩니다. 우리 딸이 열심히 크느라 끙끙거리고 있는 거고 다양한 울음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빠 배고파, 아빠 기저귀가 불편해, 아빠 배가 아파, 아빠 쪽쪽이죠. 파이팅 하십시오, 다평정님. 근데 딸내미들은 한 3살만 돼서 이제 말을 조금씩 하게 되면 미칩니다, 아빠들. 딸 바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미 뭐 딸 바보시겠지만. 미쳐버립니다, 진짜. 제가 딸 바보로서 한 3년만 참아보셔라. 아이디 유정님은 지난번에 PD님의 곡 추천을 두고 생각났는데요. 봉디랑 PD님이 곡 추천해서 투표로 대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라는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무조건 집니다. 우리 PD가 이제 선곡 도사가 되어가고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좀 평소에 마이너한 음악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질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이디 세르게이님 16시간의 시차 때문에 챙겨듣지 못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듣고 있습니다. 미국 아이다호에서 워싱턴주로 들어왔어요. 서울에 가면 만나러 갈게요. 그러시지요. 세르게이님 목동 오목교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뉴질랜드 호주에서도 문자 주시면서 한국 들어가면 봉디 만나러 간다. 다들 그 말씀 하셨거든요. 아니 들어오신 거는 확인이 됐는데 왜 연락은 안 하세요? 이거 뭐예요? 저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이돌 곡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커피조아님 신청하신 로제 APT 아파트 듣고요. 올데프 올데이 프로젝트의 Famous 그리고 탄산수님을 위해 아일릿까지 가봅니다. It's me!
1: 태양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커피조아님 로제 아파트 보내드렸고요. 올데이 프로젝트의 페이머스와 탄산수님을 위해서 아일릿 이츠미 재생해드렸습니다. 제가 아이돌 곡의 춤을 따라하고 싶은 욕구는 거의 항상 없는데 이상하게 이츠미는 한번 쇼츠를 찍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요새 가장 핫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또 이츠미의 이 유행이 또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음번 아일릿 음악이 나오면 그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2분기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3857번님이세요. 연애 시절 과천 어느 다방에서 만났을 때 담배를 끊겠다며 휴지통에 담배와 라이트를 버렸던 우리 남편. 근데 35년 지난 지금 엄청 피웁니다. 그렇지만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사골 국물처럼 진하죠. 김종환 사랑을 위해서. 정확한 제목은 사랑을 위하여죠.

하며 어떤 거에서 단 한 번도 재생이 안 된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3857번님의 남편분 그 시절 그때 생각하며 금연하시라고 요 곡 재생해 드립니다. 35년간 폈으면 이제 끊을 때도 됐습니다. 그리고 4953번님 신청해 주신 이덕진의 내가 아는 한 가지도 재생해 드릴 텐데요. 이덕진도 원래 원조 테리우스였죠. 그 당시에도 테리우스가 신성우냐 이덕진이냐. 요새 스타일의 미남은 이덕진 씨에 좀 더 가까워요. 무쌍 미남의 시초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때 이 곡 무대에서 부를 때 분위기가 아우라가 어마어마했었더랬죠. 이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안 넘어갑니까? 캔디님께서 신청하신 곡도 듣겠습니다. 임재범 비상.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기.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무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 기회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 둘리님과 아네스님의 신청곡입니다. 소유의 오늘 밤.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0: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3: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즈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는 공식 합의에 서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오늘 중으로 서명될 가능성도 적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아직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도 않았다며 전임자들과 달리 자신은 나쁜 합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 이후 불매운동 등이 이어지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 회장은 내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고가의 귀금속과 함께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가 최근 로봇계 사업가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씨의 잔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측은 이달 초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약 2,900만 원을 이체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에 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9월 서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시가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소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유용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임 청장은 SNS에서 현재 고가 법인 차량의 취득, 운용, 비용 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일부 자산가는 수억 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이나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달 코스피가 고공행진하면서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2일까지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48조 4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역대 1위는 지난 2월에 기록한 32조 2338억 원이었는데 3개월 만에 경신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걷기 여행을 떠난 국민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11월 15세에서 79세 국민 3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7.5%가 최근 1년간 걷기 여행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63.6%로 가장 많았고 성별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이 각각 50.3%와 44.6%였습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4: CBS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0: 끄르륵 끄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좋아하는 음악 하나, 반복해서 꺼내 읽는 문장 하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취미 하나. 삶은 꼭 거대한 목표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설렘들로도 충분히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좋아하는 마음을 떠올려보면 좋겠어요. 나를 조금 더 살아있게 만드는 것들, 괜히 힘이 나고 이유 없이 기분 좋아지는 순간들 말이에요. 퀸입니다. I was born to love you.

0: 퀸의 I was born to love you,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오늘 라이키팝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많으신데요. 1662님은 참여는 처음이지만 좋은 음악 잘 듣고 있어요 하셨고, 빅토리님, 이 시간대는 처음 방문이에요. 통통 튀는 음성 들으니까 좋아집니다 하셨어요. 제가 오늘도 통통 튀는 음성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의 오후 시간 알차게 채워드릴게요.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3: 여행. 아,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0: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고고스의 베케이션이었고요. 신혜숙님 신청곡 이엘로의 Don't Bring Me Down 그리고 블론디의 Heart of Glass까지 띄워드렸어요. 이경수님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소작가님이랑 하디는 여기 나오는 노래 어떻게 다 알아요? 다 들어보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 알고 있나요? 오, 이거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일단 저는 라이키팝 하기 전까지는 팝에 대해서 제가 막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냥 유명한 노래들 아는 정도? 근데 확실히 이렇게 팝 프로그램 DJ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일부러라도 더 찾아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곡들도 많아요. 저라고 뭐 잘 알겠습니까? 그냥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오, 좋은 곡 있다. 함께 이제 나누는 거죠. 배워가는 입장이고. 좋은 곡들을 많이 알게 돼서 확실히 이 팝 프로그램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우리 소작가님은 대부분 다 아실걸요? 워낙에 또 팝계의 대부시잖아요?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와 진짜 좋다 했던 곡 들려드릴게요. 라이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이고요. 아델의 Someone Like You.

체리였습니다. 이 곡은 그룹 저니의 보컬리스트죠. 스티브 페리가 불렀고요. 디저트 문, 이 곡은 그룹 스틱스의 보컬리스트 데니스 데영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어요. 계속해서 신청곡이네요. 유리님 청해 주셨어요.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스윗박스의 Life is Cool.

스윗박스의 Life is Cool이었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습니다. 연극열전 시즌10의 9번째 작품, 사람, 환경, 인생에 대한 그 거대하고 엄청난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 연극 렁스입니다. 이 공연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에서 관람하실 수 있어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라이키팝 오늘 끝곡입니다. 패티 오스틴의 Say You Love Me 띄워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따뜻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이 31.8도, 서울도 29.7도까지 오르는 등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인 내일은 마치 여름비처럼 매우 강하면서도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는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 전남 남해안, 내일은 그 밖의 전국으로 비가 점차 확대돼서 내리겠고, 모레 새벽에 중서부 지역부터 차츰 비가 그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250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150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도 20에서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으로는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엄청난 폭우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고요. 또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비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가 내리면서 다시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광고하기 좋은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미빛 축제가 열립니다.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0: 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CBS 경제 연구실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 서현미입니다. 다주택자의 세금을 깎아주던 한시적 유예기간이 끝났고 대출 규제는 더 촘촘하게 숨통을 조여옵니다. 하지만 11주 연속 떨어졌던 강남구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규제가 무색하게 시장이 다시 원점으로 복귀한 겁니다. 이 기습적인 반등은 하반기 대세 상승의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착시일까요? 재야의 부동산 고수 1세대이자 부동산 칼럼니스트 아기곰 작가님과 함께 2026년 하반기 부동산 장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맥스.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아,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5: 네,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부동산 칼럼니스트 아기곰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아기곰입니다.
5: 네, 이번에 재테크 불변의 법칙, 이게 원래 스테디 베스트셀러였는데 이번에 맞습니다. 개정판을 내셨다고요?
6: 예, 예. 더 증가 저기 내용을 더 보강해가지고 증보판이죠.
5: 네, 제가 안 그래도 살짝 봤는데 안에 AI 관련 얘기도 있고,
6: 네, 맞습니다.
5: 4차 산업혁명 얘기도 있고,
6: 네, 맞습니다.
5: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6: 네, 요즘에 세상이 바뀌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도 좀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5: 네,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고요.
6: 네.
5: 자, 5월 9일부로 양도세 준거 유예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을 우려를 했는데 우리 작가님이 보셨을 때 현장의 변화? 있나요?
6: 실제로 많이 매물이 이제 잠겼죠.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그 토지 신고를 한 거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안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막판에 매물이 조금 반짝 늘었었는데 그게 끝나고 나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5월 10일부터는 이제 팔 수가 없는 거죠.
5: 네.
6: 물론 팔아도 되지만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팔 수 없는 매물들은 다 지금 걷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5: 네.
6: 매물이 그 자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장 많았던 게 이제 3월 21일 날
5: 네.
6: 그 8만 채가 넘었었어요. 서울에 매물이.
5: 네.
6: 그런데 그게 이제 쭉 줄어들어 가지고 이게

0: 이제 오늘 방송 촬영한 날이 5월 20일인데 지금은 이제 6만 대 초반 그러니까 한 17,000 정도가
1: 없어졌어요.
0: 사라진 거죠. 예예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시중에 매물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 양도세 중과가 부활을 한 상태에서 다주택자가 이렇게 매물을 잠가 버리면 네. 결국 가격 상승으로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0: 거래가 먼저 줄겠죠. 예. 이제 이렇게 매물이 가격이 확 오른다고 이제 그 매수자들이 이렇게 따라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매수자들이 이제 매수자들이 막 늘면서 서로 살라고 할 때 이제 소위 이제 패닉 바잉이 생기게 되면은 시중에 매물이 없으면은 매물이 많으면 그 중에서 골라서 사야 되겠지만 매물이 적은 상태에서 패닉 바잉이 생기면은 이제 정말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이제 네.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 이제 적정 매물이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 지금은 매물이 없어진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집도 안 보고 그냥 계약한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특히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매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좀 집을 이제 보는 게 낫죠. 이제 재건축 말고요. 재건축은 네. 어차피 대지 지분을 사는 거기 때문에 집을 건물을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아무 의미가 어차피 부실 거니까. 그래서 옛날부터도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냥 보지 않고 그냥 그 등기부등본만 띄고 하자가 없으면 바로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 전세 시장이 또 그렇게 됐거든요.
1: 아예 없으니까.
0: 네, 아예 없으니까 지금 현재 보면 보러 가려고 그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여보 나 이거 할까 말까 하고 하는 동안 딴 생각
1: 나가버리죠.
0: 해버리니까 그다음에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다음에 안 되는 거고.
1: 맞아요.
0: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세 시장은 가끔 이제 전세란이 가끔 오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 1년에 한 5% 정도까지 이제 그 2년에 5%까지 오르게 되면은 그 전세란이가 불어지지 않거든요.
1: 네.
0: 그러면 그게 일반적이고 이제 한 5%가 넘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계약갱신권을 쓸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도 전월세 상한제가 5%밖에 안 올리니까 계약갱신권 쓰면서 그걸 갖다가 제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2년에서 5%가 넘으면은 전세란이다고 표현하는 건데 지금은 그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에 비해서 한 12% 정도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확실한 이제 전세란이고 더구나 거기다가 플러스 매물이 없으니까 그냥 보지도 않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1: 네. 근데 지금 또 난리인 게 요즘에 네. 1주택자인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어쨌든 네.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줬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0: 네.
1: 기존에 그 비거주 1주택자 집에 살던 세입자들은
0: 그렇죠.
1: 갱신을 못 쓰게 됐어요.
0: 그렇죠.
1: 그럼 네. 그 사람들은 또 전세 수요자가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네.
1: 그럼 또 매물이 없는데
0: 네.
1: 그러면 또 밀어 올리겠죠.
0: 네. 그게 이제 문제인데 이제 정부에서의 약간 이제 큰 착각은 그런 매물이 하더라도 어차피 그 세입자가 그 집을 사지 않을 건 사는 거 아닌가.
1: 네, 네.
0: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그 파는 사람도 전세 공급자지만 사는 사람도 전세 수요자니까 공급도 줄고 수요도 줄은 거니까 마찬가지 않느냐라는데
1: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0: 그는 전체적으로 이제 나라를 전체를 통하면은 뭐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 현실은 그거하고 이제 맞지가 않는 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을 사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사는 경우는 적고 다른 데에서 오는 사람이 이제 집을 사는 경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구라고 얘기를
1: 네.
0: 예를 들을게요. 대구에서 어떤 분이 거기서 이제 무주택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세를 살고 있었어요. 대구에서 세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직장이 서울 쪽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이제 직장을 옮기려고 왜냐면은 수도권이나 서울 쪽에 좀
1: 일자리가 많으니까
0: 그다음에 임금을 돈 많이 주니까 그래서 이제 옮기려고 그러지 않던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뭐 채용 공고가 있어서 옮기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전세를 빼가지고 오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집을 오면서 이제 전세를 얻거나 집을 살라고 그러는데 전세를 얻으니까 전세가 없어. 그럼 집을 사는 거죠. 아까
1: 네.
0: 이제 비거주 1주택자주를 사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집주인은 A라고 부르고 여기서 대구에서 올라온 사람은 B라고 부를게요.
1: 네.
0: 그다음에 그 A씨 집에 살던 사람은 C예요.
1: 네.
0: 세입자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집을 사는 사람은 B가 되는 거니까 C라는 사람은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 집에서. 그러니까
1: 갱신도 못 하고.
0: 예, 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기 뭐야 기존에 전세 수요는 계속 있는데 전세 물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세

0: 발생되는
1: 아,
0: 거예요.
1: 그렇죠. 네. 원래는 전세 물량이 1이었는데
0: 맞아요.
1: 이게 팔리는 순간 0이 되고
0: 그렇죠.
1: 거기에 살던 임차인은 또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0: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정부에서는 이제 어떤 거냐면 정부 이제 정부의 그를 대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아 그러면 대구에서 하나가 부족하니까 대전에 대구에서는 전세 수요가 하나 줄었으니까 거기 전세 집에 하나 비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맞아요. 정부 네.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서울에서 전세를 살던 CC가 대구에 가서 전세를 안 한다는 거예요.
1: 얻을 수가 없죠.
0: 그렇죠.
1: 일자리가
0: 직장이 없긴데 어디서 대구에서 어떻게 출퇴근해. 근데 정부에서 그걸 무시하고 그냥 아무 데나 해가지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1: 총량만 본 거죠.
0: 네, 총량으로 생각하니까 사람이 수요가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 사는 건데 거기서 내가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에 살 이유가 있는 거고 부산에 사는 사람은 부산에 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서울이건 대구건 상관없이 그냥 총량만 맞추면 돼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 사달이 벌어진 거예요.
1: 그리고 사실 그 아까 임차인 CC가
0: 네.
1: 자기가 임대 살고 있는 그 집을 사려면
0: 네.
1: 돈이 필요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 돈이라는 게 이제 대출인데.
0: 대출이죠. 예.
1: 지금 서울에 중위권 가격이 15억이란 말이죠.
0: 맞습니다.
1: 근데 15억이면은 대출이 예. 4억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럼
0: 네.
1: 자기 현금이 8억이 있어야 되는데.
0: 예.
1: 그러면 이것도 사라고 하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0: 그렇죠.
1: 네. 예.
0: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딜레마죠. 대출을 옛날처럼 좀 많이 풀어주면은 이제 이 주택시장으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오니까 그게 어차피 이제 그 집을 가진 사람들한테 주머니 들어가는 거니까 우선 주택시장에 들어가는 수도꼭지를 꼭 저기 뭐야 그 잠그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전세 대출도 줄이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도 줄이고 모든 경로의 돈을 돈줄을 지금 이제 차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대출이 없으면 집을 못 사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게 우리나라 집값 이제 특히 이제 서울 집값이 이제 아까 15억 넘었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은 미국 집값도 보면은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른데 미국 전체 집값 보게 되면 이제 미국도 싼 동네 있고 비싼 동네 그럼 우리나라 전체 집값하고 비슷해요.
1: 네.
0: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 같이 약간 비싼 동네 같아 평균 집값이 우리나라 서울 집값하고 비슷해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랬어요. 굉장히
1: 네.
0: 비슷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 사는 거거든요.
1: 거기는 대출 많이 해주니까.
0: 90%까지 예. 해줘요. 예. 90%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 대출을 받아서 이제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내 집 마련 속도가 빠르죠.
1: 예.
0: 그러고 나서 이제 30년 동안 천천히 갚아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대출도 안 해줘. 그 다음에 집을 사게 되면 오히려 약간 뭐 그
1: 투기
0: 네,
1: 아니야?
0: 이상한 네. 네, 이상한 시산으로 봐 막 그렇게 되는 거니까 조금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죠.
1: 그리고 그 나라에서 지금 공급으로 보는 게 비거주 1주택자들이 네, 집을 네. 파는 거잖아요. 그걸
0: 네.
1: 공급으로 보고 있잖아요. 집을 지금 만드는 게 아니라.
0: 네.
1: 근데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비거주 1주택자들은 이거 팔면 무주택자가 되는 건데.
0: 맞습니다.
1: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 원래 이분들이 집을 팔 때는 대부분 네. 갈아타기를 하려고 팔았었는데 이제 그게 막힌 거잖아요.
0: 그게 안 되죠.
1: 네. 네.
0: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의 고민이 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팔고 나가지고 딴 걸 사면은 어차피 사람들은 세금 때문이라도 좀 팔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은
1: 네.
0: 팔고 그다음에 이참에 갈아타기를 할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정부 쪽에서 보면 수요는 똑같아지니까
1: 그쵸.
0: 오히려 그냥 거래만 많아지고 집값이 더 오히려 자극받아서 오를 수가 있으니까 요번에 팔린 사람 그러니까 그 정책 발표가 난 5월 12일 이전부터 무주택인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있지만 요번에
1: 네.
0: 1주택이었다가 팔고 무주택이 일시적으로 무주택이 된 사람은 살 수 없게 만든 거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무주택 입장 저기 뭐야 그 1주택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 현재 보면은 팔게 되면은 무주택자가 되는데 집을 못 사. 그런데 그 상태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집값이 오른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다주택자하고 또 다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집이 두 채건 세 채건 여러 채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 하나를 빼고는 나머지는 투자용으로 산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언젠가 수익이 나면 언젠가 팔 생각을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아, 이거 원래는 사실 나는 내년이나 후년에 팔라고.

0: 그러는데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올해까지만 주니까 그냥 올해 팔라고 그래. 그래. 뭐 내년이나 후년 파는 것보다 그냥 어차피 팔 거니까 올해 팔아. 라고 선택해서 파는 사람들이 많지만 1주택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거 팔면 나 무주택자 돼.
1: 그렇죠. 네. 그럼 가격이 더 오르면 난 이제 계속 낙동과 무주택자가 될 텐데. 거죠.
0: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계속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무주택자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이 사람은 1주택을 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집값 상승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집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주택자가 무주택자를 돼 그런 선택은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거기에다가 다주택자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네. 만약에 제가 다주택자면 안 팔 것 같거든요. 안 그렇죠. 팔면 네. 안 내는 세금이잖아요.
0: 팔려면 5월 9일 이전에 팔았고 네. 그 5월 10일 이후에는 이제 팔지가 않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주택자가 만약에 판다 그러면 어떤 걸 파냐면은 비규제 지역 거를 비규제 지역 걸 팔면서 그다음에 이제 주택 수를 낮추는 거죠. 줄이는 거죠.
1: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죠.
0: 그렇죠. 똘똘한 한 채로. 그러니까 규제적인 걸 못 팔고 네. 비규제적인 걸 팔면서 이제 저 주택 수를 줄이고 나중에 이제 그 중에서 뭐 만약에 두 개 남으면 하나는 이제 뭐 증여를 한다던가 그래서 1주택자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규제책이 좀 완화되면 그때 판다던가 네, 좀 기다렸다가 네.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1: 이러나 저러나 공급이 막히는 건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매물이 그렇죠. 잠기는 건.
0: 그건 사실 지금 이 안에서 네. 소유가 왔다 갔다 하는 건 공급이 아니죠. 공급이라는 거는 전체 주택수가 100채라면 110채가 되고 120채가 되고 주택수가 늘어나야지 그만큼 가구수 늘어나는 거. 그런 수요를 갖다가 계속 거기다가 그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그 안에서만 너 가진 걸 이 사람 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차피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임대시장에서 생겨요. 임대는 100% 실수요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주택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벌어지는 게 전세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네. 제가 걱정하는 거는 매매시장이 아니라
1: 전월세 시장.
0: 네, 바로 임대시장이에요. 그 매매시장은 사실 정부에서 개입할 이유도 없고 저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동안에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집을 안 산 거는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 사람 또는 집을 안 사고 또는 주식이나 또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선택인 거예요. 어떤 이유로 해서 자기가 안 산 거잖아요. 뭐 근데 못 산 사람들은 보호를 해줘야죠. 못 살고 집을 살 돈이 없어서 못 살았어. 못 사는 거야.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보면 그 사람들은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집을 당장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는 사람이죠. 그럼 그런 분들은 사실 보면 정부에서 보호를 해줘야죠. 그 계층을 보호를 해줘야지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안 샀어. 근데 남이 산 게 올랐어. 나 배 아파. 그거 나 좀 사게 해주세요. 그래? 정부가 그걸 낮춰줄게.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은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는 거고 정부가 네. 개입하는 거는 임대시장에 개입을 해야죠. 근데 지금 임대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코멘트도 안 하고 아무런 거 없고 기껏 하는 얘기가 공급이 저기 뭐야 그 다주택자 물건이 팔리면은
1: 얼른 사세요.
0: 아니 임대 수요도 없어져요. 이제 그런 이상한 논리를 펴니까.
1: 근데 어찌 보면 지금 약간 무주택자들한테 집 사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0: 그렇죠. 예, 정부에서는 이제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일가구 유주택자를 갖다가 되는 게 좋다 하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건데.
1: 근데 모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에서. 모든 네. 사람이 한 주택을 가지는 거, 일가구 1주택 하는 게 가능해요?
0: 불가능하죠. 예. 네. 선진국 같은 경우도요, 그게 70%예요. 그게 벽이 70%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한 이제 그게 지금 한 65%, 66% 그 정도예요. 그 자기 집을 갖고, 유주택자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3분의 2, 무주택자가 3분의 1. 영국 같은 것도 마치 70%를 못 넘거든요. 스페인만 70% 넘고요. 대부분의 선진국이 70% 그 벽을 넘지 못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자본주의 경제,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서는 소득이 다 달라요.
1: 그렇죠.
0: 예, 일론 머스크처럼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인가 있냐면은 그야말로 그냥
1: 일용직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0: 그렇죠.
1: 하거나
0: 그렇죠. 그 기본 가장 그 최저 임금만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제 소득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 상위 70%가 집을 갖는 거고 하위 30%는 집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소득 갖고. 그래서 네. 소득의 격차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집을 갈 수 없다는

0: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직업적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이라든가 또는 학교 선생님이든가 뭐 그 저기 미국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그렇죠. 군인 같은 경우가 여기서 이쪽 부대에 있다가 저쪽 부대도 되니까. 있고 부대가 옮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대가 이쪽에 있다가 저쪽 갈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순환 보직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네, 지역별로 네. 그럴 때 내가 일가구 일주택이야. 그럼 그때마다 그 뭐 저기 뭐 1년이나 2년마다 집을 계속 팔고 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보통 집을 한 군데 그냥 자기가 나중에 해놓고. 은퇴할 때 살 때 하나 사놓고 그때그때마다 임차를 해서 이제 보통 다니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니 사회 시스템이 이미 그렇게 됐는데 모든 사람이 한 군데에서 정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적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아까 그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걸 합해가지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한 30%는 집을 안 사고 최대 살 수 있는 게 70%다. 그래서 그 70%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을 쓰고 나머지 30%에선 어떻게 정책을 쓴다. 그리고 정부에서 역할은 뭐냐면 아까 보호해 줄 사람은 이 30%고 이 70% 안에서는 지네들이 뭐 치고받고 지고받고 하는 거. 그 정부가 그거는 거다가 개입할 이유는 없다라고 본 거죠.
1: 그렇죠. 사실 지금 이제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학업이나 직업의 이유로 나가서 그렇죠. 전월세 실수요를 하고 계신 분들 그거는 네. 사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통령도 분당에 집이 있고 네. 지금 잠깐 직업 때문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네. 투기로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네. 네, 그래서 똑같은 거지 않을까. 네. 근데 지금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어요.
0: 네.
1: 그렇죠. 5월 9일까지는 뭐 강남이 이만큼 떨어졌다 이런 기사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네. 강남이 다시 원상 복귀했다면서요.
0: 네, 거기서 그 강남, 그러니까 이제 강남은 끝이야. 어디가 끝이야? 이런 그 뉴스나 그런 이제 논리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믿지 않는 게 좋은데 그 강남 불패를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네.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선 지금은 어디가 많이 오르냐면 노도공하고 금강구가 많이 올라요. 네. 서울에서도 서울에 25개 주. 왜? 싸니까. 왜? 15억 이하니까. 왜? 15억 이하야지 6억 정도를 정부에서 은행에서 빌려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최대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살려고 돈이 약간 여유가 있어도 대출 받고 나머지 돈 갖고 어떻게 주식 좀 해볼까? 그러니까 우선 빌릴 수가 있으면 최대한 빌리려고 그런 거니까 우선 싼데 15억 이하짜리 찾게 되는 거니까 노도광에는 이제 금강구에 그런 게 많으니까 우선 거기가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 거기 살고 강남구는 안 오르니까 안 사니까 강남구는 떨어지고 거기가 오를 것 같아 라고 하는 건 1차적인 생각이에요.
1: 그렇죠.
0: 거기서 집을 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도광에서 집을 판 사람.
1: 어디 가겠어?
0: 산 사람이 있으면 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사람은 어디 가냐면 이제 뭐 마포구나 성동구나 이런 데를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집을 또 판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강남 3구나 용산구 이렇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게 보통 과거를 보더라도 시차를 두고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오르거든요. 그 동시에 오르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은 강남구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강남 3구가 그동안에 네. 굉장히 많이 올랐고 노도광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노도광이 지금 싸 보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오르는 건데 수차를 두고는 보면은 강남 3구도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지금 이 시기에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게 혹시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석과급 때문이냐라고 네.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0: 아, 그것까지는 아직은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 돈을 지금 당장 막 주고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네.
0: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를 나눠줄 것인가 올해 이게 잘 되니까 내년도에 PS가 그러니까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이 평균 임금이 굉장히 높아요. 높아가지고 또 맞벌이 하신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뭐 부부 합하면 뭐 2억 원 막 연봉이 뭐 이런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옛날부터 정말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고임금이었으니까 그게 모아하고 그분들이 무주택자도 아니에요. 집이 다 뭐 하나씩 있거나 뭐 이렇게 있다가 요번에 더 돈이 플러스 되면은 그거 팔아서 더 갈아타고 이런 이제 수요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 이제 그 영향을 끼치지만 꼭 그분들만 집을 사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니라도 뭐 다른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또 소득을 많이 올리는 분들도 있으니까 또는 뭐 그 회사를 안 다니더라도 뭐 병원을 한다던가 또는 다른 아이디어 갖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1: 아니면 상반기에 주식으로 대박이 났거나
0: 그렇죠.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주택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의 소스를 보면 크게 세 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대출.

0: 대출이에요.
1: 네.
0: 쉽게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경우인데 그걸 갖다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걸
1: 수도꼭지를
0: 이제 잠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산 처분이에요. 자산 처분인데 요게 사실 제일 커요. 자산 처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집을 팔고 그 돈을 갖다가 한다던가 또는 그 중에서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팔아가지고 한다던가. 그런데 주식은 옛날에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그게 그 비중이 점점 커져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보통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내가 평생 가져갈 건 아니다. 이번에 한번 탁 튀겨서 좀 나중에 내집 마련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 에이, 그거는 좀 안 맞는 논리 같은데 제 논리가 아니라 2주 전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 레포트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나. 그래서 보통 한 만 원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만 원의 수익이 생기면은 한 130원, 그러니까 1.3% 130원 정도가 소비로 사용된다. 이거는 선진국에 비해서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럼 나머지 그분들이 어떻게 돈을 쓰느냐? 그 아까 그 번 돈이 만 원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7천 원, 그러니까 70%가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더라라는 갖다가 실증적으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이제 거기 해설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많이 집을 저기 들어오게 되냐면은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이라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변동성, 그러니까 오를 때는 주가가 훨씬 많이 오르죠. 쫙쫙쫙 오르죠. 그런데 이제 떨어질 때 주가는 떨어질 수가 있지만 집값은 천천히 올라다가 떨어져도 약간 조정을 받으니까 안전 자산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수익이 수익이 거둔 사람들은 그걸 실현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올라오고 그런다라는 거.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1: 네. 결국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월급의 성과급을 받든 자산이 모이면 가장 안전 자산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반기에 보면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들이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하면 금리 문제랑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워낙 그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는 저희가 내일 2부에서 또 다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곰 작가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CBS 경제연구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CBS 경제연구실을 검색하세요.

0: CBS.
1: Don't you know I'm blue.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1: I'm falling apart right in front of you. Can't you see?
2: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3: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저는 하루에 딱 1분 냄새를 맡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침엔 커피 향을 맡고 밖에 나가면 공기 냄새를 느껴보고요.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를 맡으면서 먼저 음미해봐요. 처음엔 별 의미 없을 줄 알았는데 그 1분 때문에 하루가 더 또렷하게 기억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맡았던 냄새가 그날 있었던 일들이랑 같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구분되는 느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1분이 제 하루를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박지환의 뉴스톡 530이 방송됩니다.
1: 토크로 전하는 뉴스. 박지환의 뉴스톡.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주요 뉴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산 북구 갑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돕는 현지 자원봉사자 사무실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투표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일부 노조원들이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향후 60일 동안 휴전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금융 제재 해제 등에 나선다는 휴전 협상안에 의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씨가 최근 고가의 시계 잔금 약 2,900만 원을 시계를 전달한 사업가에게 지급한 것으로 CBS 단독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고 인사와 이권 청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형량 감경을 시도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4: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네, 첫 소식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산 북구 갑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돕는 현지 자원봉사자들 사무실의 그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9년 전 탄핵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전면에 나섰는데요. 김수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김 기자 먼저 그 한동훈 후보의 불법 선거사무소 의혹은 저희 CBS의 어젯밤 단독 기사였는데 이게 뭔지부터 살펴볼까요?
3: 네,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한 사무실이 불법 사물선거소라고 논란의 지목이 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하는 곳인데요. 이들은 한 후보의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공식적인 선거운동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장소가 유사선거사무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선관위와 경찰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2: 네, 한동훈 후보의 그 유사선거사무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3: 네, 공직선거법은 개인 간의 사적 모임에서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30일에도 선관위는 한 후보 팬클럽의 도토리 쉼터라는 곳이 유사선거사무소라고 판단해서 금지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한 후보 측은 이때는 자진 폐쇄했었는데 이번에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진 겁니다.
2: 네, 민주당은 아주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왔죠.
3: 네, 오늘 민주당 박홍배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자원봉사자 쉼터라더니 이건 사실상 간판 없는 그림자 선거 캠프 아니냐면서 경찰에 즉각적인

0: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선관위의 경고에도 이런 의혹이 나온 것은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편법 선거운동이라면서 검사 시절에 법을 칼같이 들이대던 한 후보가 본인이 법 위에 있다는 오만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 후보 측은 이 장소가 선관위의 불법 여부를 문의한 뒤에 적법하게 임차해서 운영하는 곳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후보와 민주당 하정우 후보 간의 지지세가 워낙 박빙이다 보니까 한 후보 측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다른 소식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엊그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가 심심찮게 보이던데 선거 유세에 나선 건가요?
0: 네, 사실상 정치를 재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헌재에 의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됐는데 딱 9년 2개월 만입니다. 엊그제 처음으로 대구 칠성시장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를 도왔는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충북 옥천의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아서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를 간접 지원했습니다. 옥천 생가에는 경찰 추산으로는 천여 명의 시민이 모여들 정도로 분위기가 뜨거웠다는데 박 전 대통령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2: 이제 어머니 생가에 왔습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반드시 약속한 것은 지킨다. 이런 그 믿음을 주시게 되면 그 국민께서 그걸 알아주시고 또 그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박 전 대통령은 이곳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는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1: 네, 대전이라면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과거의 선거의 여왕으로서 그 입지를 다진 곳이잖아요.
0: 네, 2006년 지방선거 때 박 전 대통령이 커터칼 피습을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자마자 대전은요? 라고 물었던 일화로 판세를 확 뒤집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칭이 대전에서 붙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보수 결집의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계속 선거 유세를 이어갈 거라고 하는데요. 수요일에는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목요일에는 강원 지역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윤 어게인도 모자라서 박 어게인이냐면서 탄핵된 두 전직 대통령을 정치 전면에 세우는 게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의 정치 재개를 유권자들은 어떻게 볼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건 그렇고 요새 민주당 텃밭인 전북도지사 선거가 심상치 않다고 하던데 저희가 오늘 공개한 여론조사도 보고 갈까요?
0: 네, 어제와 그제 CBS가 KSOI에 의뢰해서 전북 유권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44.1%,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40%로 나왔는데요. 오차범위 안에서 김관영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눈에 띄는 부분은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사람들 중에서도 41.6%가 김관영을 지지한다고 답했는데요. 10명 중에 4명이 소속 정당의 후보 표심을 이탈한 셈입니다.
1: 네, 김관영 후보는 민주당에서 제명됐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0: 김관영 후보가 자신의 공천 제명 과정 자체를 두고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자기 사람 챙기기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런데요. 이 집중 공격이 통한 건지 정대표에 대한 반감이 유의미하게 작동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는 8월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정청래 대표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대표는 오늘 김 후보의 주장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김 후보를 지원한 당원들에게도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1: 네, 이렇게 호남 표심이 흔들리고 있어서일지 요새 민주당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죠?
0: 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1일부터 22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집계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요. 특히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11.2%포인트 올랐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의 5.18 폐륜 마케팅 논란에 민주당이 강경 대응을 해서 호남이 결집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반대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이 불매나 민주당의 행보가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이라면서 역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쪽 모두 수복 논란이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전북도지사 여론조사는 전북거주 만 18세 이상 1,015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근데 육

0: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주 시작됐지만 전국 곳곳에서 후보 간 고소고발과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책 경쟁은 실종된 채 선거판이 네거티브 전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고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의정부 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동근 후보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무려 5차례나 고발을 당하자 전면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가 GTX 삼성역 공사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을 고발하면서 언론 자유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김동근 후보 측과 뉴스타파 취재진 충돌이 맞고발전을 예고했습니다. 강원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무료 숙박 제공 의혹과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둘러싼 연쇄 고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과 인천, 충청권에서도 부동산 의혹과 정치자금, 공약 표절 논란 등 폭로전이 확산되며 정책 경쟁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선거법 고발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중앙선관위 집계 결과 예비후보 등록 이후 31건의 고발이 접수됐습니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후보들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는 현 상황에 대해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입니다.
2: 문제는 선거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토론도 많지 않고 또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끌고 이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는 네거티브나 이런 거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죠.
1: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감정적 공방이 선거판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 속에 후보 간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고무성입니다.
0: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 간 숏폼 콘텐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의 짧은 영상을 SNS에 올려 관심을 모으는 건데 재미와 조회수 경쟁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나 경기도의원 후보 공인연생 X형인데 이번 선거 무조건 X형이야.
4: 6.3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이 유행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20초짜리 쇼폼 콘텐츠들이 SNS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SNS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으로 정치 콘텐츠를 접하는 경우가 많아 짧고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게 후보들 사이에선 필수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선 부담스럽지 않게 정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반응도 있지만 정작 정책과 공약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 후보들도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재밌긴 했는데 취지는 좋은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남았던 것 같아요.
6: 차라리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밈이라던가 자신의 정책을 알리는 게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 전문가들은 조회수 경쟁이 심해질수록 단순히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도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7: 상대 후보에 대한 상대 정당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아주 짧게 문제가 있는 그런 영상을 많이 양산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4: 쇼폼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CBS 뉴스 김성입니다.
0: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를 누비며 주민 민원에 빠르게 응답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어떨까요? 전국 최고령으로 서울 광진구에서 7선 구의원에 도전 중인 후보를 송영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8: 거대 정당의 공천 시스템 밖에서 무소속으로 7선에 도전 중인 추윤구 후보는 만 84세로 전국 최고령이기도 합니다. 이미 지역을 위해 평생을 봉사했지만 주민들의 부름에 다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9: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더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게끔 일을 해달라 해서 타이반 자이반 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8: 추 후보의 선거사무소엔 컴퓨터 대신 손때 묻은 붉은색 수기장부가 가득합니다. 20여 년간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채집한 고장난 보안 등 깨진 보도블록 교체 같은 민원 기록부입니다.
9: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모든 곳이 위험하기도 보안등을 설치해주고 도로가 파손됐으면 복구해주고 빠른 시간에 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8: 다섯 번이나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몸은 성치 않지만 가정보다 지역이 우선이라며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공천에만 목매는 후보는 위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구의원은 오직 동네 일꾼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9: 나는 정치라고 생각을 안 해. 동네 일꾼이다. 민원을 철저히 받아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0: 깨달아 죽은 거 그거예요.
1: 나이를 잊은 채 주민들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움직이는 추후보의 노익장이 이번에도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송영훈입니다.
2: 여러분은 지금 박지원의 뉴스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지용의 한판승부

0: 에 나서며 노노 갈등이 격화되고 주주들도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여지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삼성전자 노조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투표율이 오늘 오후 87%를 넘어섰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노조원의 80% 정도가 반도체 부분인 DS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결되더라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부서 간 성과급이 최대 100배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실제 가정과 휴대전화 등 DX 부분 노조원들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DX 부분 노조원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동행 노조는 최근 노조원이 1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모유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합의안이 회사의 수익과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입니다.
2: 주총 사안으로 본다라는 게 입장인 거고요. 본부 입장인 거고. 주총을 열지 않았으니까 법률상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라는 얘기는 협약이 법률적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1: 여기다 삼성 주요 계열사들 사이에서도 보상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만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인 TSMC 직원들도 삼성 사례를 언급하며 노조 결성과 파업을 경고하는 등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이 국제적으로도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유진입니다.
0: 카카오 노조가 내일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2차 조정을 진행하면서 카카오 노사 갈등이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열리는 2차 조정회의가 결렬돼 조정 중지가 결정되면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공동체 법인이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발발한 중동 전쟁이 80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휴전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주말 사이 급물살을 탄 미국과 이란의 휴전협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종전협상안이 대체로 완료됐다며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뒤이어 미국과 이란이 60일간 휴전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면 한 달 내로 통행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취하자는 제안을 던지고 이란 측 승인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미국 측은 이번 협상안 초안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재확인하고 이미 보유한 농축우라늄을 합의된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조금 전 이란 외무부는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협상의 초점은 전쟁 종식일 뿐 지금 단계에서 핵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의제의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합의 서명이 임박했다고 단언할 순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한편 석유 판매 대금 동결 해제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 익명으로 응한 이란 정부 관계자는 미국에 묶인 120억 달러, 우리 돈 약 18조 원의 자산 동결이 해제되면 해협에서 기뢰 제거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서연입니다.
0: 매관 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최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잔금을 시계를 전달한 사업가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선 1심 선고를 앞두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뒤늦은 변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주보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4: 김건희 씨 측이 최근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잔금 약 2,9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금 내역은 김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에도 제출됐습니다. 서 씨는 김 씨에게 로봇계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시계는 원래 가격이 5천만 원대였지만 서 씨가 영부인이 착용할 제품이라는 이유로 할인을 받아 약 3,500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 씨는 김 씨에게 시계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매를 대행했을 뿐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 측 역시 해당 시계 전달이 선물이나 청탁 목적이 아니라 구매 대행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범죄가 성립한 뒤 이루어진 뒤늦은 변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변호사는 자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구매 대행 주장과 양형 참작을 동시에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

0: 15일 매관 매직 혐의 재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받은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6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주보배입니다.
1: 정부가 웹소설과 웹툰을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해 처음으로 긴급 차단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는 텔레그램을 통해 새 주소를 공유하며 사실상 정상 운영을 이어가고 있어 정부 단속이 두더지 잡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소식은 김정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유토끼. 지난달 말 잠시 폐쇄됐지만 한 달도 안 돼 우회 주소를 통해 다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진이 텔레그램에 새 주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접속 차단을 무력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텔레그램 채널 구독자만 4만 명에 육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 저작권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뉴토끼 등 34개 사이트에 긴급 차단 명령을 내렸지만 우회 사이트가 잇따라 생겨나면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웹툰 불법 복제 피해액은 4,4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접속 차단만으로는 불법 사이트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서범강 IP 융복합 산업협회 회장입니다.
3: 기본적으로 그들이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불법 복제 사이트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차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재를 가한다든지
2: 정부는 텔레그램이 해외 기업이라 직접적인 제재에 어려움이 있다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BS 뉴스 김종록입니다.
4: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네,
1: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5: 민주당 얼차려 유세 논란.
1: 얼차려 유세. 무슨 일이 있었죠?
5: 더불어민주당 유세 과정에서 얼차려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연출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 전남 광양시 5곡 5일장 유세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A씨가 마이크를 잡고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차렷, 열중쉬어, 앉아, 일어서 등을 지시했습니다.
1: 아, 네.
5: 차량 앞에 있던 광양시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은 대다수가 이 지시를 따랐는데요. A씨는 이들의 움직임을 보고는 동작 봐라, 엎드려 뻗쳐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1: 네.
5: 상당수 후보는 땅에 엎드렸지만 일부는 불편한 듯 지시에 따르지 않았는데요. 이에 상황을 지켜보던 민영배 후보는 조금 전에 진행하시는 분이 오버를 했다라며 죄송하다고 즉각 사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박성현 후보 캠프는 논평을 내고 대낮 길거리에서 시장, 시의원, 도의원 하겠다는 분들이 줄을 서서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었다라며 이는 단순한 오바가 아니라 그들의 무의식에 자리 잡은 공천 권력에 대한 맹종과 권위주의가 배어나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권양엽 지역위원장은 SNS에 당황하고 불편했을 후보자들과 지지자들에게 사과드린다라며 A씨의 선대위 직책을 해임하고 오전 중으로 징계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단순 지지자가 아니라 선대위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네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5: 중국 SNS 인천공항 수유실 꿀팁.
1: 수유실 꿀팁이라는 게 뭡니까?
5: 중국 현지 SNS를 중심으로 인천공항 수유실에서 컵라면을 끓여먹는 방법이 잇따라 공유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 네.
5: 한 이용자는 공항 편의점에서는 뜨거운 물을 제공하지 않는데 이 수유실에서 무료로 뜨거운 물을 받을 수 있다라면서 라면을 먹고 싶다면 수유실로 가라라고 전하면서 수유실 위치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이런 방법을 쓰다가 직원에게 들켜 쫓겨났다며 급한 대로 물만 받고 밖에서 먹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음식만 못 먹게 할 줄 알았는데 아예 온수도 못 받게 할 줄은 몰랐다라고 토로하기도 했고요. 또 수유실을 휴식 공간으로 소개하면서 잠을 잔다는 중국인도 있었습니다.
1: 네.
5: 이에 실제 수유실이 필요한 이용객들의 불편이 좀 제기됐는데요. 이유식을 먹이고 있는 20분 동안 4~5명이 컵라면에 물을 받으러 왔다. 나중에 보니 정수기에 컵라면 국물이 다 튀어 있더라. 또 아기 기저귀 갈러갔다가 수유실에서 잠자는 외국인을 봤다 등의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1: 네, 인천공항 측에서 확실한 뭐 제지 방안이 좀 필요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인찬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6: 네, 대체 공휴일인 오늘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요일인 내일은 마치 여름비 같은 매우 강하면서도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서쪽에서부터 많은 수증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다가서고 있어서 오늘 제주와 전남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0: 내일은 그 밖의 전국으로 비가 점차 확대돼서 내리다가 모레 새벽에 중서부 지역부터 비가 차츰 그치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엄청난 폭우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고 또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비바람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250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150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고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도 20에서 80mm 안팎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비가 내리면서 다시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청주, 광주 21도, 원주, 부산 19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7도, 대전, 대구 26도, 광주 25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다소 낮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당분간 평년 수준의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흑색 선정과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 등 네거티브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전통적으로 대선이나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고 관심도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삶과 가장 밀접한 지역 일꾼을 뽑는 축제입니다. 정책과 비전 제시는 사라지고 서로를 비난하는 데만 급급한 거대 양당의 네거티브 전략이 혹시나 투표율을 더 떨어뜨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진흙탕 싸움의 유일한 승자는 진흙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선거전이 강화될수록 민주주의와 정책 검증은 실종되고 결국 남는 것은 정치 혐오라는 진흙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도 뜨

0: 후보 지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을의 김용남 후보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대법체 운영 의혹에 대해서 한 푼도 이익을 본 게 없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 이어서 충북 옥천, 대전 충남의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1부에서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울산으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와의 단일화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제 김상욱 민주당 후보가 특정 세력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단일화 경선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를 연결해서 입장을 직접 듣겠습니다. 박종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잘 돌아갑니다.
8: 잘 돌아갑니다.
9: 잘 돌아갑니다.
10: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1: 평택 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더 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6: 대한민국 전역 시사의 중심, 박재홍의 한판 승부.
7: 예,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대체 휴일에도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철이와 영희가 아니고요. 영희와 영희가 되겠습니다.
8: 비슷한데?
7: 예, 영희, 영희 얼굴이 나오고 이제 먼저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9: 네, 안녕하세요.
7: 예, 예. 그리고 오늘 장성철 소장 대신에 영희를 맡은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원 당협위원장 어서 오세요.
10: 반갑습니다.
7: 예, 금요일도 뵙고 또 월요일도 뵙니까.
10: 원래 금요일 나오는 사람인데, 예, 예. 월요일 청취자들이 예. 또 놀라셨겠어요.
7: 아, 또 금요일 네. 오늘도 뭡니까 휴일이니까.
10: 네네.
7: 예, 휴일의 연장선이라 생각하시고.
10: 알겠습니다.
7: 예, 잘 오셨습니다.
10: 감사합니다.
7: 자, 우신이를 맡고 있는 곽우신 기자.
11: 아, 제가 맡고 있었군요.
7: 예, 맡고 있었어요.
11: 네, 안녕하십니까.
7: 예, 잘 오셨습니다. 자, 이번 연휴 기간 또 가장 주목받는 6.3 지방선거 격전지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경기도 평택을인데요. 저희 또 박정희 한판선부가 오는 수요일입니다. 저녁 6시에 5명의 후보자 토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열심히 제작진이 휴일을 반납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 토론은 아니고 그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대부업체 관련 논란이 뜨거운 상태입니다. 일단 김용남 후보는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준비된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20년 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떠안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그 법률적 쟁송은 한참 진행되고, 뭐, 마무리가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5월 18일 연어갱신, 이거는 뭐, 저는 사후적으로 알았던 거고, 뭐, 알지도 못했고, 또, 최근 2, 3년 동안은 어떠한 영업활동, 신규 뭐, 대출한든지 이런 거 없었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뭐, 인수할 사람이 있으면 넘기려고 했는데, 그건 마땅치 않아서, 이제 없애야겠다라고 생각을 먹고 있는 중이었고, 근데 그게 청산 절차가 꽤 오랜 시간이 기다리고, 뭐, 번거로운 절차가 있어서 좀 차일피일 미루는 상태에 있었던 게 답니다.
1: 예, 자, 화면을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김영호 후보가 어젯밤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본인 아마 집에서 방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급하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해명을 했고, 오늘 오후에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내용을 짚어주시면.
2: 네, 일단 입장문에는요,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이제 본인의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회사였으며, 어머니의 간병 등 가족의 아픔과도 연결된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예.
2: 해당 회사가 금전 문제와 복잡한 법률 소송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되어서 김영란 후보가 동생을 돕고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경에 부득이 지분을 인수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1: 예.
2: 이 과정에서 주식명이 본인 실명으로 이전을 했고 관련 재산 역시 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했다. 또 해당 업체로부터 한 차례 배당이나 급여, 수익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1: 예.
2: 적법한 폐업과 정상적인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면허를 갱신한 것이고, 허위 왜곡 주장 또 과도한 비방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한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1: 예, 선거의 품격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촉구를 한 상태인데, 하지만 경쟁하는 후보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 네,
1: 계속 또
2: 그렇습니다.
1: 오늘도 공세를 이어갔죠.
2: 네, 일단 조국 후보, CBS 라디오 박성태 뉴스쇼에서 제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 친구들이 연락이 와서 주변에 국민의힘은 안 된다고 하면 김용남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막혀버린다고 한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1: 예.
2: 접전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영남과 서울 선거에 매우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민주개혁 진영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민주개혁 진영의 맏형 정당인데 결자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예.
2: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도 오늘 긴급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명의로 곧 김용남 후보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법률적으로 매우 엄중하고 만약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예.
2: 평택의 2년을 차명 대부업 의혹 후보에게 맡길 수 없다라면서 김용남 후보는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도 이 의혹에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 예. 유동 후보가 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고, 옆에 김웅 전 의원이 서 있더군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법률적 조언을 한것 같은데. 자, 민주당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2: 일단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번 간담회 때는 후보가 직접 설명을 할 거니까 좀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1: 예.
2: 혁신당을 향해서 동지들끼리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 왜 다른 정당에 이래라저래라 하느냐라고 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1: 예.
2: 후보 거취 문제와 윤리감찰 요구 때문이었고 오늘 오후에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는요. 일단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김용남 후보가 당에 낸 것으로 안다라면서 핵심은 불법성 여부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예.
2: 검토 결과 불법 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1: 예.
2: 불법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좀 취약하지 않냐. 그래서 그러면 후보로서는 완주가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1: 예.
2: 후보가 중간에 그만두건 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1: 예, 일단 민주당 입장은 불법 아니다라는 입장, 그 중간 후보가 뭐 그만둘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는 게 조승래 사무총장 입장입니다. 자, 일단 이제 경쟁 후보들의 의혹 제기, 그리고 이제 김용남 후보의 재차 해명까지 들으셨는데, 일단 법률 이슈니까 노 변호사님부터 말씀을 주시면.
3: 우선 김용남 후보는 그만둘 의사가 전혀 없다.
1: 예.
3: 예,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고요.
1: 아, 예.
3: 예, 그리고 당에서도 김용남 후보에게 그만두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라고
1: 아.
3: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1: 예.
3: 때문에 현재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 김용남 후보가 물론 이제 대부업을 했다는 것에 대한 이미지 이런 거는 안 좋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인 거는 감수한다.
1: 예.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

0: 가정사가 조금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가정사가 있느냐. 김영남 후보의 이제 어머니가 20년 정도를 아마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프시는 와중에 이제 전혀 거동을 못 하시면서 그분을 이제 24시간 케어하는 과정에서 이 형제들 간에 이제 불화가 되게 심했었다는 거예요. 그 불화가 심하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형제들 간에 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조금 이제 그게 잘 안 됐었다는 게 김용남 후보의 이제 취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이제 본인이 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동생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이제 동생이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인이 여기서 뭐 배당을 받았다거나 뭐 어떤 이득을 취했다거나 이런 거 없고 실제 관여한 것도 없고 또 하나 그 차명으로 뭐 경영했느냐 대부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대부업은 합법이라 하더라도 차명으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이제 지분을 인수한 사람이기는 하더라도 실제 그 대표이사가 뭐 경영을 하는 것이고 본인이 차명으로 뭐 그걸 맡기고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이제 김영남 후보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민주당 내의 일각에서는 조국 혁신당에서 공격하는 거는 이제 뭐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처음에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게 약간 지나치게 파묘하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공격을 너무 김용남 후보 즉 민주당 후보에게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이게 조금 피로하기도 하고 좀 섭섭하기도 하다. 그런데 특히 유희동 후보가 그동안에는 공격을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조국 후보가 하는 것만 보고 있고 자기가 직접 안 했는데 이번에 이 문제를 조국 후보 쪽이 강력하게 제기하다 보니 유희동 후보는 여기 가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김용남 후보를 공격하는 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어서 이거는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니냐. 왜? 왜냐하면 김용남 후보는 명과 청이 같이 픽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대표 시절에 영입이 물론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공천한 사람은 정청래 대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로서 당의 이름을 걸고 나간 후보가 명확하게 불법을 했다라고 하는 확인도 없는 상황에서 그만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조금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인 후보에
0: 명청의 공통픽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1: 근데 너무 과도하게 지금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선을 넘었다. 뭐 이런 지적이 민주당에 있다.
0: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는 당의 원들이 좀 있다. 있다.
1: 자, 이재명 의원님이 굉장히 조용히 보고 듣고 계셨는데.
2: 잘 듣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사실 되게 곤란할 것 같아요. 누가요? 이제 불법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불과 2주 전이었던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대부업에 대해서 특히 그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갚아도 돼.
1: 이자에 대해서.
2: 그리고 그만큼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잘 아시지만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이 소화하는 과정에서 소제목보다는 대제목에 이제 신경을 쓰는데 그거는 불법 대부업체 안 돼 이거였단 말이에요.
1: 그렇죠.
2: 근데 지금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여기 논란 나온 것 자체가 그리고 대부업체의 차명 계좌 차명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불거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정책 방향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식상. 그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김용남 후보가 물론 이틀 후에 여기 와서 토론을 한다고 하니 어찌 보면 이제 전국 방송에서 하는 그런 이제 해명 내지는 이제 토론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러네요.
2: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점인 것 같긴 한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나온 녹취록이 너무 좀 자극적이에요.
1: 동생의.
2: 네, 동생이. 그리고 본인한테는 절대 유리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가족 사이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뭐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쌓여 있었던 거는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그 녹취록이 나온 순간 이 김용남 후보는 해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최소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때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그러니까 그 고관여층에서 바라보면은 그냥 민주당 내부가 지금 요 평택을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구도 몇 개가 있긴 한데 특히 평택을 같은 경우에 조국에 대한 이 소위 말해서 입장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갈래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뭐 개파냐 진영

0: 이냐 이런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1: 예.
0: 그런 의미에선 이게 이번 선거뿐만 아니고 이후에도 민주당 내부가 어떻게 분열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시사점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우리 곽우신 기자도 함께 좀 논평 네. 주시면.
2: 그러니까 김영남 후보의 요 문제가 안 좋죠. 안 좋은 이슈긴 예, 한데 예, 예, 예. 이 이슈의 파급력이 어디까지 갈까 요건 조금 물음표일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니까 그래요.
2: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조국 후보가 오늘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 예.
2: 전국적인 선거 영향을 줄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이슈냐.
1: 민주당 전체 지방선거에 주 네. 네.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2: 근데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김영남 후보한테 죄송하긴 한데 김영남 후보는 그 정도 인지도는 아니지 않나요? 전국선거에 막 대단히 영향을 줄 정도로 막 대선주자급이었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1: 네. 네.
2: 그러니까
1: 예, 예.
2: 김영남 후보 그리고 이 이슈가 된 것 자체가 이게
0: 잔인해.
2: 해당
1: 잔인하답니다.
2: 아니 그러니까
1: 왜 이렇게 잔인하세요?
2: 이게 평택선거에 당연히 중요하겠죠.
1: 네.
2: 평택선거 같으면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조국 후보랑 김영남 후보가 같은 파일을 놓고 싸우고 있다는 거. 민주당의 지지층이 없는데 이번에 아 이번엔 조국 후보를 찍을까 아니면 민주당 후보인 김영남 후보를 찍을까 이걸 고민하는 분들한테는 이 이슈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1: 예.
2: 밖에서 중도층인데 민주당 찍을까 국민 찍을까 하는 분들이 김영남 후보를 보고 아 역시 저렇게 지저분한 후보를 공천하는 민주당 난 안 찍을 거야 이렇게 하겠냐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1: 아...
2: 약간 조국 후보께서
1: 예.
2: 약간 좀 본인 유리하시게 해석하신 게 아닌가 싶긴 하고
1: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왜냐하면 진실 공방 상황이기 때문에 이틀 뒤 이 자리에 나오셔서 깔끔하게 해명하시면 좋겠다. 당도 그걸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1: 아유, 이게 본의 아니게 또 이게 다들 해명을 잘해주시니.
3: 근데 이재영 위원장님 얘기 하나만 조금 정정하면 그 동생 인터뷰가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좀 분위기 안 좋았던 건 맞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인터뷰를 해서 동생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한 바가 있어요.
1: 이익 받은 거 없다.
3: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예. 그동안 그때 했었던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영남 후보 측에서는 소명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그 불법 대부업 그리고 이자를 넘는 그 법에 정해져 있는 거 이상으로 된 거 무효인 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도 원래 그거는 판례로도 나와 있는 것이고 원래 법정 이유를 초과하는 것을 받았으면 그걸 이자 명목으로 받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정산할 때는 변제 충당의 방법으로 실제 원금부터 벌써 공징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이 말을 하든 안 하든 사실은 그거는 당연한 것인데요. 거기서 이제 핵심은 불법 대부업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나 이 김영남 후보 측 김영남 후보가 또 워낙 검사 출신이기도 하니까
1: 예.
3: 법조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불법 대부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마든지 소명할 수 있다
0: 이렇게 하고 전적으로 있습니다.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저도 12년도에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기재위였고 정무위를 했기 때문에
1: 예.
0: 불법 대부업과 거기에 대한 그때는 뭐 지금보다 더 심할 때였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부터도 이거 징벌적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던
1: 예,
0: 사람이고
1: 예.
0: 당연히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 한 말이 맞죠. 근데 저는 시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제목과 소제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1: 근데 이 시기 그렇게 될 수 있다.
0: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 기간에는 이렇게 뉴스 같은 거를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불법 대부업 뭐 이건데 이것이 남기 때문에 이걸 해명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 충분히 소명하고 진짜 사람들이 이해할 정도로 이것이 과연 해소가 될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틀 후에 여기에 와서 토론을 한다고 하니
1: 토론을 많이 홍보해 주시네.
0: 아니,
1: 센스가 있어. 예.
0: 토론에서 제가 전국적인 토론이라고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서 해소가 되면은 그럼 도움이 되겠죠.
1: 예, 예. 예.
0: 그때까지는 이것이 아마 공방으로서는 쓸 수밖에 없다.
1: 제 말씀을 드리는
3: 거예요. 맞아요.
1: 예.
3: 의원님 말씀이 맞고
1: 예.
3: 실제 이 당연히 악재죠.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악재를 어떻게 본인이 이걸 다시 되살려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혹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릴 것인가 이제 본인이 앞으로 이제 해결해 나가야 그럴 될
0: 맞아요.
3: 부분들인
0: 그거는 본인의
3: 것이죠.
0: 본인한테 남아 있는 숙제입니다.
3: 네, 근데 이제 타이밍이 조금 절묘하다는 생각을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도 사실 했었었지만
1: 예.
3: 실제 이분이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개혁신당의 소속이었을 때도 이 문제는 이미 다 예전부터 이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었고 가지고 있던 내용이라는 얘기였는데 김영남 후보가 사실은 점점 이 추세라고 해야 되나요?
1: 예.
3: 이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사실은 추세였거든요. 초창기 때.
1: 예.
3: 근데 이제 이게 하필이면 딱 TV 조선인가 조선인가에서 이제 이걸 먼저 터뜨리면서
1: 예.
3: 이 타이밍이 참 절묘하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조금 있어요.
1: 예. 자. 한 포인트만 그 유희동 후보와 이제 황교안 후보의 단일화.

0: 여부 이제 조국 후보는 오늘 박성태 뉴스쇼에서 이제 무조건 이제 만약 유인호 후보가 단일화 제안하면 황교안 후보는 무조건 사퇴 수순으로 갈 것이다. 평택 현지는 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우신 기자
1: 네.
0: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어요?
1: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비공개적으로 뭐가 있군요.
1: 아니, 근데 물밑에 사실은
0: 아
1: 유인호
0: 그래요?
1: 후보가 먼저 제안하게 되면 모양새가 이상하기 때문에 근데
0: 오
1: 기대는 있는 것 같아요. 기대는 확실히.
0: 누가요?
1: 그러니까 캠프 쪽에서 유인호 캠프
0: 유인호
1: 쪽에서는
0: 캠프에서 기대를 하고
1: 예,
0: 있다.
1: 그러니까 유인호 캠프 쪽에서는 그래도 황교안 후보가 끝까지 안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감지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단일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벤트가 없더라도 크게 그런 식으로.
0: 그러니까 지난주 토론할 때도 끝까지 토론 오게 할 거야 하니까 부정적인 말을 유인호 후보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좀 불씨가 좀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이재용
2: 이게 무슨 러시아 룰렛도 아니고 말이야. 이거는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시점인 것 같거든요.
0: 단일화에
2: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0: 본인이 유인호이면 지금 바로 황교안 후보랑 저녁 약속 잡고
2: 네, 지금 점심도
0: 같이
2: 괜찮아.
0: 점심도 괜찮아, 아침도 괜찮아.
2: 네, 뭐 뭐든지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 선거에 고파요.
1: 근데 이 토론에 확실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평택을
0: 그렇죠.
1: 후보들 토론했을 때 조국 후보랑 김영남 후보가 황교안 후보한테 계속 관련해서 물어보고
0: 부정선거
1: 내가 네,
0: 관련해서
1: 그러고
0: 물어보고
1: 나서
0: 이래도 단일화할 겁니까?
1: 하는 것 자체가 확실히 변수인 거죠. 아, 단일화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인호 후보 어쨌든 이번에 뭐 유승민 의원도 오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0: 그러니까.
1: 내가 먼저 혹시 계엄쪽했던 손 내밀고 이게 좀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먼저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알아서 부탁해
0: 기다리다.
1: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게 좀.
2: 근데 그게 지역 선거잖아요.
0: 지역 그렇죠.
2: 전국 선거가 아니고 지역 선거인데
0: 네.
2: 이 지역 선거에서는 진짜 간절해 보여야 되거든요.
0: 세표 차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2: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저도 뭐 동의 안 합니다.
0: 예.
2: 근데 후보를 봤을 때 진짜 이기고 싶은가 보다. 진짜 간절한가 보다. 근데 그 단일화만큼 간절한 게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게다가
0: 예.
2: 수치가 이거 단일화하면은 탄력받을 것 같기도 한데라는 게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유이동 후보가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된게 아닌가.
0: 더
2: 왜냐하면 지금 하루하루가 틀리거든요.
0: 그렇지.
2: 아침, 점심, 저녁으로 확확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0: 좋아요.
2: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그 정도는 많은 유권자들이 충분히 이해해 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유동 후보가 이 방송을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0: 이거 이 정도 파급력이 있는 말이었구나. 야, 아무튼 저희가 다섯 분
2: 보내줘야 되겠다. 이거 짤 만들어 주세요.
0: 다섯 분이 모이면 이제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어서 자 평택을 얘기해 봤고요. 자 이번은 인물로 가보겠습니다. 선거의 여왕. 자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셨을 때 그게 또 결국 또 끌어냈습니다. 대구에 이어서 오늘은 충북 옥천을 갔죠.
1: 네. 추경호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충북 옥천을 찾았습니다. 모친인 고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은 건데요.
0: 예.
1: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들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일단 박전 대통령이 자리에 온 거는 지난번 대선 이후 1년 만이었는데요. 오늘 박덕흠, 유영아, 엄태영 국회의원과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그리고 전상인 옥천군수 후보까지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들이 함께 자리했는데요.
0: 예.
1: 박전 대통령은 이 후보들에게 건강 잘 챙기세요. 당선되면 협업 잘해주시라 이렇게도 당부했습니다. 일정 후에는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방문을 했는데요.
0: 예?
1: 이장우 시장은 저와 오랜 세월 함께한 동지라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흔들림 없이 신의를 지키시는 한결같은 분이다 이렇게 추켜세우기도 했습니다.
0: 제 충북 옥천에 번뜩 그 눈에 띄는 게 제가 충북 옥천에 초등학교 2년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 고려지 시절 고향이었는데 그래서 여기도 가셨네. 여기 이제 유경수 여사 이제 생가도 있고 하니까 뭐 그랬는데 자 일단 박전 대통령이 이제 현장 유세에 간 것. 이제 2017년 탄핵 이후에 처음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1: 네, 일단 TV조선 보도를 보면요. 이번 주 중에 부울경, PK 지역과 강원도를 찾을 계획이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내일 하루 쉬고 27일부터 영남권을 시작으로 추가 지원 유세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했고
0: 예.
1: 또 이제 강원일보가 보도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28일 원주 중앙시장과 자유시장에서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와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0: 예?
1: 유세 차량에 오르는 이런 직접적인 선거 유세는 아니지만 김진태 후보와 동행을 해서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0: 아, 지금 대구, 충북, 대전, 충남까지 갔고 지금

0: 부울경 강원까지 찾으면
1: 장동혁 대표보다 또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요?
0: 사실 중앙선대위원장 아니에요? 이거 이 선대위원장인데? 노무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2: 또 이제 제2의 전성기가 왔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전혀 뭐 내지는 뭐 조금 영향력이 별로 없을 것이다 하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북 옥천이 유경수 여사 생가이기 때문에 또 이쪽에 대한 향수가 있으신 분들
0: 어르신들은 금방 또 이게 또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죠.
2: 그리고 이제 김종필 뭐 전 또 총재 또 이제 충청도
0: 맞아요. 계시니까 충남.
2: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지는 않고 좀이라도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다니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매우 제한적이고 사실은 되게 좀 절박한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사실은 조용히 계시고 싶어 하시는 그분을 또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할 때도
0: 맞아요.
2: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서 딱 인사 한번 하고서 사실은 이제 해결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0: 그만하세요. 건강 챙기세요.
2: 이런 걸 보다 보니 여전히 이제 이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못 벗어났나 보다. 이 생각을 조금 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중도층에서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찐 보수층에서는 좀 결집하는 그런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 이렇게 좀 양쪽으로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자, 이 장면을 바라보고 계신 이재용 의원님.
2: 표정이 안 좋았어요.
3: 아니야.
0: 오세훈 시장도 만날 의향이 있습니까?
3: 그거는 모르겠고.
0: 그건 모르겠으니까.
3: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딱 노영희 변호사 제가 왜 그랬냐면 노영희 변호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0: 어떤 말씀?
3: 뭐냐면 민주당은 사실 이 선거 초반부터 결집이 돼 있던 모습이잖아요.
0: 그렇죠.
3: 우리의 여론조사를 보면 나타나죠. 근데 우리는 이게 안 그랬거든요. 근데 공소취소 그 특검 때문에 결집하는 양상이 보였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이제 똥볼을 차기 시작을 하면서. 근데 그래도 우리는 2% 3% 부족하거든요. 그럼 뭔가 하나를 이렇게 쫙 보수 쪽을 결집을 시켜줘야 되는데
0: 2% 부족한 그 무엇?
3: 그 무엇이 장동혁이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0: 당대표의 이름을 장동혁으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3: 장동혁 대표님이
0: 대표라고 해주세요.
3: 장동혁 대표님이
0: 잘 정리해 드렸죠?
3: 감사합니다.
0: 장동혁 대표님
3: 안 쫓겨나려면
2: 사회자가
3: 요즘에 잘해야
2: 너무
3: 돼.
2: 편파적이에요.
0: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님이
3: 교수 그러니까 교수랜다 보수 결집용으로는 나 쫓겨날까봐 말도 잘 안 나네.
0: 보수 결집용으로는
3: 장동혁 대표님보다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시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도움이 된다.
0: 동의가 된다.
3: 그래서 이거는 실보단 득이 더 많을 것 같은데.
0: 오 플러스다.
3: 그렇게 봐요.
0: 부산 북갑에도 혹시 부울경 가신다니까 부산 북갑도 가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광우신 기자 어떻게 보세요?
4: 아니 지난번에 부산 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판을 하고 나서
0: 배재정 후보 이런 저게
4: 그 효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0: 5석 6석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했다가 실제 해보니까 전재수 3명밖에 안 됐거든요.
4: 그렇죠.
0: 당시에
4: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됐겠지만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등판을 하는 게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됐지만 그런 그러니까 반마다 좀 어쨌든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0: 그렇죠.
4: 중간에서 고민하고 있거나 저쪽을 찍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좀 그쪽 결집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등판하면 대구 선거에 당연히 도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느슨하게 연결돼 있던 지지층 결집하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간에서 고민하고 있는 전국 선거나 이제 그런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부정적인 효과도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지금 또 하는 지방선거인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탄핵된 사람이 등판했다. 그럼 민주당 지지층에서 좀 우리 정신 차려야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헐레벌레 하고 있더니 박 전 대통령이 돌아다니고 있네 이런 효과도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모른다 어떻게 될지는.
3: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까지는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덕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탄핵감도 아니었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많아져서 이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사소해서 많이 하는 얘기고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탄핵된 대통령이 나서 또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박근혜 대통령 거기서 거의 면죄부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0: 예, 자 휴일에 함께하고 있는 박정희 한판승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라고요. 잠시만요.
5: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0: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1: 알쏘!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안녕하세요. 통계조사원입니다. 오늘도 통계조사원은 국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현장 곳곳을 찾아갑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그리고 동네 사장님 응답들이 우리 삶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통계로 작성되어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지원합니다. 더 나은 육아 환경, 보다 많은 일자리, 더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정책의 시작. 바로 통계조사 응답입니다. 통계청의 새로운 이름 국가 데이터처로 국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4: 네, CBS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부산 북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갤럽 조사도 있네요. 소개해 주시면.
5: 네. 3자구도로 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 박민식 후보, 아니 민주당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그 박민식 후보 그리고 예. 민주당 하정우 후보 이렇게 예. 결하고 있는데 예. 상위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 예.
5: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부산 북갑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2명에게 물은 거고요. 무선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이었습니다.
4: 예.
5: 지지도 물었더니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각각 35%와 36%로 오차범위 안에서 초접전이었고요.
4: 예.
5: 박민식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은 19%였습니다. 그래서 없음과 모름은 10%였고요. 보수 단일화 가상 대결도 해봤습니다. 단일화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었는데요. 하정우 대 한동훈 양자 대결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45%, 하정우 후보 41%로 역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고요. 하지만 하정우 대 박민식으로 할 경우에는 하정우 후보가 48%, 박민식 후보가 36%로 하정우 후보가 12%포인트 오차 범위 밖으로 차이를 보였고요.
4: 예.
5: 이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4: 예. 모범적으로 잘해주셨고요. 순위를 말씀하면 안 됩니다.
5: 네.
4: 1, 2, 3이라는 거 언급하면 안 되고 또 차이도 많이 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오차 범위 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음을 고지해드리면서 자 막판 이제 변수가 일단 뭐가 있을까요? 현재 흐름 추세 이렇게 되고 있는데 노 변호사님부터.
6: 지금 막판 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고 봐요.
4: 하정우 후보가?
6: 네, 하정우 후보가 지금 정원 후보도 그렇지만 너무 얌전하게
4: 아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마찬가지로
6: 너무 그 선거를 너무 수동적으로 지금 치르고 있고요.
4: 아하.
6: 물론 이제 정치 초짜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4: 예.
6: 이거는 당에서 조금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정우 후보는 수석으로 지금 일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당에서 계속해서 요청해가지고 빼온 사람이거든요.
4: 예.
6: 그리고 이분이 정치 초짜기 때문에 당연히 서포팅이 매우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 초창기 때에 이분이 이제 그 의사결정하는데 시간이 조금 늦었고
4: 예.
6: 그러면서 초기 대응이 조금 안일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4: 예.
6: 본인이 막 개인기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결국 한동훈 후보가 엄청 절박하게 엄청난 기세로 지금 몰아붙여서 이 상황까지 만든 거거든요.
4: 예.
6: 이렇다고 한다면은 하정우 후보가 계속해서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뭐 해명하고 이러면서 그냥 이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고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잖아요. 전 이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사실 공격할 게 되게 많아요.
4: 아 그래요?
6: 네, 근데 그 공격할 거리를 하나도 지금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4: 노 변호사님이 만약 후보였으면 뭐 공격하시려고요?
6: 아니 한동훈 후보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누구지 한덕수 후보하고 둘이서 그냥 서로 이렇게 하면서
4: 탄핵 국면에
6: 본인이 이제 탄핵할 때 엄청나게 잘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그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봤고 그분이 결론적으로 보수를 재건한다고 하지만

0: 지금 보수가 그분 때문에 찢어졌다고 장재혁 대표하고 박민식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완전히 말이 다 모순이 되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그동안 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실패했어요.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1: 예?
0: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다 건드려줘야죠. 이 보수들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착착착 할 수 있도록.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하고 너무 얌전하게 지금 하고 있어서 이제 하정우 후보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샤이한 분들이 조금 지지할 사람이 많이 남아있긴 할 텐데
1: 예?
0: 그 중앙정부와의 관계성 내지는 본인이 국회의원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를 어필하는 한편 예. 공격적으로 조금 더 세게 나가야 된다.
1: 세게 나가야 된다. 네. 아, 한동훈 후보를 좀 더
0: 공격해야죠. 당연히.
1: 본인도 예. 공세적으로 나가야 된다.
0: 아, 그럼요. 예,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1: 이재용 의원님은?
2: 저는 이 결과가 예. 그냥 한동훈의 태도 변화와 아, 예. 민주당의 무책임인 것 같아요.
1: 아,
2: 그
1: 그래요?
2: 진영 쪽에서 바라보면. 아. 한동훈은 어찌됐건 간에 지난 한두 달 정도 보였던 모습이 이거에 딱 그냥 그 정리하자면 사람 바뀌었네 이거예요.
1: 어, 이미지가 좀...
2: 이미지를 굉장히 잘 선거용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1: 예.
2: 그 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바닥을 그리고 개소시에서도 그 모습을 보였고
1: 아이들과 대화도 하고
2: 예, 대화하고 거기는 아저씨잖아요. 오빠가 아니고 하정우는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네. 전략 부재 어. 무책임한 거죠.
1: 어.
2: 하정우 정도를 대통령의 픽이던 그게 전재수의 픽이던 민주당의 픽이던 그 초짜를 내려보내려면 소위 말한 선수를 붙여줘야 돼요. 선수도 뭐 한 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팀을 붙여줘야 되는데
1: 예.
2: 아무리 봐도 저 선거 치르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누군가 붙어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위 말한 스핀 닥터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기에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하정우 후보가 내려가서 본인의 개인기를 하려고 하니 개인기가 없는데 개인기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한동훈 후보하고는 뭐 오차 범위 내지만 그리고 제가 박민식 선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 왜 못해요?
2: 아니 일단 이 추이가 너무 지금은 아, 세팅이 돼버린 거 가지고 아. 같아서 지금 뭐 저희가 단일화 얘기하다 그거는 물 건너 간 게 이제 명확해졌잖아요.
1: 예?
2: 그럼 이제 유권자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겠죠. 본인들이 단일화를 시키겠죠. 서로들 간에 유권자들 예. 간에. 그 추이가 지금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글쎄 지금 하정우 후보가 공격할 수 있는 그 태도와 그 자세를 바로 바꿀 수 있다. 그것도 사실은 선수들이나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0: 박민식 후보가 왜 이렇게 약해요? 난 그거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예. 이제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해요. 예. 거기도 지금 늦게 이렇게 확정이 되기도 했고.
1: 예.
0: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박민식 후보가 너무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2: 그러니까 박민식 선배는 저는 박민식 후보는 예. 그 출정식을 너무 잘못했다고 전 생각해요.
1: 개소식.
2: 개소식.
1: 개소식.
2: 네, 개소식. 개소식을 너무 잘못했어요. 그 뭐 모든 중진들 당 지도부가 다 내려갔잖아요.
1: 그분들이 오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2: 아니 근데
1: 오지 말라고 했어요.
2: 아니, 본인들의 메시지가 본인의 메시지가 함께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불렀던 안 불렀던 뭐 가줘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북갑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 부산의 민심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 시민을 바라보면서 유권자들을 바라보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위를 바라보고 한 선거운동 같이 비춰져가지고 이제 진짜 우리 유권자들 바보들 전혀 없습니다. 훨씬 더 그 저 웬만한 수준이 높고요. 웬만하면 후보자들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잘못된 선거 전략을 펼친 게 아닌가. 그 반면에 한동훈 후보는 야, 친한 게 오지 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1: 예, 예, 예.
2: 오히려 그 저기 누구지 그 밥 해주신
1: 예.
2: 그 찰밥 할머니 찰떡 할머니 모시고 찰밥 할머니
1: 찰떡은 아니고 찰밥
2: 죄송합니다. 찰밥 할머니 모시고 이렇게 선거하는 모습이
1: 알겠습니다.
2: 저는 오늘 먹혔다고 봐.
0: 근데 김민전 의원은 왜 그러는 거야?
1: 오늘 그 준비된 화면 그 사진이 있어요.
0: 오빠 여기 잘생긴 오빠들 많아.
1: 오늘
0: 이게 뭐예요? 도대체?
1: 박민식 후보 지금 저기 국회의원 김민전 5월 25일 3시 전격 출격 만덕 동문 아파트 하면서 출격하신 분이 권영세 전 비대위원, 신동욱 의원, 또 김기현 전 대표, 김민전 의원,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강명구 의원, 김웅전 의원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진짜 전력을 다해서 지금.
0: 아, 저걸 보여주시면 안 되죠. 여기 잘생긴 오빠 많아요. 이걸 보여주셔야죠. 그런 전략.

0: 그거 쓰면 안 되죠.
1: 김민전 의원이 이제 현장에는 20대로 보이는 남성들이 10여 명이 있었고 여학생들이 지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무서워하지 말고 편하게 지나가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여기는 그렇다 말씀했다는데 우리 곽우신 기자.
2: 네. 예. 아니 김민전 의원 얘기해야 되니? 김민전 의원께서 뭐 이상한 말 하신 거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아, 굳이 그러니까? 또 다룰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니 저게 디폴트잖아요 보통.
3: 디폴트?
2: 네. 어. 저렇게 말 실수해가지고 구설된 게 한두 번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선거 국면에 저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또 그에 대한 SNS 예. 해명하신 거 보게 되면 마치 그 한겨레가 뭐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뭐 잘못 쓴 거다 뭐 이런 줄 얘기하시는데 예. 해명을 봐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했거든요. 아,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정도의 리스크는 사실 큰 리스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뭔가 박빙이고 박민식 후보가 예. 한동훈 후보랑 붙었을 때 저런 리스크가 터지면 큰 건데 아. 이미 격차가 꽤 나 있는 상황인데 저 리스크가 아. 있으나 없으나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아. 저는 박민식 후보가 약한 게 아니라 장도혁 대표가 약한 겁니다.
1: 아.
2: 장도혁 대표가
1: 약한
2: 박민식 후보는 장도혁 대표의 지금 아바타로 선거를 한 거잖아요. 아. 한동훈 후보를 눌러가지고 이겼다고 하는 건데 네. 당세를 당 지도부가 총 출동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두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건 장도혁 대표가 약한 거죠. 아유. 이렇게 봅니다.
1: 김웅은 굉장히 바쁘시네. 오전에 그 유희동 후보 그 기자회견에도 같이 동행하셨는데 오늘 저녁 오후에는 또 부산에 출격까지 하시고 한번 모셔야겠는데. 아무튼 근데 박민식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에 굉장히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론조사 시작하자마자 그 모 후보 캠프에서 발신되는 여론조사 번호까지 공유해 준비하는 지시가 커뮤니티에 돌아다녔다라면서 뭐랄까 여론조사 대기조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해요 근데?
2: 항상 있죠.
1: 아 이런 의혹은?
2: 아니 경선 때마다 항상 모든 캠프가 이 정도는 준비합니다.
1: 이 정도 준비한다?
2: 여론조사 어디 어디로 번호 올 거다. 꼭 아. 받아주시라. 하게 되면 무조건 응답하시라.
1: 015, 0151 뭐
2: 네 그런 거 하고 미리 준비하고 하는 거는 네. 여론조사 국면에서는 모든 캠프가 기본값으로 하는 거고 아. 이거 진짜 특화되네. 진보당 이런 데가 이런 거 진짜 잘해요. 열심히 하고.
1: 아, 그래요?
2: 네. 예.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울산시장 선거도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꼬인 것 같은데
1: 2부에 울산 네. 진보당 후보를 만납니다.
2: 네. 예. 그래서는 그런 거 정도의 방식 후보께서 너무 과민반응하시는
1: 과민반응하시다.
2: 저는 박민식 후보 측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를 실토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4: 잔인해. 아까부터 네? 너무 잔인해.
1: 잔인해.
4: 네.
1: 끝입니까?
4: 근데 맞긴 또 맞아.
1: 아니 이 말이 맞아?
4: 아니 대기조가 항상 있죠.
1: 대기도 항상 있지.
4: 아니 우리 좀 뭐 저도 카드 뉴스 많이 날려요. 아, 여론조사 할 때 그러면은 뭐
1: 공의로 시작하는 번호. 어,
4: 여론조사 시작됩니다.
1: 2060으로 시작하는 거 받으세요.
4: 예, 받으세요. 꼭 뭐 지지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당연히
1: 그거는 사실 하죠. 무작위로 전화 걸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전화 오면 무조건 받으라는 거고 전화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정도 준비는 하신.
0: 저도 그런 문자 많이 받는데 네.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1: 아 여론조사 네. 전화를.
0: 네, 저는 원래 아는 번호만 받아. 그러니까 저장돼 있는 번호만 사실은 받아서.
1: 스팸 처리 기능 강하게 하셨나 보다. 좋은 번호, 좋은 전화기 쓰시나 보네. 좋은 앱을 네. 쓰시나 보네. 네. 네.
0: 거기 다 스팸으로 다 떠요. 그리고
4: 그러니까 아. 노영희 변호사님은 네. 네. 대기조가 못 되는 사람이에요.
1: 아. 근데 바쁘잖아. 방송 하셔야
4: 바쁘기도
1: 되니까.
4: 하지만
0: 일부러 걸리죠 항상.
4: 아. 근데 그거에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 아니 내가 원하는 내가 꼭 지지하는 후보가 뭐 경선에서 이겨야 되거나 여론조사에서 뭐 이겨야 되는 게 강하면 당연히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대기조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론조사는 당연히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선거 초기에는 전국적으로 경선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 다 이겼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어중이떠중이 다 나온 거야. 그래서 거기 경선을 되게 세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굉장히 저는 네. 그 민주당 쪽으로 잘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대기조가 하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경선을 안 치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론조사가 수치가 낮았죠. 지금 뭐 양상이 틀려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건 언제나 있는 얘기입니다.
0: 근데 지금 이 정도가 사실은 이제 상한선 아닐까요? 이게 천정효과 아닐까요? 더 이상 뭐 올라갈 게 있어요.
4: 그러니까 민주당이 40%를 못 넘어가잖아요.
0: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양상에서 혼조세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박빙의 승부가 한동훈 후보하고 하정우 후보 정도 네. 둘이서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 추세가 계속 올라갈 거다?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1: 그러니까 이제 이 박민식 후보 주장은 본인이 또 이제 그 전재수 후보와 2% 내외로 지는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 여론조사가 본인과 20% 가까이 차이 났다는 거 여론조사는
0: 맞아요.
1: 근데 막상 그 선거 해보니까 2%도 안 돼 1.89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더라. 그 자기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 신뢰 못한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것이고 또 그 서정욱 변호사도 부산은

0: 부산 북감에서 계속 들려요.
1: 아.
0: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미안한 말이지만은 예. 민주당을 지지하신 혹은 진보 진영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오히려 본인들이 선거운동원인 것처럼 해가지고 관심을 좀 가지시고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지금 이게 하정 후보한테 맡겨놔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1: 그렇군요. 과부식 이제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민주 진영에는 효과가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2: 저는 조금 죄송한 말인데 지금 김어준 씨 유튜브 나가는 게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하정 후보죠.
1: 아까부터 계속 잔인하지.
3: 이거는 맞아. 이것도 맞아.
1: 이거 맞아?
3: 이것도 맞아.
1: 이거 맞아?
3: 아니, 왜냐면 다 맞는 얘기만 해.
2: 민주당 경선 국면이거나 아니면 지금 하정 후보가 가져오려 되는 표가 민주당에서 뭔가 부족한 표가 있을 때 그게 좀 많으면은 이런 게 도움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물론 이제 전재수 후보가 닦아놨던 걸 못 먹어 받아먹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예, 예. 지금 기본적으로 하정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워낙 좀 이 지금 막 언론 주목 많이 받고 있으니까 부산 북갑 주민들한테 어떻게 본인을 알려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북갑 그쵸. 주민들한테 먹힐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김어준 씨 그 뉴스공장 나가면서 하면은 당연히 지지층끼리 화제가 되죠. 쇼츠 노력하겠지만
1: 부산 북갑에서 네. 뉴스공장 보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느냐.
2: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 보시겠지만 그분들은 네. 원래 어차피 찍을 분들이잖아요. 이미 보고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쵸, 그쵸. 그분들은 더 결집할 표가 아닌 거니까 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다른 이벤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토론이나 이런 데서 뭔가 진짜 빛을 발해가지고 한동훈 후보한테 한 방 매겨가지고 그걸 쇼츠로 만들 수 있는 걸 해서 돌린다라든가 뭐 이제 좀 뭔가 그런 이벤트가 뭐라도 필요한 거죠. 하게 되면
0: 계속해서 이렇게 연습하는 효과가 있다니까요.
2: 아 방송 연습 하는 거다. 말을 잘 못하시니까.
0: 아, 뭐 그런 효과 있을 수 있겠네요. 하정 후보는 그런 것들 편안하게 본인이 장을 펼쳐놓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정원 후보도 말 되게 못하거든요.
3: 그러니까 토론 좀 나오고 연습 좀 하고.
0: 아이고.
3: 토론하지 않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0: 두 분이 말을 못하고 토론 못할 거는 뻔해요. 아니 그거는 안 나가는 게 맞지.
1: 안 나가는 게 맞아.
3: 그러니까 나가면은
1: 팬... 전략은 그대로 놓칠
3: 없어. 그러니까, 아니 나가면은 안 되죠. 나 본인 입장 이해돼요. 아, 나가면 깨질 테니까. 아. 아,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서울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1: 예, 예.
3: 하정 후보 글쎄요. 지금 뭐 연습은 좋아요. 예. 해야죠. 예. 시간이 그만큼 남아있을까요?
1: 금요일인데.
3: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사전투표까지.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나도 시간이 안 남은 상태에서 전략을 바꿔봤자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다.
1: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지금 오늘 바쁘게 일정을 보내셨겠네요?
3: 거의 뭐 폭풍 회오리 지금.
1: 아이고 폭풍 회오리.
3: 예, 지금 제가 그 보는데 스케줄을 보는데 야 진짜 힘들게 열심히 완전 도전자 입장이에요.
0: 오세훈 후보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철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본인의 해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영상도 지금 그 GTX 공사하는 그 영상이 또 지금 나왔어요.
1: 아, 철근 남아있는 영상.
0: 네. 아.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뭐 알렸다 뭐 회의했다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1: 예, 예.
0: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는 정원 후보하고 물론 이제 그 격차가 줄어든 거는 맞는데 예. 토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1: 예.
0: 이분이 서울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정직하지 못했다. 이 부분 그리고 무책임하다. 이 부분이 예. 되게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는 서울 시민들에게는 되게 각인이 될 것 같아요. 그걸 해결하셔야지 지금 아니, 도전자의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3: 그 부분은 오늘 보니까 그 서울시에서도 뭐 기자회견이 있었더라고요. 예, 예, 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충분히 그 내용은 전달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사실 그것도 보면은 하정우하고 비슷한 거죠. 네. 뭐냐면은 알겠습니다. 본인이 못하니까 전번에 금요일날 나와서 그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정원 후보도 만에 하나 그 말씀 드렸잖아요. 만약 진짜 안전 문제가 이슈고 오세훈을 잘못된 후보다라고 하면 본인이 직접 나서야지.
1: 토론 나와서.
3: 왜 자꾸 내일도 행안이 있다고 합니다. 행안이 나서죠. 국토위 나서죠. 국토부 나서죠. 게다가 이거는 뭐 대통령까지도 해. 그러니까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울시민들 그렇게 바보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충분히 그것도 이 사람이 하정우가 그러면 진짜 서울시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1: 하정우가.
3: 정원호.
1: 정원호.
3: 둘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토론 회피하고 도망다니고 컨텐츠 없고 그건 두니까 제가 이름이 헷갈리긴 하는데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뭐 서울시민들이 잘 보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오세훈 후보가 폭풍 회오리 같은 일정이었다고 하는데 정원호 후보는 어떤 일정이었어요?
0: 아, 거기도 지금 난리 났어요. 네. 엄청나게 지금 다니고 계세요.
3: 그러니까 뒤늦게 거기도.
1: 아, 뭐가 더 뒤늦게야?
3: 아니지.
0: 아니 뭐가 뒤늦게 도대체.
3: 아니, 뒤늦게. 처음에 여유 부리다가 자기가 안 되는 거 아니까 이제 보니까 다 나서는 거 아니에요.
0: 어머. 여유를 부린 적이 없어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어우 화끈하네 두 분 토론.
0: 아니 게다가 더 중요한

0: 하나 뭔지 아세요?
1: 예, 뭐가 중요해?
0: 정원 후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좀 전에 그러셨잖아요. 네. 예, 맞아요.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업해서 할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걸 보여주겠습니다. 아니지.
2: 본인이 네. 앞장서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0: 할 겁니다.
2: 이건 딴 보여주십시오. 형들하고 네. 형들하고 아빠가 이렇게 끌고 가주니까 아. 제가 그때 마마보이라 그랬던가요? 아. 그거는 저희가
0: 타파보여야지 마마보이예요.
2: 보이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1: 예? 아유, 두 분이 대리인 토론도 재밌겠다. 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스타벅스 얘기해볼게요.
0: 아 진짜.
1: 스타벅스. 어 지금 이제 탱크대 이벤트 논란 정치권까지 가면서 그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또 가서 일부러 그 수벅 가서 커피 마시는 사진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김기현 전 대표라는 네, 이런 그쵸. 분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그 일베 사이트에 대한 폐쇄의 필요성까지 언급했네요.
3: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열렸던 봉하마을 찾아서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관련 보도를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네. 일베처럼 조롱과 혐오를 방치 및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 징벌적 손배, 또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데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 언급을 했고요. 예. 또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사이렌 머그잔을 스타벅스 코리아가 출시했던 것도 같이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조롱 코드를 감춘 암호 같은 행사를 한 건 결국 국민들을 우롱한 거다. 결국 이번 5.18 탱크 사건도 우발적이라 보기 어렵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1: 예, 일단은 이제 스타벅스 의혹 핵심이 있는 정용진 회장은 내일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정치권은 이제 과도하다. 구체적인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3: 네, 맞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스타벅스 커피 들고 투표장에 나가자 이렇게 또 유세 현장에서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커피 들고 유세장 가자고?
3: 네, 그렇게요. 이번 선거 죽창가 대상이 스타벅스다. 죽창가냐 스타벅스냐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도 꼬집었습니다.
1: 예.
0: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 예. 아 정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진짜 정말 비열한 거예요. 이런 코드를 숨겨놓고 그러니까 저는 뭐 탱크 자체가 사실은 각자 떼어놓고 보면 문제가 아닐 수가 있는데 예. 이거를 왜 하필이면 5.18에 왜 하필이면 그거를 4.16에 저는 그게 다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 예.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여당이 이러니까 내지는 여기 뭐 대통령 이러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 전 전혀 맞지 않다고 봐요. 국민 정서하고도.
1: 예. 이재명 님도 다른 커피를 갖고 오셨는데.
2: 아, 이건 우리 동네에서 인기 많은
1: 그러니까
2: 우리 길동을 아, 홍보하기 위해서.
1: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2: 길동에서 인기 있는 건데. 아. 근데 글쎄요. 전 누차 얘기하지만 이거는 소비자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용진 회장이 예.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하는 측면에서도 하는 거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난 비판 받아야 되냐? 당연하죠. 요 부분에 대해서 스타벅스 그 5.18 탱크데이를 가지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비난 받을 만하다. 근데 정부가 이걸 나서서 불매운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첫날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시고 다음 날 이제 뭐 커피가 맞아요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길거리 와서.
1: 이 거의 거 아니죠?
2: 거의 거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뭐 거기까지도 글쎄 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지는 전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 거는 지금 안 그래도 다음 주는 선거인데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선거에 영향을 글쎄 이게 과연 긍정적으로만 미칠까 민주진영에 있어서는 전 그거는 여기서 판단 미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너무 길게 끌고 간다 정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우선 정부에서 불매운동 한 게 아니고요. 이제 행안부나 이런 그 부처에서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동안에 샀었던 거를 그런 회사 그 회사 것은 안 사겠다 이제 이런 정도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 저는 정치하고 저는 정치 뭐 선거 이런 거하고는 무관하게 저는 정용진 회장의 코드에 맞춰서 이런 게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1: 예.
0: 그래서 정용진 회장이 정말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라도 아 조금 결제 해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 예.
2: 근데 불매운동은 맞죠?
1: 시간이 다 돼서
2: 아, 그래요?
1: 일단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희와 영희였고요. 그리고 우리 무신이 과거신자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2부에서는 김종훈 인천보다 울산시장 후보를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날씨가 급변하면서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0: 우리나라 남서쪽에서부터 저기압이 다가서고 있어서 오늘 제주와 전남 남해안부터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그 밖의 전국으로 비가 확대돼서 모레 새벽에 중서부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엄청난 폭우가 퍼붓는 곳이 있겠는데요.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150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고 그 밖의 전국에도 20에서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비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 서울 27도, 대전 대구 26도로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Don't you know?
1: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30킬로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CBS 박정우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아, 울산시장 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 작업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양측이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최종 후보 단일화라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 측에서 단일화를 돌연 중단을 선언하면서 어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제 무산이 된 상황인데요. 이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는 진보당 김종훈 후보를 연결을 해서 후보 입장 듣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1: 예, 반갑습니다.
0: 예. 예. 자, 일단은 그 단일화 작업이 이제 마무리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김상욱 예. 후보 측에서 이제 어제 갑자기 중단 통보 연락을 받으신 거죠?

0: 그렇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제 불교 행사가 있어서
1: 예.
0: 갔다가 나오는데 시민들이 이게 뭐 단일화가 파기됐다는 게 언론에 나왔다는 거예요.
1: 예예.
0: 최소한 뭐 이런 게 상식이 있으려면 저희들하고도 서로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이 있었다면.
1: 예.
0: 그런 것이 없었고 또 23, 24일 단일화 여론조사 경선 중이었는데 갑자기 김상호 후보 측에서 일방적으로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경선 중단한다는 발표를 한 거죠.
1: 예.
0: 그래서 이건 뭐 어떤 경우에도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좀 뭐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아, 예. 그러니까 중단 상황인데 이게 최종 결렬은 아닌 건가요? 아니면은 일단 중단한다. 더 얘기는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0: 아니 아직 뭐 중단은 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못 듣고 있어 왜 중단을 했는지
1: 예.
0: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는 뭐 여론조사가 오염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예예.
0: 그 오염이 어떤 문제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못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와 증거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제공을 해봐라 하는 것이고 또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제보가 무엇인지도 아직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들은 바가 없어요.
1: 예.
0: 또 만약에 처음에는서 또 여론 기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데 여론 기관에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로는
1: 예.
0: 그런 사실을 통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김상호 후보 측에서 그런 연락이 와가지고 조사가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고
1: 예.
0: 또 이런 정황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개연성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것이 특별한 어떤 특별하게 볼 문제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고 그런 것으로 보면 어떠한 연유에서 이것을 파기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사실은 그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오염되었다라고 이런 수준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1: 예. 그러니까 이제 김상호 후보의 오늘 입장을 들어보면 이제 국민의힘 예. 지지자로 추정되는 분들이 이른바 역선택을 해서 이제 예. 민주진보를 대표하는 후보가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후보가 되는 형태로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됐다. 뭐 이렇게 지금 이분 이제 김상호 후보 측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게
1: 예.
0: 그걸 어떤 식으로 제보를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이 되었는지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1: 예.
0: 또 그 국민의힘이 그 김상우 후보가 아니라 저를 어쨌든 선택할 거라는 걸
1: 예.
0: 어떻게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
1: 아하.
0: 그것도 의심스럽다는 거죠.
1: 예.
0: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광주 항쟁을 알고 제가 83년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학생운동을 했고요.
1: 예예.
0: 또 노동운동을 하고 또 진보 정치운동을 해왔는데
1: 예.
0: 한편에서는 많은 어쨌든 간에 진보 진영에 있으면서 또 사람들에게 그 해가지고 공격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1: 예.
0: 그런 어떤 보수 언론이 무조건적으로 저를 보수적인 사람들이 지원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거는 저에 대한 어떤 실제적으로 어떤 마타도아이기도 하고
1: 예.
0: 또 그 우리 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이거는 대단히 그 사과해야 될 일이고 그런 일이죠. 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예.
1: 예, 그러니까 김상호 후보의 주장대로 한다면 우리 김종원 후보가 국민의힘은 되기를 원하고 김종 후보가로 단일화되는 걸 원한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모욕적이라는 그런 의미이신 거죠.
0: 그렇죠. 그럼 제가 단일화 되면 안 되나요? 본인들만 되는 예. 게 정답인가요?
1: 예.
0: 단일화를 한 것은 서로가 노력했어.
1: 예.
0: 선호가 단일화를 하는데 그 룰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졌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서로가 예. 협의를 해야 될 거고요. 우리는 이제 광역시장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 대한 서로 합의문을 작성했단 말입니다. 그죠?
1: 예. 예.
0: 그럼 그 합의문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합의문에 벗어나는 지점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죠. 그 전체는 이제 울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누가 됐든 누구를 선택하든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승복하고 한다라고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1: 예.
0: 그러면 그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떤 길을 선택할 여지가 있었고 이것도 어떤 근거도 없지만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중단을 했다는 거는

0: 대단히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본 데는 이 문제는 더 심각한 건요.
1: 예.
0: 이게 불리니까 그랬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1: 아, 다시 한 번요?
0: 본인들이 불리하니까 그렇게 안 했겠어요.
1: 아, 본인들이 불리하니까. 예.
0: 예, 예. 본인들이 유리했으면 뭐 오염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단위가 되면 오염된 단위라고.
1: 예.
0: 본인들이 되면 순수한 단위라고 이런 겁니까? 최소한 어쨌든 간에 단위라에 대한 어떤 상호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합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1: 예.
0: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할 말을 좀 가려서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1: 위험하다.
0: 예. 위험한 일이냐 하면, 그 진짜 이런 조사기관에 이런 내용을 사전에 알거나 서로 뭐 소통을 했다면 이거는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범죄인이 아니겠어요?
1: 예, 그 이제 후보님 말씀하시는 이제 김상욱 후보 예. 측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선거 부정을 했다, 무단 열람 예. 의혹을 제기하고 계신 거죠?
0: 그렇죠. 그게 아니면은 어떻게 그 오염됐다는 것을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또 본인들이 어쨌든 합의된 사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중단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1: 예.
0: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은 그 중단까지 요구한 거는 그 해당 기관하고 사실은 그게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23, 24일 날 두 개 기관에서 예.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는 그 마치는 시간에 양쪽에서 보내와서 그래서 비밀번호를 넣어서 열람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1: 예.
0: 그러면 그 시간까지 같이 기다려야 되는데 왜 파기를 했으며 또 그런 어떤 파기의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우리나라 정당 간의 어떤 합의도 있고 개인 간의 어쨌든 단위라도 있지만은 이런 경우가 사실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죠. 어떤 연유에서 했는지 그 사실부터 먼저 밝혀야 되는 게 최소한의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도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1: 이제 아까 이제 후보님께서 이제 그 표본이 좀 빨리 표집된 부분을 살짝 말씀하셨잖아요.
0: 예예예. 예,
1: 예. 예, 아마도 이제 김상우 후보 측에서는 이제 표본이 빨리 모아지는 것은 이제 전화 오는 걸 기다리고 누군가를 대기하고 있다가
0: 예.
1: 이제 김상우 후보가 안 되기를 바라는 그 누군가들이 대기하고 있는 대기조가 존재하다가 그러한 예. 표본들이 이제 함께 집단적으로 움직여서 이 여론조사에 응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특정 세력이 움직였다 이렇게 아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후보님 어떻게 보십니까?
0: 우리 생각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예,
0: 23, 24일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1: 예, 예.
0: 울산 정가뿐만 아니라 울산 시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1: 예, 예.
0: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23일, 24일 김상우 후보 이름으로도 전 시민들에게 거의 대부분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 한번 좀 받아달라고 좀 대기를 좀 해달라고 다 문자를 보내고 했거든요.
1: 예, 예, 예.
0: 우리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1: 그렇죠.
0: 각자가 예. 이런 긴장된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시민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 예.
0: 그 부분 속도는 날 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1: 예.
0: 평상시와는 달리. 그걸 문제 삼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1: 아,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모든 후보 측에서 다 전화 받아다 말씀했기 때문에 당연히
0: 그러니까요.
1: 이 표본도 빨리 표집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0: 그건 상식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 단일화가 아니라 어떤 여러 조사에서도
1: 예.
0: 서로가 서로를 어쨌든 간에 유리하게 하거나 서로가 뭐 그것을 좀 뭐 그 표본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거 아닙니까? 뭐
1: 예, 예.
0: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하시는 분들 전화해가 오면 전화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뭐 좀 하는 게 다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어느 후보가 됐든 간에
1: 예.
0: 그것을 좀 빨리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가는 이게 개연성이었던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1: 예.
0: 이게 결정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인 거죠.
1: 오늘 아침에 이제 김상우 후보가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이제 예. 김종훈 후보님께 본인이 예. 전화를 했는데 본인 전화를 안 받으신다. 하지만 예. 끝까지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후보님이 지금 김상우 후보의 전화를 안 받는 건 사실 맞습니까?
0: 제가요.
1: 예.
0: 그동안에 사실은 김상우 후보를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1: 예예예. 예, 예.
0: 그리고 서로 참 단일화해서 누가 이기든.

0: 잘해보자고 얘기했고.
1: 맞아요.
0: 본인도, 내가 이기나 누가 이기나 잘해봅시다라고 얘기했고.
1: 예, 예.
0: 울산의 내란 청산과 민주적 질서를 회복하고 정말 우리 이 울산 시민들에게 울산 행정을 돌려주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이런 걸 해왔단 말입니다.
1: 예.
0: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논의되는 과정에서 둘이 얘기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당대 당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었어요.
1: 예, 예.
0: 그래서 시당끼리도 논의가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하니까 결국은 이 논의가 결과적으로는 중앙당의 당대 당에서 이 합의문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입장도 중앙당이 내야 되고. 중앙당이 그 결론을 내려서 얘기해야지 지금 후보끼리 만나서 서로 좋은 게 좋다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왔건데
1: 예예.
0: 제가 받아봐야 둘이서 뭐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해 좀 해주세요. 뭐 좀 잘해봅시다. 뭘 어떻게 잘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 중앙에서 정확한 입장을 내셔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1: 예, 예.
0: 어떻게 할 건지.
1: 예.
0: 그걸 그렇군요. 이제 좀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뭐 울산 시당에서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1: 예.
0: 이게 개인 대 개인이 뭐 전화를 받고 안 받고 이거는.
1: 예.
0: 아무 의미가 없고 그것이 자기가 마치 뭐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1: 예.
0: 온당치 않는 얘기죠. 먼저 사과부터 하고.
1: 그러니까 사과하려고 전화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0: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과할 게 아니라
1: 예, 예.
0: 울산 시민들한테 사과해야죠.
1: 예.
0: 울산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 단일화하라는 어떤 시민들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단일화한다고 얘기한 만큼
1: 예, 예.
0: 시민들한테 먼저 사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해야지 개인 대 개인으로 전화로 제가 사과를 받으면 뭐하고 안 받으면 뭐 하겠어요.
1: 예.
0: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1: 지금 이제 그 사전 투표가 한 3일 남았잖아요. 금요일부터 시작을 하기
0: 예,
1: 때문에
0: 예, 예, 예.
1: 굉장히 뭐랄까 단일화 작업을 위해서 굉장히 급박한 시간인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중앙당이
0: 예.
1: 지금 전체 선거 관리해야 되니까 중앙당끼리 또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후보님의 의지만 있으시면 후보간끼리도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0: 그러니까
1: 이 단일화 작업이
0: 뭐,
1: 최종
0: 예.
1: 결렬된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후보님?
0: 저는 기다리고 있고요.
1: 아, 예.
0: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해달라고 오늘 그 오후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은 그 파행의 그런
1: 본인.
0: 게
1: 예.
0: 본인들이 그것을 그 기관에 불리한 걸 확인하지 않았다면
1: 예.
0: 그러니까 두 개 기관에 지금까지 저희들은 확인을 하고 있지 못하다 말입니다.
1: 예, 결과를.
0: 여론조사
1: 예.
0: 결과를.
1: 예.
0: 그런 만큼 두 개 기관을 그대로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가지고
1: 예.
0: 결론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왜 본인들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나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죠.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본인들이 훨씬 유리하게 나왔잖아요. 울산 여론조사에서.
1: 예, 예.
0: 그런 만큼 그러면 그대로 어쨌든 간에 반영됐을 거라고 보면은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저는 알고 싶어요.
1: 그러니까 이제 조승래
0: 그
1: 민주당.
0: 결과는 그러니까 사전에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1: 예.
0: 그걸 지금이라도 그대로 저는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단 한 표가 지더라도 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함께 하겠다고 어제 제가 방송 어제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오전에.
1: 예, 예.
0: 저는 사실 어제 뭐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는 심정은 있었죠. 우리가 유리한 지금 뭐 방향에서 진행되어 온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1: 예.
0: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어서
1: 예.
0: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김상욱 후보는 어려운 사람이니까 누가 돼도 저는 괜찮다. 그리고 울산을 위해서 함께 좀 그 잘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런 행위를 한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 의도를 나중에 한번 봐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이제 진보당 사무총장 신창현 사무총장은
0: 예, 예.
1: 단일화 논의 아예 접은 거 아니다. 하지만
0: 예.
1: 추가로 여론조사 경선 방식에 단일화하는 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마 이제 추가 여론조사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제 합의만 하면 언제든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제 여론조사

0: 자, 깜깜이 그러니까 발표 공표 금지 기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추가로 하려면 또 빨리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사무총장 두 분이 이런 입장이시니까 후보끼리 이제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왜 추가로 해야 되는지 지금 한 거는 왜 안 되는지에 예, 예. 대해서
0: 예.
1: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잘 밝혀야 되고요.
0: 예.
1: 그러고 난 뒤에 필요하면 같이 하자 그러며 지금 안심번호를 어떻게 받을 건지 안심번호를 받는데 한 열흘 정도 걸리거든요. 선관위로부터.
0: 예. 그렇죠.
1: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조사를 하자는 건지 조사를.
0: 예.
1: 무엇으로 여론조사를 하죠? 안심번호를 받을 길도 없는데 선관위로부터. 그럼 본인들이 얘기를 그렇게 한다면 본인들은 그걸 대비해가지고 안심번호를 하나 더 받아놨는 건지 불리하면 다시 하자고 파탄 내고.
0: 예.
1: 그게 아니면은 안심번호를 어떻게 받아? 지금 받으면은 6월 한 7, 8일이나 돼야 나올 건데.
0: 예, 예.
1: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0: 그렇군요.
1: 예.
0: 자, 지금 이제 현재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얘기를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KBS가 예. 한국리서치 의뢰해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울산시 거주 성인 남녀 800명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37%,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32%, 진보당 김종훈 후보님 15%, 무소속 박맹호 후보 3%입니다.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 결과는 우리 후보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예.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예. 이제 그 같이 힘을 합치하자면 쉽지 않다는 결과이기도 하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우리가 내란 청산과 또 울산 대전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고 했던
0: 예.
1: 정신은 어디에 있는지 그걸 한번 다시 환기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예.
1: 김상호 후보가 그런 진심이 있다면 단일화를 파행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0: 예.
1: 여론조사의 결과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니
0: 예.
1: 그걸 그대로 어쨌든 간에 공개를 해가지고 지금의 어떤 단일화를 성사를 시켜서 그건 누가 되나 본인이 되는 게 유리하다고 자꾸 말씀을 어디에 하던데 그 얘기를 하면은 다른 후보한테 그 신뢰 아닙니까?
0: 예.
1: 저도 1대1로 하면 김대중 후보한테 이기는 걸로 나오거든요.
0: 예.
1: 그런데 본인만 이기고 본인이 유일한 어쨌든 간에 후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타행을 시켰다는 식으로밖에 얘기가 안 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이라도 자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본인이 얘기하는 대의가 있고 시민을 위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한다면
0: 예.
1: 지금이라도 합의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자, 그 후보님 그러면 김상호 후보 전화는 앞으로도 계속 안 받으실 예정인가요?
1: 지금은 이제 뭐 오늘 내일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
0: 예.
1: 전화할 건데
0: 아, 예.
1: 뭐 저는 안 받을 일은 굳이 없습니다.
0: 그런데 아, 공식적으로 오늘 내일 전화하신다? 예. 예
1: 오늘 예. 뭐 안 받을 일은 없고
0: 예.
1: 오늘까지 상황은 공식적인 어떤 당의 입장이 나오지 않은 채
0: 예, 예.
1: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서 또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0: 예.
1: 정상적으로 시당에서와 중앙당에서 어떤 협의 사항을 가지고 만나서 협의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예, 아까 이제 우리 후보님 말씀하신 이제 김종훈 예.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의 조사 김두겸 32%, 예. 김종훈 예. 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예. 있음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0: 자, 후보님 그 예. 김두겸 시장의 지난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 혹시 짧게 가능할까요?
1: 저도 뭐 구청장 같이 했지만은
0: 예.
1: 일단 소통을 잘 안 하셔요. 불통이거든요.
0: 불통.
1: 본인의 어떤 생각대로 다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고
0: 예.
1: 또 시민들에게 지방자치권을 잘 주지를 않아요. 본인의 고집대로 어쨌든 하는 성격이고
0: 예.
1: 또 균형발전을 하지 않아요. 시의 예산을 5개 구군으로 골고루 나눠서 함께 어쨌든 간에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0: 예.
1: 전시성 낭비성 행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행복도를 높이는 어떤 삶의 챙기는 어떤 이런 행정을 제대로 안 하신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0: 예.
1: 뭐 버스 문제나 대중교통 문제나 이런 것

0: 이제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시민들은 난리가 난 상황이고, 이런 것을 보면은 울산이 전반적으로 이게 바꾸지 않으면 울산 시정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최근에 그 뉴스타파 소속 기자의 얼굴을 또 김두겸 후보가 잡아서 또 폭행 논란도 있었는데, 후보님 관련 논란 혹은 화면 보셨습니까?
0: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람 기자들은 뭐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후보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런데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없는 건 없다고 얘기하면 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될 문제인데,
1: 예.
0: 어쨌든 그런 어떤 언론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또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드는데, 이 문제는 좀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자, 후보님 어렵게 또 인터뷰 연결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울산 시민들에게 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하시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0: 예, 단일화 방으로 좀 안 좋은 소식을 시민들에게 들려드리게 돼서 저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저도 20년 정도 정치를 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1: 예.
0: 많이 괴롭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정치와 행정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어쨌든 논의는 잘 해볼 생각이고요.
1: 예.
0: 언제나 또 울산 시민들만 생각하면서 아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아하, 그렇군요.
0: 예.
1: 자, 마지막으로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그러니까 단일화의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0: 예, 아직까지 뭐 저희들이 오늘 내일까지 이 협상의 어떤 여지를 남겨놓고 있으니까요.
1: 예, 예.
0: 서로 간에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마음을 다 내서 얘기해 볼 테니까, 그쪽도 왜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서부터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기울여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1: 예. 그러면 아까 이제 후보님 말씀하신 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여론조사는 예. 불가능하다. 이 원칙은 그대로 고수하시는 거죠?
0: 현재로서는 뭐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가능하지도 않아요. 일단은 예.
1: 그렇군요. 자, 예. 그러면 이제 그 상대 단일화 대상 후보인 김상욱 후보와 비교했을 때 우리 후보님의 장점이랄까 강점은 어떤 게 있을까? 그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0: 예, 아무래도 저는 뭐 그 시의원도 했었고 구청장도 두 번 해서 국회의원까지 했잖아요.
1: 예.
0: 행정 경험을 많이 한 것뿐만 아니라 또 행정을 실행을 해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1: 예.
0: 제가 이제 이번에 구청장을 하면서는 일정한 어떤 경험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약 이행률이 거의 한 96%를 넘었었거든요.
1: 예.
0: 그리고 제가 하는 정치는 또 소수 정당이다 보니까 어쩌면
1: 예.
0: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여깁니다.
1: 알겠습니다. 후보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김종은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였습니다.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0: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네, 한판스 무대에는 이진숙 대구 달성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와의 인터뷰를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0: CBS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보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제 생활에는 저를 감동시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은 바로 이런 조각들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책 속 이야기. 중국의 인류학자 샹바오, 낯선 사람들과 북은 만들기 속 한 문장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17번째 페이지. 어느덧 인생 14번째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역사의 산증인 역사 스토리텔러 썬김 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아마 1회 대회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 저희 첫 출전 때를.
2: 첫 출전 때 정말. 예.
1: 아, 스위스 월드컵을 기억하시는군요.
2: 아, 뭐 손에 예. 땀을 지었죠 그때요.
1: 네. 좋습니다. 마라도나 신의 손 이런 거 다 생생하시죠.
2: 아, 뭐 그냥 예. 직관으로 봤죠.
1: 아, 이제는 다 받아주시네. 아, 예. 예전에 막 18살이라 그러시더니.
2: 아, 예. 네. 예.
1: 썬킴의 썬문답 오늘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이르게 한번 노를 저어보겠습니다. 월드컵 개막식이 열리는 곳이자 또 공교롭게도 우리

0: 대표팀이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치르는 나라인데요. 바로 멕시코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멕시코의 뿌리, 아즈텍 제국, 아즈텍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께 들어볼 텐데요. 선생님, 아즈텍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유래한 건가요?
1: 일단 발음 정정이요. 멕시코는 영어식 발음이고 그 현지 발음은 메히코예요.
0: 메히코. 오늘 그럼 메히코로 가나요?
1: 메히코.
0: 네.
1: 왜냐하면 그 스페니쉬에서 X는 히읗 H로 발음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키호테 있잖아요. 돈키호테 호도 알파벳 보면 X예요.
0: X구나.
1: 근데 발음은 돈키호테로 하죠.
0: 그럼 우리가 돈키소테라고 안 할 거면 멕시코도 메히코라고 해야 되네요.
1: 그렇죠. 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0: 예, 예, 예.
1: 그 스페니쉬에서 J도 H로 발음해요. 헨리가 아니라 뭐 앙리로 발음을 하고.
0: 그런 거.
1: 그다음에 또 지금 캘리포니아 남쪽에 가면은 대부분 다 지명들이 이제 스페니쉬 지명들이거든요.
0: 네.
1: 캘리포니아 자체가 이제 그 스페니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샌디에고 가시면요. 샌디에고 자체도 일단은 산디아고.
0: 산디아고. 예.
1: 스페니쉬잖아요. 네.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해안이 있습니다.
0: 네.
1: 샌디에고 주립대학교 캠퍼스가 있는 정말 아름다운 해변인데
0: 네.
1: 그 해변 알파벳을 보시면 LA JOLLA로 돼 있어요.
0: 네, 네.
1: 이거는 네. 라호야로 읽어야 돼요.
0: 라호야.
1: 라호야로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영어식으로 그대로 읽어 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0: 왜 라죠?
1: LA 네. 라죠.
0: 라.
1: 그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0: 네.
1: JOLLA.
0: 아하.
1: JOLLA를.
0: 아, 졸라맨 생각나는 이름으로 가네요.
1: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호야해, 호야.
0: EBS 때보다 더 열심히 설명해 주시네. 중요한 정보입니다.
1: 중요한 정보예요, 이거는. 네.
0: 그래서 아스텍이라는 이름은 뭐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1: 아스테카란 지역에서 살고 있던 종족 이름이에요.
0: 네.
1: 테오티와카, 그 멕시코 시티를 가시면요.
0: 네.
1: 거기 굉장히 큰 피라미드들이 있어요. 뭐 피라미드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아 이게 아즈텍의 유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0: 네.
1: 그건 아니야. 저거요. 저건 아즈텍 유적지가 아니라 테오티우아칸이라는 문명의 유적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즈텍 문명 이전에 있었어요.
0: 아 예.
1: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즈텍이라는 문명이 탄생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올멕 문명이 있었고
0: 올멕
1: 이건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디서 왔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13개의 커다란 석상 두상만 남겨놓고 이분들은 사라졌어요. 올멕 문명이요.
0: 예.
1: 그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눈은 동양인 눈, 동그란 눈에
0: 예.
1: 입술은 약간 흑인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입술인의 석상이거든요. 사라졌어요. 올멕인들은요.
0: 신기하네. 예.
1: 그다음에 테오티우아칸 문명이 등장을 하는데
0: 네.
1: 이게 지금 저 피라미드를 남긴
0: 아하,
1: 문명이거든요.
0: 네네네.
1: 저 피라미드와 이집트 피라미드의 큰 차이가 있어요.
0: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계단이 있네.
1: 계단 있죠.
0: 가운데.
1: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는 이집트에 있고 하나는 멕시코에 있다.
0: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1: 그리고
0: 네네네.
1: 진짜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
0: 예.
1: 이집트 피라미드는 무덤이잖아요.
0: 아, 네네네.
1: 왕의 무덤이잖아요.
0: 저건 뭐죠?
1: 신전이에요. 저 맨 꼭대기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0: 아, 꼭대기에서요.
1: 그래서 예. 저거는 제사를 지내는 신전 역할을 했던 피라미드고 이집트 피라미드는 왕 파라오의 무덤이었다.
0: 아.
1: 요 문명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등장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아즈텍.
0: 아즈텍이다. 예. 이번 월드컵 때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될 멕시코 국기를 한번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 주시면 국기에 아즈텍 제국의 시작이 상징으로 담겨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1: 일단 아즈텍 문명 어떻게 시작된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아스틀란이라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멕시코 북부의 미지의 땅에 살던 종족이었어요.
0: 아스틀란.
1: 아스틀란에서 살던 민족들이
0: 네.
1: 이제 어떤 걸 믿었냐면 태양이 떴다가 죽어버리고 떴다가 죽어버리고 네 번 죽었다라고 믿어요.
0: 아,
1: 태양이
0: 네네네.
1: 생겼다가 네. 멸망하고 생겼다가 멸망하고 이렇게
0: 네.
1: 네 번째 태양이 떴는데
0: 네.
1: 멸망을 하자 신들이 너무너무 이제 당황을 한 거예요. 야, 이 암흑의 세계에 또 태양이 없어졌는데
0: 네.
1: 어떻게 하면 태양을 영구히 우리가 보존을 할까
0: 네.
1: 하다가 지금 네 번째 태양이 망하기 직전에 어떤 동굴에 딱 숨었거든요.
0: 예.
1: 딱꿍 이렇게요. 우리가 희생을 하자. 우리가 뛰어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불쏘시개가 돼 가지고
0: 네.
1: 우리 몸을 태우자.
0: 예.
1: 가 된 거예요.
0: 예.
1: 그 제일 먼저 부유의 신 돈이 많은
0: 리치한
1: 리치 가시. 네. 네.

0: 리치한 시인이 내가 먼저 뛰어 들어가겠다. 뛰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 뜨거! 너무 뜨거운 거예요.
1: 예.
0: 아 이제
1: 포기.
0: 난 잠깐 화장실 좀. 네. 그때 온몸에 종기가 난 가난의 신이. 너, 저 봐라. 예. 내가 뛰어들어가겠다 해서 폴짝 뛰어들어가요.
1: 역시 잃을 게 없는 신은 무섭습니다.
0: 겁나는 게 없습니다. 예, 진짜. 그렇습니다. 예. 네. Nothing to lose예요.
1: 예,
0: 그러니까 부유의 예. 신이 약간 당황한 거예요.
1: 예.
0: 아, 지금 내 입장이 뭐가 되냐고.
1: 그렇지.
0: 에라이 모르겠다. 나도 간다.
1: 아, 같이.
0: 같이 뛰어들어요.
1: 예.
0: 그래서 자기 몸이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태양이 되는데
1: 네.
0: 태양이 두 개가 떠오른 거예요. 두 명의 신이니까
1: 네.
0: 한 명은 가난한 신의 태양,
1: 네.
0: 하나는 부유한 신의 태양.
1: 태양이 두 개 떴어요.
0: 두 개 떴어요.
1: 예.
0: 밑에 있던 다른 신들이
1: 네.
0: 태양이 두 개 뜨니까 너무 덥다고.
1: 아, 되게 현실적이네요. 예. 다른 문제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더운 게 문제였네요. 예.
0: 너무 더운 거 아니야?
1: 네네.
0: 야. 저거 하나 네. 줘도 낮추라고.
1: 하나 꺼라.
0: 해서 야, 저 뭐냐 토끼를 네. 잡아서 하나에 던진 거예요. 계속.
1: 어허.
0: 토끼를 계속 던져.
1: 예.
0: 그래서 아 맞고 네. 하나에 약간 밝기가 떨어져요.
1: 예.
0: 그래서 달이 됐다.
1: 아, 그 토끼 자국 있고.
0: 아. 그래서 하나는 달이 되고 하나는 태양이 됐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즈텍 쪽이었어요.
1: 어, 재밌다.
0: 재밌죠.
1: 예.
0: 이 아즈텍족들이 이제 그 신의 계시를 받고 남쪽으로 이동하라라고 하면서 남하를 시작을 합니다.
1: 네.
0: 쭉쭉쭉쭉쭉 남하를 해요. 그때 다시 수호신이 까꿍 등장을 해요.
1: 어.
0: 너희들 이름은 앞으로 메히카라고 불러라. 개명하고 빨리 동사무소 가서 신고해라.
1: 어.
0: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아즈텍이 아니라 그러면 메히카입니까? 그래, 너희들은 메히카다.
1: 어.
0: 그리고 또다시 하나 계시랍니다.
1: 네.
0: 가다가
1: 네.
0: 선인장 위에 독수리가 앉아있고 그 독수리가 뱀을 물고 있을 것이다. 거기가 신이 정해준 너희들의 터전이다. 거기서 털을 잡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라.
1: 또 계시를.
0: 요거 잘 기억하세요.
1: 예.
0: 선인장 위에 독수리가 있고
1: 안 따갑나?
0: 독수리가 뱀을 물고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해서 계속 내려와요.
1: 네, 보기 쉽지 않은 장면인데.
0: 그렇죠.
1: 네.
0: 보통 뱀에 물려 죽죠, 독수리가.
1: 그래요?
0: 일단 선인장 위에 올라가는 자체가 거의 서커스거든요.
1: 아, 그렇죠.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0: 어렵죠.
1: 예.
0: 내려옵니다.
1: 예.
0: 내려와가지고 텍스코코라는 호수에 도달해요.
1: 어.
0: 야, 이 호수 좋다. 네. 석촌호수 같이. 야, 여기다 우리 털을 잡자.
1: 네.
0: 했는데, 야, 니들 누구야? 원래 텍스코코 호숫가에 이미 고인물들이 있었어요.
1: 아, 선주민들이.
0: 선주민들이 여러 도시국가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1: 네.
0: 야, 너희 뭐야? 우리 메히카라고 하는데요? 치킨이냐, 너희들?
1: 약간의 각색이 있습니다.
0: 약간의 각색이 있어요.
1: 예.
0: 야, 방패!
1: 네.
0: 예, 알겠습니다.
1: 네.
0: 계속 조리돌림을 당해요.
1: 예.
0: 조리돌림을 당하다가,
1: 네.
0: 클우아칸이라고 하는 종족의 용병으로 들어갑니다.
1: 아, 메이카들이요?
0: 메이카들이요.
1: 네.
0: 이 용병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잃을 게 없으니까.
1: 네.
0: 클우아칸족에서 이제 용병으로 싸운, 너무 잘 싸워요.
1: 쓸만한데?
0: 쓸만한데? 했더니 클우아칸에서 약간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1: 네.
0: 얘네들 너무 잘 싸우니까 우리가 먹히는 거 아니냐?
1: 불안해졌구나.
0: 해가지고 진짜 이길 수 없는 전투에 이 메히카족들을 보냅니다. 가서 죽어라. 라고.
1: 그래요? 예.
0: 저기 저쪽 가면 어떤 동네 부족이 있는데
1: 네.
0: 가서 싸우고 오라고. 너희도 용병이니까 싸우러 오라고.
1: 근데 엄청 센 부족이었나 보네.
0: 엄청 센 부족이었어.
1: 예.
0: 못 돌아올까, 쟤네들.
1: 아이, 간사해.
0: 아이고.
1: 예.
0: 근데 격파라고 돌아온
1: 이겼어.
0: 거예요. 이겼어.
1: 대단하네.
0: 클루아칸 용병 메히카.
1: 예.
0: 당황한 거죠.
1: 클루아칸이 당황하죠.
0: 당황해요?
1: 예.
0: 너네 원래 오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메히카족들이 네. 욕을 합니다. 지금 그 클루아칸 족장님 따님이 계시는데 그 따님을 우리가 여신으로 만들어드리겠다.
1: 오, 예.
0: 승리 여신
1: 네.
0: 보내주십시오.
1: 네.
0: 클루아칸 족장도 뭐 내 딸을 여신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이리 와봐 따라. 저기 가가지고 따라가봐 저 아저씨들. 너 여신 만들어준대. 알았어요 아빠. 따라가요. 한참 후에 연락이 옵니다.
1: 네.
0: 따님을 여신으로 만들어드렸다.
1: 네.
0: 우리 딸이 여신이야?
1: 좋아하네요.
0: 아, 예, 네. 같이 가보자.
1: 네.
0: 했는데 딸이 없고
1: 응.

0: 메히카족의 제사장이 이건 전에 내려오는 얘기니까 말씀드릴게요.
1: 되게 오컬트적인 얘기일 것 같아. 예.
0: 그 제사장이 예. 메히카족의 제사장이 딸의 가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1: 그게 신으로 모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0: 이게 예. 아즈텍인들은 그러니까 메히카족은 예. 어떻게 믿었냐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씨앗과 같이 예. 씨앗도 껍질이 벗겨져야지 안에 알맹이가 새로운 생명을 낳잖아요.
1: 예.
0: 사람도 껍질에서 나와야지 뭐가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믿었어요.
1: 가죽을 벗겼구나.
0: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메히카족이 아니라 아즈텍족이라고 할게요.
1: 예.
0: 아즈텍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로 따님을 새롭게 신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1: 악의는 없었는데.
0: 악의는 없었는데.
1: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말도 안 되죠.
0: 클루아칸은 이걸 착각을 한 거죠.
1: 예, 예, 예.
0: 어쨌거나 클루아칸 족장 입장에서는 딸이 죽었잖아요.
1: 분노하죠. 예.
0: 저들 진짜 없애라고.
1: 예.
0: 그러면서 진짜로 A급 매치가 벌어지는데 네. 이때는 아즈텍족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1: 아즈텍족이 당할 수가 없을 정도.
0: 그래서 다시 용변 생활 청산하고 네. 다시 떠돌이 생활을 해요.
1: 아, 예.
0: 복잡한 얘기인데 네. 짧게 말씀드리면
1: 아까 떠돌이... 선인장류의 독수리 뱀 그거 아직 못 봤죠?
0: 못 봤어요. 가다가 지금 그 쫓겨다니다가 네. 이제 그 호수 주변에서는 더 이상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딸의 원수를 갚아라! 계속 찾아오니까.
1: 쫓아오고. 예.
0: 야, 안 되겠다. 호수 안으로 가자.
1: 호수 안으로 가자고? 예.
0: 호수 안으로 가면 오톡이 되는데요.
1: 그렇죠.
0: 속천호수도 아니고.
1: 어떻게 하라고. 예.
0: 저기 호수 중간에 예. 약간 밤섬같이 톡 튀어나온 갈대밭 있지 않냐.
1: 아, 거기 가서 살자고?
0: 예.
1: 아, 진짜요? 호수 중앙에?
0: 거기 딱 보니까 예. 마침 헛걸 봤는지 예. 독수리다!
1: 아, 있었어? 선인장이 있었어?
0: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1: 예.
0: 선인장이다!
1: 뱀 있었어요?
0: 독수리가 뱀 물고 있다!
1: 아, 그래요? 예.
0: 정신차리자 이렇게 보여요 이게? 내 눈엔 보이는데?
1: 아, 거기 정착하는군요.
0: 저기가 신이 점지해둔 우리의 터전이다.
1: 밤섬에 김씨피륙이네.
0: 김씨포륙이죠.
1: 예. 예.
0: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1: 네네네.
0: 올라가서 갈대밭을 메우고 해서 거기에 터전을 잡아요.
1: 예.
0: 그리고 그 원래 이 인공섬에 가깝습니다. 네. 원래는 갈대밭을 메우고 네. 만든 섬이기 때문에
1: 네.
0: 이 섬 이름이 테노치티틀란이라고 해요. 이 테노치티틀란이 이제 아즈텍 제국의 수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없어요. 테노치티틀란이.
1: 아, 그렇습니까?
0: 저 호수 자체가 메워지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이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거든요.
1: 아, 멕시코 시티가 저기가 되는
0: 멕시코 시티 아래에 있는 유적지예요.
1: 네. 저건 이제 가상 이미지입니다.
0: 그렇죠.
1: 예, 예, 예.
0: 근데 저 테노치티틀란의 최대 규모가 네. 여의도의 4배의 규모였다고 하거든요.
1: 야.
0: 그리고 인구가 최대 25만에 살았대요.
1: 많이 살았네, 진짜.
0: 테노치티틀란의 전성기가 1519년 정도였는데
1: 예.
0: 그 당시에 25만 인구를 갖고 있는 전 세계 국가는
1: 네.
0: 콘스탄티노플 정도고
1: 네.
0: 파리와 런던도 인구가 2만 3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1: 와.
0: 그러니까 전 세계 최대의 도시였어요.
1: 대도시네요, 진짜.
0: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문명. 뭐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 유럽
1: 맞아요.
0: 또는 예. 기껏 해봤자 뭐 인더스 황하 문명 정도로 생각하시지
1: 네.
0: 중남미 아메리카 신대륙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땐 네. 여기에는 시빌라이제이션이 없었다라고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
1: 네.
0: 엄청난 문명 아즈텍 문명이
1: 진짜는 저기 있었다.
0: 진짜 저기 25만 명.
1: 아니 근데 그 테노치티틀란 세운 데가 세웠을 때가 1325년이거든요.
0: 1325년이에요.
1: 그때 어떻게 호수에 도시를 세웠대요?
0: 그럴까요?
1: 네.
0: 1325년이 이제 아즈텍 그 족의 원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1: 고려 말이야. 예.
0: 아, 정말 그렇죠.
1: 그렇죠. 예.
0: 1392년에 이성계가 야야야 방어 할게. 하면서 조선을
1: 세웠습니다. 이렇게까지 받아 주세요. 그거를. 예. 예. 다시 메이코로 돌아가 주세요.
0: 메이코로 돌아와 가지고.
1: 예, 예, 예.
0: 자, 일단 그 호수 가운데 네. 당시만은 시작은 미약했겠죠.
1: 네.
0: 해가지고 이 아즈텍 테노치티틀란에 정착을 한 아즈텍 쪽이 살아남기 위해서 뭐 했냐면 도시 연맹을 만들어요.
1: 도시 연맹을요?
0: 혼자는 죽는다.
1: 네.
0: 뭉치면 산다.
1: 네.
0: 해가지고 삼각 동맹이란 걸 만들거든요. 저 호수 이름이 텍스코코 호수였어요.
1: 네.
0: 근데 그 옆에 도시 국가 이름도 텍스코코가 있었어요.
1: 아, 네, 네, 네.
0: 텍스코코 있고
1: 그럴 수 있죠.
0: 틀라코판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틀어라! 뭐를? 코판을.
1: 아, 그렇게 외우면 되나요?
0: 이거 계속 외우실 걸요? 네. 틀라!
1: 코판. 아, 네.
0: 감사합니다.
1: 외우겠습니다. 네. 예.
0: 틀라코판과 텍스코코 네.

0: 테노치티틀란 아. 삼각 동맹을 맺습니다. 어. 그러니까 네. 뭉치면 강하잖아요.
1: 강하죠.
0: 이 세 도시 국가가 뭉쳐가지고 이제부터는 건달 짓을 합니다.
1: 아 다른 곳들을 다.
0: 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이씨 저리 세대라.
2: 알았어요 오늘.
1: 네네네.
0: 그러면서 예, 예. 이제 그 약탈을 시작을 하는데 네.

0: 금을 예. 그리고 가서 훔쳐오고 예. 거기도 귀금속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즈텍이 황금의 문명이 된 거지 원래 저기가 황금 금광은 없었습니다.
1: 아, 그건 몰랐네.
0: 자, 이런 식으로 삼각동맹으로서 약간 건달짓을 해가지고 점점점 세력을 키워나가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세월을 좀 빨리 돌려가지고 네. 몬테수마 1세,
1: 네.
0: 몬테수마 2세,
1: 네.
0: 그러니까 1500년대예요. 이때 아즈텍 제국이 정말로 탑을 달리는 전성기가 네. 도달해요.
1: 네.
0: 이때 네. 1519년에
1: 네.
0: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때 황제는 몬테수마 2세라는 황제였어요.
1: 네, 네, 네.
0: 배하! 네. 왜? 지금 저쪽 동쪽 해안가에 유카탄 반도 쪽에 얼굴 하얀 친구들이 상륙했다고.
1: 멕시코 동쪽이면 유럽에서 왔구나.
0: 그렇죠.
1: 예.
0: 1519년에 이제 스페인에서 도착을 한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콘키스타토르.
1: 네.
0: 그러니까 정복자들이죠.
1: 예.
0: 정복자가 6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도착을 한 거예요.
1: 네.
0: 금 찾으려고.
1: 금 찾으려고.
0: 자, 이걸 이야기하시기 위해서는 에르난 코르테스가 어떤 인물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1: 에르난 코르테스는 어떤 인물인가요, 선생님?
0: 코르테스가 아니라
1: 코르테스.
0: 코르테스.
1: 네, 네, 네.
0: 저분이죠.
1: 좀 이렇게 성격이 있으실 것 같은데.
0: 성격 있으실 것 같아요.
1: 눈썹이 인상적입니다.
0: 아, 예. 예.
1: 그린 것 같아요, 눈썹이. 예.
0: 그렇죠. 문신하신 것 같아요.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뭐 나름 뭐 금수저는 아니지만 흙수저도 아닌 그냥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1: 네.
0: 그런데 굉장히 야망이 있었어요. 1519년이라고 하면 일단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요.
1: 아하, 네.
0: 1492년에 발견했기 때문에.
1: 네.
0: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너 저기 신대륙 가봤냐? 거기 금이 그렇게 많대. 금. 네. 얼마나 많은데. 이게 약간 세월이 흘러가면 시간에 따라서 뻥튀기가 되잖아요.
1: 네.
0: 주먹만한 게 있대가 전달되면 이만한 바위만한 게 있대. 진짜만한 게 있대.
1: 예, 예.
0: 이런 식으로.
1: 부풀려졌어요.
0: 그래서 코르테스가 네. 그래? 그럼 나도 황금 한번 그
1: 한탕 챙겨봐.
0: 한탕 챙겨봐. 인생 역전해봐.
1: 그렇죠. 예.
0: 해가지고 건너와요.
1: 예.
0: 당시 이제 쿠바는요. 쿠바는 이미 스페인 식민지였어요.
1: 아.
0: 그래서 당시 쿠바 총독이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1: 네.
0: 벨라스케스라는 사람 밑으로 들어갑니다.
1: 네.
0: 안녕하십니까? 누구니? 저 코르테스라고 하는데요. 뭐하러 왔니? 아저씨 밑에서 일하러 왔죠. 그래서 부하로 일을 해요.
1: 예.
0: 코르테스도 그러니까 벨라스케스도 이제 코르테스를 받아줬는데
1: 네.
0: 얘가 딱 보니까 너무 개인적인 야망이 너무 큰 거예요.
1: 아, 네, 네.
0: 원래 얘를 필두로 해서 아즈텍 제국 그 뭐라고 할까 탐사를 보내려고 했는데
1: 아, 네.
0: 목적은 탐사예요.
1: 예.
0: 황금 갈취가 아니라.
1: 네.
0: 근데 얘가 계속 황금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네. You are fired. 해고를 시켜버려.
1: 해고를 시켰어요. 예.
0: 그런데 여기에 넘어갈 코르테스가 아니었어요.
1: 어떻게요, 자기가?
0: 이미 벨라스케스가 나를 해고할 것이라는 걸 감 잡았어.
1: 예. 술 있게 끝냈어. 예.
0: 그래가지고 해고 당하기 전에 이미 탐험대를 꾸려요.
1: 독자적으로.
0: 독자적으로 몰래 벨라스케스 몰래요.
1: 예예. 예.
0: 일로 와봐. 너 황금 원하지? 받아라. 말도 될 거야. 그래서 자르자마자 차르시라고 하면서 벨라스케스 몰래 탐험대를 이끌고 도착한 게 600명이었어 방금요.
1: 600명이요? 600명 데리고 그러니까 왔다?
0: 기록에 따라 약간 다른데
1: 예, 예, 예.
0: 대략 600명 정도였다고 해요. 600명의 말 이것도 약간 기록에 따라 다른데 23마리 정도.
1: 말 23마리 정도.
0: 에 병력 600명.
1: 데리고 아즈텍 제국으로 갔다?
0: 근데 아즈텍은 인구가 테노시티슬란만
1: 25만 명이었잖아요. 예.
0: 근데 아즈텍엔 없고 코르테스에겐 있던 게 있었습니다.
1: 지혜?
0: 지혜요?
1: 아 지혜도 있겠죠.
0: 지혜도
1: 아즈텍.
0: 있죠.
1: 아즈텍 있겠죠.
0: 멕시코 정부 대사관님. 아니,
1: 옛날 전래 동화 보면 이런 거 답은 항상 지혜 이런
0: 지혜요.
1: 거예요.
0: 예, 뭐, 용기 뭐
1: 용기 이런 거.
0: 이런
1: 거예요. 예.
0: 뭐가, 일단 예. 말.
1: 말이 아즈텍 제국엔 없었군요.
0: 중남미에는 말과 같은 큰 가축이 없었어요.
1: 아
0: 그리고 총.
1: 그렇죠. 예.
0: 그다음 대포.
1: 예예. 예.
0: 그리고 철 갑옷.
1: 네.
0: 놀랍게도 당시에는 철기 문화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남미에는요. 많은 분들이 약간 미개에서 그 아즈텍인들이 철기를 안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굳이 철기가 필요 없어요.
1: 필요가 없었다.
0: 그냥 돌과 나무로 농사가 충분히 가능했기
1: 그런
0: 때문에.
1: 그런 게 풍부했기 때문에.
0: 풍부했기 때문에.
1: 네, 네.
0: 어쨌든 간에 철기가 없었거든요.
1: 네.
0: 무기는 나무에 돌 끼워놓은 거였어요.
1: 아.
0: 돌, 나무 방망이요.
1: 네.
0: 근데 이쪽은
1: 총에
0: 그 스페인

0: 인산 철 갑옷에 네. 총에 대포에 말까지
1: 말 타고 예.
0: 자, 가자.
1: 아무리 그래도 600명으로 될까? 예, 어떻게 됩니까?
0: 그런데 네. 가면 갈수록 이제 원주민을 만납니다. 네. 원주민을 만나면 일단 죽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 우리가 적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데 상대편 일부 부족들이 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기요. 그 아즈텍이랑 싸우러 왔냐고. 중간에 또 유명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네. 말린체라고 하는 한 여인인데.
1: 말린체.
0: 야야야. 그거 오징어를 좀 말린체 먹지 말고. 아, 네, 네. 아, 죄송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말린체라고.
1: 네. 본인이 웃어요. 예.
0: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통역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1: 아즈텍 사람인가요?
0: 그러니까 아즈텍 사람은 아니라 아즈텍의 다른 부족 여인.
1: 주변에 아, 다른 부족. 예.
0: 이 말린체의 도움으로 통역을 했거든요. 예. 들어보니까 이 부족은 저기 아즈텍인들에게 먹히는 부족이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말린체의 부족이?
0: 그러니까 이 네. 통역을 했던 네. A 부족, B 부족, C 부족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을 잡아가가지고 죽인대요 아즈텍이.
1: 그러니까 아즈텍이 막 인신공양하고 그랬잖아요.
0: 자 여기서 예. 여기서 또 오해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1: 아, 오해가 있나요? 예.
0: 그 많은 분들이 아즈텍인들이 이제 사람을 잡아서 먹었다라고 하시잖아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
1: 처음 들어보는 오해인데 저.
0: 아 그렇습니까?
1: 아, 그런 얘기가 있구나. 어, 예, 근데요.
0: 아 뭐 그 영화에도 막 등장하고 하는데.
1: 저 뭐 이렇게 막 내장 갈라가지고 막 받치고.
0: 어,
1: 막...
0: 그건 맞아요.
1: 아, 이건 맞아요. 예.
0: 그 단백질이 부족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건 했다. 오해고.
1: 오해고. 어.
0: 왜 그럼 인신공양을 했냐? 예, 예, 예. 제물로서 예. 아즈텍이. 예. 아까 그 다섯 개의 태양 신화로 돌아가면 신이 자신을 바쳐가지고 태양이 떴잖아요. 네. 다섯 번째 태양이.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신이 밑에 있는 아즈텍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네. 이 태양을 네. 그러니까 내가 희생을 해서 만든 태양을 유지하기 위해선 네. 너희들도 희생을 해라. 피를 바쳐라. 그래서 주기적으로 사람의 피를 바쳐라. 피의 원동력은 심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열렬었어.
1: 열려 약간 태양광 에너지 충전하는 느낌이네요. 예, 예. 근데 그걸 왜 심장으로 하는 거야, 사람은? 심장으로. 그러니까. 예.
0: 친구는 오랜 친구 죽마고, 열려는 심장.
1: 네, 그런
0: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태양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심장을 끄집어내서 이걸 태양신에게 바쳤다. 아,
1: 그걸 열려서. 그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어쨌든 그걸 그
0: 믿은
1: 원리를.
0: 거죠. 예, 그걸 믿은 예,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아즈텍인들은. 그래서 정복을 한 상대 민족 포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 배를 포로를. 갈라서 심장을 제물로 바쳤는데 그 희생당한 부족들이 아즈텍을 지금 공격하시냐고.
1: 코르테스 일행한테.
0: 코르테스 일행한테.
1: 그렇죠. 예.
0: 그럼 우리가 도와주겠다.
1: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예.
0: 그럼 점점 반 아즈텍 연합군이 만들어져요. 아,
1: 그러네.
0: 스페인... 그 정복자는 다른 600명밖에 안 됐지만 네. 이거를 몬테수마 2세가 들었네.
1: 네, 아즈텍.
0: 지금 흰 애들 600명이랑 네. 우리가 인신공양하는 재물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쪽으로 오는데요. 자식들 원하는 게 뭐야? 황금이라고 합니다. 야야야야 먹고 떨어지게 황금 몇 수레만 갖다 줘.
1: 아 그냥 황금 줘서 돌려보내라.
0: 네.
1: 월드컵을 앞두고 멕시코 그 이후의 역사를 또 한번 다뤄볼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아즈텍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0: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키.

잡지사가 창립하고 바로 한두 달쯤 뒤에 카타르 월드컵이 열려서 라이브 예측 방송도 하고 했던 예, 그런 생각이 나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갑니다. 이번 월드컵은 뭐 대표팀 관련한 이슈도 좀 있었고 홈에서 출정식을 또 따로 안 했고 또 이제 경기 시간도 보니까 평일 오전에 한창 일할 시간일 때 위주더라고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뭔가 예, 월드컵 분위기가 안 나는 느낌은 들지만 또 어떤 역사와 명장면이 정작 개막을 하고 나서 만들어질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17일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협상안에는 60일 휴전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란은 핵 문제는 현 단계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투표율이 8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전, 휴대전화 등 DX 부문 노조원들이 성과급 격차의 반발에 결집하고 있고 동행노조는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들도 이번 합의안이 회사 수익과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법적 대응을 요구한 가운데 삼성 주요 계열사와 대만 TSMC 직원들 사이에서도 보상 체계 개편 요구가 번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내일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2차 조정을 진행하면서 카카오 노사 갈등이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열리는 2차 조정회의가 결렬돼 조정 중지가 결정되면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공동

0: 형제 법인이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노조는 사측이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경영진에게 수십억 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직원에게는 이에 크게 못 미치는 불투명한 성과급 기준을 제시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부산 북갑 무소속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이 쓰는 사무실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은 공식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이 한 후보 홍보활동에 활용한 곳으로 CBS 단독 보도로 유사 선거사무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간판 없는 그림자 선거 캠프라며 수사를 촉구했고 한 후보 측은 선관위에 문의한 뒤 적법하게 운영한 공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탄핵 이후 9년 2개월 만에 사실상 선거 지원 행보에 나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구 칠성시장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를 지원한 데 이어서 오늘 충북 옥천 유경수 여사 생가와 대전 이장우 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잇따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결집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탄핵된 전직 대통령을 정치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국민 모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C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23일과 24일 실시한 전북도지사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44.1%,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40%로 초박빙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김 후보 지지율이 41.6%로 나타나 이른바 민주당 이탈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 이후 불매운동 등이 이어지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 회장은 내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2: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무기력과 허무, 그 틈에서 찾는 삶의 의미. 김학철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김학철 교수는 허무와 고통, 혼란과 어둠 앞에서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강의를 개설했고 여러 회를 진행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우울감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혼돈과 어둠을 넘어선 김학철 교수의 여정을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0: 맞아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분위기인데 제가 조금 심각하고 진지하고 어려운 말 좀 써서 강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허무감과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저의 객관적인 조건을 보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는 직업도 괜찮고요. 가정도 괜찮습니다. 아내도 좋고 아주 훌륭하고 또 자식들도 그만하면 괜찮아요. 전혀 제가 허무감과 우울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랬거든요. 학교에 있으니까 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궁금한 것을 강의로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수업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제목이 삶의 의미, 허무와 고통, 기쁨과 보람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매주 보고서 쓰고 토론하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학생들이 묻거든요. 교수님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허무와 고통은 확실히 알려줄 수 있다. 왜냐하면 숙제는 많고 성적은 안 좋을 거니까. 확실히 허무할 거고 확실히 고통스러울 거야. 그런데 기쁨과 보람은 모르겠어. 그렇게 솔직히 대답하고 제 자신도 거기서 어떻게 할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최첨단의 과학인 뇌과학부터 저 오래된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신화까지를 쭉 살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저는 그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한 10여 년간 한 것 같아요. 왜 더 이상 하지 않느냐면 제 삶의 큰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전 더 이상 허무하지도 않고 허무감 시달리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이 찾아옵니다. 그런 것이 아예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설 무기가 충분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간 저희 학생들과 제가 같이 고통 속에서 또 밤을 새면서 책 읽고 토론했던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 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삶의 의미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같이 가시겠어요? 네. 아, 우리 삶의 조건들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제가 이 허무하고 고통스러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삶의 조건들이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일단 삶의 조건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하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까요? 불안을 줍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 뇌에서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 데서도 일어난대요. 거기가 주로 관장한대요. 그러니까 인류 진화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감정이고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우리 삶의 생명력을 앗아가요. 불확실성 다음에 어떤 삶의 조건들이 있을까요? 모호한 것. 또 희소성이라고 하는 삶의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면 내가 못 갖고 내가 가지면 제가 못 가져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이 희소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갖게 되면 뿌듯하지만 대부분 내가 못 갖기 때문에 박탈감에 시달리죠. 불확실성, 그 다음에 희소성,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내도 안 되고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옵니까? 희소성에서는 박탈감이 오고 불가능성에서는 좌절감이 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고통이 닥쳐요. 내가 잘못해서 나한테 닥친 고통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왜 교통사고 갑자기 나한테 일어나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다쳐야 되고 이렇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고통들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그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거,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이 고통이 끝나면, 고통이 있으면 이 고통만 좀 넘어가면 내가 좀 괜찮으실 거야 하고 그 고통에 맞서 싸우면 어느 순간 그 고통을 넘어서거든요. 그러면 뭐가 오는 줄 아세요? 권태가 옵니다. 인생이 지루해요. 요즘 그렇게 그 철학자가 유명하더라고요. 쇼펜하우어. 제 강의 시간에도 다 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멋진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고 간다. 시계추처럼. 고통의 끝에 있다가 여기 싹 감해지면 권태롭고, 권태롭다가 여기 싹 감해지면 고통스럽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죠, 지금은. 그런데 고통과 권태가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삶의 조건들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 느닷없는 고통. 희소성. 불확실성. 또 뭐가 있었죠? 제가 말한 게 권태로움.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삶의 생명력과 좀 잘 살아봐야지 하는 삶의 의욕을 모조리 부숴버리는 믹서기 같아요. 현대인에게만 그랬던 게 아니더라고요. 고대인들도 이러한 삶을 괴롭히는 괴물들과 싸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할 고대 신화는 이집트 신화거든요. 신화라고 얘기하니까 아예 뭐 신화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신화식이나 되는 거예요. 신화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 상징을 굉장히 깊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펩이라고 하는 혼돈 괴물이 있어요. 이 괴물의 가장 큰 심상은 뭐냐면 어둠이에요. 깜깜해요.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건 불확실하다는 거고 불확실하다는 건 불안을 주고 이런 심상이 바로 아펩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혼돈 괴물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인들이 볼 때도 이 아펩이라고 하는 혼돈 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아이는 태어나고 연인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잖아요. 이집트에는 또 맥주가 유명하니까 맥주 먹고 기분 좋고 밥 먹고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하잖아요. 뭐 어떻게 이게 존재할까?

이집트 신화는 이것이 라, 태양신 라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양신 라가 어떻게 하느냐? 매일 아침 태양이 뜨는 것이 혼돈 괴물, 어둠의 괴물인 라를 물리치고 매일 아침 전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억압해오는 이 혼돈 괴물을 이기고 빛을, 생명력을, 오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는 신을 응원하고 그 신의 제사장이 돼서 하루를 또 사는 거예요. 이렇게 고대인들은 신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삶을 다져나갔습니다. 오늘도 라의 신은 떴네. 오늘도 나는 살 수 있어. 이렇게요. 그런데 이렇게 유지되던 세계가 근대 과학이 들어오면서 매우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택하는 거거든요. 방법론적 자연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설명할 때 모두 이 자연 세계 내에서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는 거예요. 종교나 신화나 어떤 이야기가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런 존재고 이런 목적이 있어 라고 얘기해주면 사람은 목적이 있으면 의미가 생기고 그 의미의 세계 속에 살았어요. 근데 근대 세계가 들어가면서 과학이 시작되고 난 후에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 왜 있어? 인간은 진화 과정을 통해서 생겼어요.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에서 생명이 생기고 생명에서 의식이 생겼어요. 인간이 됐어요. 여기 무슨 목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그런 건 없어요. 물이 100도씨에서 끓어요. 왜 끓어요? 그냥 외부 온도가 100도씨 이상 가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것이 어떤 게 되었냐면 우연의 세계예요. 우연의 세계에는 의미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중세 이전, 근대 이전까지, 과학의 세계 이전까지 그렇게 쌓아왔던 의미의 세계가 무너지고 그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택했던 건 대부분 뭐냐면 개인주의적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의 쾌, 좋은 건 늘리고 불쾌, 고통은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계에 보면 특별히 SNS가 발달하고 난 후에 우리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쫓는 노예들로 다 살고 있습니다. 행복감을 쫓아가죠. 여러분은 어떤 SNS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행복감 혹은 행복이랑 연결된 그 장면들을 한번 SNS에 떠올려보시죠. 한적한 카페에서 멋진 차를, 좋은 차를 마시는 장면을 찍어서 올립니다. 좋은 음식을 찍었다고 올립니다. 그걸 보고 있는 나는 나도 찍어 올리지만 보고 있다가 내 삶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곳과 비교하면 내 삶이 누추해요. 저는 이런 개인적 혹은 개인주의적 쾌락주의에서 이 삶의 무의미와 허물을 이길 힘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많이 들어보셨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유대인이라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거긴 사진을 보면 삐쩍 마르고 먹지 못하니까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아요. 아마 개인주의적 쾌락주의자면 그곳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우슈비츠에서는 그렇게 자살한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 나중에 그가 아주 유명한 세계에서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고 쓴 얘기가 결론이 겁니다. 인간은 의미가 자기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생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는 그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쾌락을 쫓아서가 아니라 내 삶에 의미가 있다고 확신하고 그 의미를 추구하는 데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우리 삶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온갖 종류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생존했던 겁니다. 저는 쾌락을 쫓으라고, 행복감을 쫓으라고 하는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의미를 찾고 단순히 실용적인 목적을 넘어서서 목표와 목적을 세우고 싶어하고 물질과 그것이 주는 쾌락에 매이지 않는 가치를 향한 열망을 우리 가슴 깊이 품고 있다고.

그리고 바로 그런 깊은 의미를 구현하려고 할 때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삶의 희열을 우리가 맛보게 될 거라고. 이 희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면, 뭐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좋은 물건을 사면 그 기쁨의 시간이 길어야 얼마 안 간다고 하는데, 이 기쁨은 우리 삶의 생명력을 되찾아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제 10년의 학생들과 함께한 공부의 결과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에 목말라 있습니다. 온갖 곳에서 온갖 사람들과 비교하는 대신에 내가 내 삶을 지속하게 하는 그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소박하게 하나씩 찾아가시죠. 저는 그렇게 해서 제 삶을, 아, 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가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살만한 삶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소박한 가치들을 하나 둘씩 찾기 시작해서 아직도 우울과 허무감이 밀려올 때마다 제 주머니에 손을 놓고 제 삶을 유지시켜주는 가치의 구슬들을 돌리다가 다시 꺼내봅니다. 그리고 나는 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내 삶은 의미 있어 라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실행할 때 꼭 주변에 누군가하고 이 가치를 나누고 싶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소박한 결론인데 10년이나 걸렸습니다. 제가 고대 이집트 신화 얘기를 했으니까 고대 이집트의 이야기 하나 하는 걸로 여러분하고 나눈 얘기를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저승에 가게 되고, 고대 이집트의 이야기입니다. 저승에 가게 되고 그때 한 질문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천당으로 보내거나 혹은 지옥으로 보낸답니다. 미리 그 질문을 좀 알려드릴까요? 이겁니다. 너는 살 동안 기쁨을 발견했니? 그리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었니? 이 질문은 사실 죽은 사람들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된 의미에 목말라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내 모습 이대로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무기력과 허무, 그 틈에서 찾는 삶의 의미. 김학철 교수의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김종찬이 부른 산다는 것은, 김유나가 부른 봄날은 간다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세요. 방송인이자 미국 변호사 서동주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서동주 씨는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강한 척, 행복한 척 하면서 살다 보니까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자신을 인정하며 살아보려 합니다. 강하고 기세 보이던 여성의 솔직한 고백,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서동주입니다. 최근 들어 세상도 사람도 정말 참 내 마음 같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좀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고 좀 바로 쉽게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아무래도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마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한다면 좀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선 내 자신을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네, 나 자신을 근데 알기 위해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기 위해서는 나만의 언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신이 나를 싫어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가 좋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하루를요 이 두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I'm okay with myself as is. 영어로는 as is라는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요, 지금 상태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뭐 집을 사고 팔 때에도 as is라고 써 있으면은 뭐 집에 하자가 있어도 그대로 팔겠다, 그대로 사 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네, as is,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있는 그대로의 저의 모습을 사랑할 수 없었을 때는 못하고 사는 말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반전이죠. 그동안은 하기 힘들었던 말들, 또 혹은 마음과 반대로 하고 있던 말들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까지 했다는 그 기센 서동주가, 그렇게 진짜 강하게 생긴 애가 자기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랬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저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살았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하고 갈등을 겪는 게 저는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에 좀 맞추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막 호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저의 본질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하면 잘할수록 신기하게도 오히려 저를 막대하고 좀 무례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속상하고 화도 나고 막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한참이나 그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유난히 더 이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방송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솔직히 발언을 하면은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해외 생활을 거의 26년 했어요. 그리고 나서 4년 전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청소년기, 청년기를 쭉 보낸 사람이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문화적으로는 조금 더 미국 쪽에 가까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발언은 좀 이게 센지 모르고 막 뱉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서에 맞지 않은 멘트들을 막 하게 된 거죠.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강력하게 막 촬영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본방을 보면은 제가 막 편집이 돼 있는 거예요. 통편집. 조용히 앉아 있더라고요, 애가.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충격을 받고 아, 조금 한국 문화에 맞춰서 말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또 역효과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말일 수가 줄어들고 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만의 색이 없는 좀 무채색의 재미없는 사람이 된 거죠. 변호사답지 않다. 네, 40대답지 않다. 여자답지 않다. 제가 방송하면서 제 정체성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고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을 제가 꾸준히 지금까지도 듣고 있어요. SNS나 이런 댓글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의 본 모습보다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막 옷도 말투도 막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주변에서도 변호사다운 모습을 좀 추구해야지 되지 않냐, 한국에 왔으면. 그래서 옷도 말투도 최대한 뭐 아나운서 스타일로 바꾸자, 뭐 이렇게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막 발음이랑 억양이 살짝 어눌했는데 그러니까 뭐 아나운서 출신 선생님한테 스피치 수업을 받아보는 게 어떠냐 이래서 스피치 수업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아나운서처럼 말하는 게 변호사 말투는 아니고, 그쵸? 그리고 저는 사실 변호사인 척 연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변호사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온 변호사니까 그냥 그대로 말하면 그게 변호사 말투인 거고, 제가 어떤 옷을 입었든지 그게 변호사의 옷일 수 있는 거고, 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그게 40대 여성의 생각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걸 제가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저의 진정한 모습인지 더 이상 확실치가 않고 저의 본 모습을 자꾸 바꾸려고만 하다 보니까 뭐 어느새 삶이 좀 불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의 진짜 모습은 다 사라진 것 같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바로잡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못했던 말 또 제 마음과 달랐던 말들을 되돌아보면서 언어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나만의 언어를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과 다른 모습을 강요하는 그런 언어에는 좀 과감하게 저항을 해보자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첫째로는 난 지금 어떤 마음일까? 저는 감정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 좋다고 여겼기 때문에 뭔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만이 진정한 성숙한 어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며 지내왔어요. 그래서 사실 크게 슬프지도 않고 그렇지만 또 반대로 크게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이런 감정적 평지라고 전 표현을 하는데 그곳을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작년에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 발인식 날 또 제가 키우던 16살짜리 푸들 강아지도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제가 하루에 두 번 치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는 그 당시에 항암 치료 중이셨고 또 미국에 사놓았던 제 집도 제가 굉장히 열심히 돈을 모았었는데 폭락해서

굉장히 헐값에 이렇게 처분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일들을 막 줄줄이 겪으면서도 저는 마음껏 울지를 못했어요. 집에 혼자 있을 때조차도 큰 소리로 울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방 안에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데도 숨죽여 울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자신이 너무 불행하고 너무 불쌍했어요. 그때가 돼서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또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일단 내 자신부터 좀 보듬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로봇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뭐 강인하다 한들 저도 인간이니까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이럴 텐데 그런 감정들을 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 감정을 들여다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제 감정 있는 그대로 말해도 괜찮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 감정을 굉장히 숨기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책임감 있는 어른이니까 미움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나의 찐 모습으로 미움을 받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원래 모습이 대부분의 시간 좀 무표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 저를 보면 말 붙이기가 좀 힘들다 그래요. 걔 로봇처럼 무표정인데 근데 뭐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신에 억지로 웃지 않는 대신에 진심으로 웃으면 되잖아. 그렇죠. 울음을 참는 대신에 슬플 땐 크게 울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저의 이런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주변 지인들과도 조금 더 친밀한 관계로 관계 개선이 되면서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아,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긴 하는 거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하루는 제가 유치원 때부터, 제 유치원 동창이에요. 유치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랑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울컥하고 차오른 거예요. 근데 평소 같으면요, 제가 제 스스로한테 혼을 내요. 이 감정적인 모습이 너무 미성숙하고 한심해서 속으로 동주야, 너는 왜 아직도 마흔이 넘어서도 이렇게 감정적이니? 지금 여기 외부잖아. 왜 울컥하니? 전 저를 이렇게 혼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울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하는 말이, 동주야, 나는 너를 3살 때부터 알았는데 너 우는 모습을 처음 봐. 그렇게 말해줬어요. 저조차도 충격이었습니다. 같은 유치원, 같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같은 시기에 유학도 가고 뭐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 정말 뭐 거의 40년 우정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는 모습을 평생을 못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만큼 제가 굉장히 메마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젠 말하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단 몇 초짜리 쇼폼이 뭐 유행하고 또 폭포수처럼 막 정보가 막 쏟아져 내리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낭만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뭐 수줍게 막 편지도 써내려가서 그걸 또 마음 졸이면서 전달하고 이런 게 로맨틱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장문의 메시지만 봐도 숨이 막 턱 막힌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려면 시간을 들여서 스스로 긴 시간 동안 성찰을 하고 또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고 또 나의 현재 감정이 어떤 것인지 좀 섬세한 형용사들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심리학 공부를 하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남자친구랑 둘이 이제 놀러 갔는데 그 친구네 집에 갔더니 감정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뭐 심리학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그걸 처음 봤어요. 제가 남자친구랑 사귀고 나서 거의 한 두 달을 매일 싸웠거든요. 근데 지성인이니까 소리 지르고 싸우진 않았어요. 믿어주세요. 정말 조근조근. 그래? 너 생각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저희는 겨우겨우 두 달 동안 서로의 감정을 표현해 가면서 서로 비아냥거리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뭐 그래, 그래도 우리 함께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세상에는 사실 저희의 감정을 설명해 주는 정말 다양한 형용사와 부사와 동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막 화났다 슬프다 뭐 이런 간단한 표현보다는 정말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좀 성찰해 보다 보니까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영어 이름은 대니엘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뭐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영어 이름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직접 고른 이름인데 당시에 같은 학교 다니던 데니엘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또 되게 예뻤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데니엘로 생각 없이 좀 고른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의 뜻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God is my judge.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라는 뜻이에요. 뭐 저도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 이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이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제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의 심판자는 모두 남들이었고 저 자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늘을 우러러 사실 저만 부끄럼 없이 살면 되는 건데 그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는 데니엘답게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언어로 스스로를 좀 사랑해주고 또 자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지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누구야 너무 보고 싶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누구야 너무 사랑해.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저 이거 진짜 잘하는데요. 저 모르는데요. 이거 진짜 잘해요. 모른다고 하시고 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일단 그냥 시작하시고 그렇죠? 또 슬프거나 힘든 일 있으면 주저앉아서 잠시 울어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실 때 좀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내 모습 이대로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무기력과 허무, 그 틈에서 찾는 삶의 의미, 김학철 교수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나를 사랑한다면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세요. 방송인 서동주 씨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다니엘 오도넬이 부른 Pretty Little Girl from Omagh, 루퍼스 웨인 라잇의 할렐루야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라디오 세바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0: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대단하고 의미 있는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란과의 합의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 합의 JCPOA와는 정반대가 될 것이라며 그런 합의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란 외무부도 미국과의 대화 의제 상당 부분에 합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지만 서명이 임박한 건 아니며 현 단계에서 핵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 씨와의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을 제기해온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 주장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김 대표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특정 정치인 관련 방송을 막기 위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지만 김수현 측은 영장 신청이 5월 14일, 해당 방송 시작은 5월 18일이라며 시간 순서부터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현 측은 또 경찰이 가세연 방송 자료를 AI 조작으로 보고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한 사안이라며 문제의 녹취 파일도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고 여러 버전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탄핵 이후 9년 2개월 만에 사실상 선거 지원 행보에 나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구 칠성시장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를 지원한 데 이어 오늘 충북 옥천 유경수 여사 생가와 대전 이장우 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잇따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결집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탄핵된 전직 대통령을 정치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국민 모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C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23일과 24일 실시한 전북도지사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44.1%,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40%로 초박빙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김 후보

0: 후보 지지율이 41.6%로 나타나 이른바 민주당 이탈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투표율이 8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전, 휴대전화 등 DX 부문 노조원들이 성과급 격차의 반발에 결집하고 있고 동행노조는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들도 이번 합의안이 회사 수익과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삼성 주요 계열사와 대만 TSMC 직원들 사이에서도 보상 체계 개편 요구가 번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 이후 불매운동 등이 이어지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 회장은 내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고가의 귀금속과 함께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가 최근 로봇계 사업가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씨의 잔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측은 이달 초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약 2,900만 원을 이체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에 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0: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생활 수준보다 일부러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검소한 삶을 택해 살아간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심리적 압박이나 사람들의 입방아가 주는 사회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극심한 경쟁의 쳇바퀴로부터 빠져나와 나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소박하게 살아봅시다.
1: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세 번의 사별이 내게 남기고 간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정숙 집사입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 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대학교.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서 주영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정몽균입니다.
3: 몇 년이 지나도 여러 번 겪었다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의 사별입니다.
4: 맞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부모님 그리고 남편을 그렇게 잃고요. 하나님과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복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5: 아 상실의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가늠이 안 되는데요. 화성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는 중앙침례교회 이정숙 집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3: 어서 오세요.

0: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네, 앞서 소개에 올린 것처럼 여러 번의 가족과의 이별을 경험하셨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3: 네.
4: 언제 어떤 이별을 하신 건가요?
3: 이제 누구나 가족과 이별을 경험하죠.
4: 네.
3: 저는 나이에 비해서 항상 좀 빠른 이별을 경험한 것 같아요.
4: 네.
3: 10살 때,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고
4: 예.
3: 그리고 10년 후에 20살 때 이제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네. 충격에 할머니가 같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아까 2018년도에 남편이 이제 교통사고로 그 사망을 하게 됐죠.
4: 사실 참... 제가 사연을 읽으면서 나라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라는 이제 상상을 하면서 사연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저 자신도. 그러면 시간 좀 되돌려서 아픈 이야기지만
3: 네.
4: 집사님께 사실 저희도 여쭙는 것이 참 무거운 마음으로 여쭙게 되지만 처음에 가족을 잃게 됐던 그 어머님과의 사별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3: 네.
4: 굉장히 어린 나이였다고 했잖아요.
3: 네네.
4: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3: 이제 아버지.
4: 아버지가 먼저인가요?
3: 예. 이제 그때 10살 때 81년도 아마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그때.
4: 네네.
3: 그때 가을에 이제 아버지께서 저희 집과 저희 논이
4: 예.
3: 그 철길 너머에 있었어요.
4: 예.
3: 근데 그해 가을에 이제 아침에 저는 아버지한테 학교 다녀오겠어 인사를 했는데
4: 예.
3: 오후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사망하셨다고.
4: 예.
3: 근데 철길 위에서 아버님이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그것이 어떤 실족사였는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그건 아버지만의 죽음을 아시겠지만 너무 갑작스럽고 또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은
4: 네네,
3: 죽음이라서 예, 가족들이 이제 많이 당황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4: 그날 당일도 아버님을 뵀던 거죠?
3: 그렇죠. 아침에 제가 학교를 갈 때 아버지한테
4: 예.
3: 이제 인사를 하고 갔었죠.
4: 네.
3: 예, 그 아버님 이게 기차 사고이기 때문에 시신 훼손이 심해서 저희는 이제 아버님의 그 사망한 죽음을 볼 수 없었고요.
4: 예.
3: 그리고 그때 당시는 요즘처럼 영안실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았거든요. 시골들은.
4: 예.
3: 그래서 그 시신의 훼손 상태가 심하니까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이제 그 장례 절차와 매장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상황이 됐죠.
4: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3: 네.
4: 뭐 장례 절차도 그렇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겠네요.
3: 그렇죠. 저는 그때 이제 나이가 어렸고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4: 예.
3: 그래서 실제로 장례가 진행될 때 다들 경황이 없기도 했고
4: 네네.
3: 그 여러 사람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4: 네.
3: 집에서 놀라신 할머니도 계시고
4: 다른
3: 예. 모든 식구들이 놀란 상황이고 어떻게 장례를 진행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4: 예.
3: 실제로 저는 장례 절차에서도 약간 배제가 됐어요. 그래서
4: 네네.
3: 아버님의 그 이제 장례가 나가는데 비도 오고 하니까 그냥 이제 저랑 저보다 조금 어렸던 사촌 동생은 집에 있어라라고
4: 네.
3: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 장례 그 행렬이 나가는 거를 그 집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계속 쳐다봤던 기억이 나요.
4: 아이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 사실 뭐 죽음에 관한 정확한 정의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었잖아요.
3: 네, 그렇죠.
4: 뭐 가족들도 가족이겠지만 하루아침에 이제 가장이 되어버린 어머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3: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가 41살이셨거든요.
4: 아유,
3: 아버지가
4: 젊으셨네요.
3: 42살에 돌아가셨는데
4: 네.
3: 그때 이제 저희 집은 좀 가난했어요.
4: 네.
3: 그리고 그 5남매의 자녀들이 있었고 제가 막내였지만 그리고 또 할머니가 계셨고요.
4: 네.
3: 그 상황에서 그 엄마가 받았을 충격은 가히 저로서는 짐작이 좀 어려워요. 근데
4: 네.
3: 제가 사별을 하고 나니까 그 상황들이 더 많이 짐작이 되고 또 너무 정신없는 상황이어서 서로가 서로를 챙길 겨를 자체도
4: 그렇겠죠.
3: 없었던 것
4: 그렇겠죠.
3: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실제 저희 그 당시 우유 배달을 하고 계셨었는데
4: 네.
3: 장례를 치르자마자 바로 그 새벽 4시에 나가는 우유 배달을 바로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4: 네.
3: 저희들한테는 그 주변에서 죽음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4: 네, 네.
3: 어린 자녀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근데 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4: 그렇죠,
3: 것 같아요.
4: 그렇죠.
3: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냥 눈치만 보는 거죠. 어른들의
4: 그렇죠,
3: 눈치.
4: 네.
3: 그리고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4: 예, 예, 예.
3: 아버지는 왜 들어가셨는지
4: 네네.
3: 어떤 죽음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감히 엄마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형제들한테도 물어볼 수가
4: 그렇죠.
3: 없는 상황이었죠. 형제도 다 같이 어린 상황이었으니까
4: 네네.
3: 그냥 그 눈치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숨어서 몰래 듣는 거죠.
4: 네네.
3: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끊임없이 알고 싶은
4: 그렇죠.
3: 것이 있으니까 몰래 듣고 또 몰래 상황을 짐작하고 상황을 설계해요.
4: 네.
3: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 그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의 죽음을 맞은 어린 아이들에게 더 친절하고
4: 네네네.
3: 더 진실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4: 맞아요, 맞아요.
3: 죽음에 대한 설명.

0: 필요하고 또 그 상황을 말하지 않으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른들이 우선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아이들은 말해주지 않으면 몰래 듣거든요.
1: 맞아요.
0: 그리고 몰래 듣고 몰래 자기 머릿속에서 질문할 수 없다면 혼자 죽음을 상상합니다.
1: 그렇죠.
0: 죽음도 상상하고 그 부모의 죽음에 대해서 또 혼자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 대화를 하면 아, 네 생각이 어떤 면에서는 옳고 어떤 면에서는 그르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아이들과 죽음에 대해서 진실되게 대화하지 않으면
1: 맞아.
0: 아이들 머릿속에 어떻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 마음이 어떤 전제를 갖고 있는지를 맞아.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는
1: 맞아요,
0: 거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때 당시도 아마 설명하지 않으면 제가 모를 거거나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게 네네. 그때 당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0년이 지났잖아요.
1: 네.
0: 제가 사별하고 나서 사별 카페에서 이렇게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 얘기를 보면
1: 네.
0: 똑같아요. 요즘에도
1: 아, 그래요?
0: 아이들에게 죽음을 바르게 설명하는 부모가 많지 않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그러니까 어느 순간 세상을 떠난 사별한 그 존재가
0: 네.
1: 그때 당시 아버지라는 이 세 네. 글자가 금기어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 가족들 사이에.
0: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이 이제 특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1: 그러니까,
0: 거죠. 왜냐하면 예. 그건 슬픔이고 아픔이기 그렇죠.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0: 아버지라는 말을 꺼낸다는 것이 가족에게 슬픔을 일으키는 일인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죠. 그 죽음에 대해서 절대.
1: 그렇죠,
0: 그리고
1: 그렇죠.
0: 아버지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꺼내지 않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그렇죠.
0: 그는 이상해서 죽었는데 저희들 가운데서도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는 그렇죠. 거죠.
1: 그럼 어머님은 새벽 4시에 우유 배달 가시고.
0: 네. 새벽 4시에서 이렇게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잖아요.
1: 네네.
0: 근데 나중에 큰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나가면 하루 종일 그 추운 겨울에 하염없이 울고 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2: 어머.
0: 근데 그때 추운 겨울에 눈물이 얼굴에 이렇게 흘러내리면 얼마나 슬프셨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사별을 하고 엄마의 그 상황을 회상하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1: 가장의 무게를 또 짊어지고
0: 그렇죠.
1: 매일 뭐 우유 배달도 하고 많은 일을 하셨겠네요.
0: 우유 배달도 하고
1: 오남매 키우셨어야
0: 그렇죠.
1: 되니까.
0: 그렇죠. 오남매 키우고 저희가 또 이제 저희가 먹는 건 직접 농사짓잖아요. 시골에서는.
1: 예, 예.
0: 그러니까 농사일도 하시고 또 힘든 삶을 사셨죠. 아로가.
1: 몇 시에 들어오세요 집에? 몇 시 들어오셨어요?
0: 보통 그때 나가시면 오후 한 2시까지 우유 배달 하세요.
1: 예.
0: 그리고 이제 2시부터 한 5시 사이에 집에 들어오셔서 살림도 하시고
1: 예.
0: 이제 잠깐 그 돌보시고 한 5시에서 다시 나가서 그때는 수금이라는 거 하세요.
1: 아.
0: 요즘은 다 우편으로 이렇게 계좌이체를 하잖아요. 그때는 직접
1: 맞아요,
0: 다니면서
1: 맞아요.
0: 돈을 받아야 됐죠.
1: 맞아요.
0: 그래서 그때 또 오후에 우유를 넣는 집들이 있어서 거기에 또 넣고 수금도 하시고 그럼 밤 9시쯤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온남매를 키우셨네요.
0: 그러셨죠. 근데 저희 어머니 되게 강하셨고 유쾌하셨어요. 그래서
1: 네.
0: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엄마는 그렇게 씩씩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도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눈물 좀 닦고
3: 네.
1: 예, 눈물 좀 닦으시고
2: 네. 아니 그러면은 일단은 슬픔을 추스릴 시간도 없고 다들
0: 네,
2: 굉장히
0: 네.
2: 바쁘시고 그러면은
0: 네.
2: 그때 누가 위로를 해줄 사람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0: 그렇죠. 저는 제 기억에 그 10살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위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그럼요.
0: 그리고 저희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마땅한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1: 그래요.
0: 그리고 제가 제 기억을 뒤돌아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됐던 것은 이제 제가 4학년 가을에 그렇게 하고 나서 5학년이 됐는데 그 제 생활기록부에 아버지 사망이 기록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제가 5학년 때 만났던 선생님이 굉장히 특별하셨어요. 선생님이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 인구가 많았던 시절이라 한
1: 네.
0: 반에 한 65명 이렇게 됐어요.
1: 저도 그랬어요.
0: 네. 네. 근데 선생님이 한 명씩 자기 책상 앞에 부르셔서 가정 환경 조사서를
1: 네.
0: 직접 작성하셨어요. 보통 그때 집으로 보내고 알아서 써오라고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선생님은 특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왔을 때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시니라고. 근데 그동안 이제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나서 아버지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면 안 되는
1: 금기어였다가
0: 그렇지.
1: 예.
0: 울으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 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그 순간 그 말하고 눈물이 이제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근데 선생님께서 그때 제 등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 나도 너 말할 때 아버지가 없었단다. 근데 그 한마디가 그 얘기를 하면 항상 뭉클해요.
1: 네네.
0: 그 한마디가 제가 그때 당시 받은 가장 큰 위로였고 너무 위로가 됐어요. 선생님은 그 한마디를 하셨지만 선생님의 그 한마디에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라는

0: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의 그 말과 함께 저는 선생님은 되게 특별한 존재가 됐고 그렇게 선생님과 저의 관계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선생님한테 그 좋은 학생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1: 선생님 덕분에.
0: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많은 부분에서 저를 세우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4학년 때 큰 아픔을 겪었지만 선생님을 만난 시간이 제가 회복되는 시간이고 그 제 자존감이 세워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 학창시절 자체가 그냥 선생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지죠?
0: 네, 저는 그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자존감이 높게 어려운 학생이죠. 집은 가난했고 또 한 부모의 가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제 안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을 갖고 있고 근데 선생님을 만나면서 저희가 문제집을 살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집에 사는 저보다 한 학년이 빠른 그 문제집이 있는 거를 이렇게 받으면 그걸 지워서 답을 지워서 제가 풀었는데 선생님이 그런 모습들을 보셨죠. 그리고 모두 앞에서 이제 그런 저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또 좋은 성적을 내면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친구들 앞에서 저를 세우셨고 뭐 학교에서 장학사가 와서 이렇게 학생들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를 앞에 세워서 뭔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어요. 짧은 시간이라도.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처음으로 가정 방문 오신 선생님이시죠.
1: 네, 그래서 좋으셨다.
0: 제 인생에 한 번도 저희 집에 찾아온 선생님은 없었는데 그분이 유일해요. 그 초등부터 대학을 통틀어. 근데 저희 집하고 학교가 꽤 멀어요. 걸어서 1시간 정도 가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학교 끝나고 저희 집까지 그 찾아오신 거죠. 그 누추한 집까지. 그리고 오셔서 그때 또 엄마는 이제 일 나가시니까 안 계시고 저희 할머니가 이제 한 손이 없는 장애가 있으셨거든요. 근데 한 손으로 그때는 이렇게 분쇄기가 없으니까 학독이라고 하는 곳에 고추를 갈아서 김치를 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오셔서 할머니가 그러고 오시니까 할머니 대신 그걸 혼자 다 갈고
1: 오셨어요. 아, 좋으신 선생님.
3: 훌륭하시다.
0: 네,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해 5월 달에 그 어버이날에 장한 어머니상을 뽑는데 저희 학교가 4천 명이 넘었어요, 학생이. 학부형도 4천 명이 넘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날 전교생 앞에서 단 한 명 받는 장한 어머니상을 받으셨는데 저희 엄마는 초등학교 1학년이 최종 학력이세요. 그래서 간신히 글과 숫자 암산 정도만 배우셨죠. 근데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의 직업은 우유 배달이시죠. 그런데 선생님이 저희 엄마를 그 앞에 세우셔서 장한 어머니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신 거죠. 그때 그 엄마가 상을 받던 그 순간이 생각나요. 그것은 저희 엄마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자랑스럽고 특별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만들어주신 그 자존감은 선생님 얘기를 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그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요. 선생님으로 인해서 저희 엄마가 또 더 특별해지는 순간이었고요. 그래서 저의 인생에 제 자존감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었고 제가 당당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아마 지금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 굉장히 자신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당당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그때 형성된 것 같아요.
1: 네.
3: 그러면 그 선생님 덕분에 그러면 교회도 다니고 선생님의 전도 덕분에 주님을 알게 되신 거예요?
0: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참 특별한 시간이었는데 저희는 원래 불교 집안이었고 저는 절에서 1년을 컸어요. 좀 특이한 그 제가 6살 때 절에서 자랐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 때도 그렇고 또 장례 후에 저희 집을 신방하시고 계속 위로하시고 하셨던 분 중에 아버지의 친한 친구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나중에 그 선마을 선교사님으로 나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던 목사님이 있었죠.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두 분이 굉장히 위로하시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결단하셨죠. 엄마 스스로는 교회 댁은 당장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날도 이제 우유배달 하시니까 나갈 수 없지만 할머니와 또 저희들이 교회에 나가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5학년 초쯤 됐죠. 선생님 아직 만나기 전이었는데 선생님이 그 교회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1: 그래서 역시
0: 선생님도 역시 독실한 크리스찬이셨고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저희 교회에 같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0: 안 할 수 없었어요.
1: 그러네요.
0: 저는 5학년 때 저는 선생님한테 사랑받는 학생이 되는 게 목표였거든요.
2: 네.
0: 그리고 그래서 정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아무래도 열심히 하다 보니 교회 내 목사님이나 집사님들한테도 이제 많이 칭찬을 받고
1: 네.
0: 또 그 교회 공간이 좋았던 거죠. 아이들은 막 세움받는 공간에서 좋아하잖아요.
1: 그렇죠,
0: 많은 칭찬이 그렇죠. 이루어지는 것들. 제가 또 성경 암송도 되게 잘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의 앞마당 삼아서 교회가 놀이터고
1: 그렇죠,
0: 즐거운
1: 그렇죠.
0: 곳이고 그랬던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뭐 목사님 뒤에 숨는 숨바꼭질도 하고 뭐 이런
1: 예,
0: 것도
1: 예.
0: 하고 그랬었어요.
1: 네.
2: 네. 야,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참 주변에 많은 위로자를 보내주셨다라는
1: 네.
2: 느낌이 드는데 그 이후로는 신앙생활을 그러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겠어요.
0: 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그 뒤로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1: 네.
0: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도 지금 생각하니까 참 좋으셨는데 그 황인술 목사님이시라고 목사님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안수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이제 서울로 대학을 나와서 집을 떠났을 때도 제가 이제 집에 가거나 집에 가서 교회에 들리면 항상 저를 이제 모든 교인들이 나갈 때까지 인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를 못 가게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제가 한참을 기다린 뒤에 목사님 항상 저를 두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시죠. 요즘은 우리가 큰 교회 다니다 보면 목사님의 자녀들한테 안수기도 하는 일이 특별한 일에만 이렇게 하잖아요.
1: 네네.
0: 그런데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 교회를 떠나기 때까지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았던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시간 목사님의 축복과 안수기도를 항상 저에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그렇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 그러다 인격적으로 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0: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쯤 된, 그 전까지는 이제 그냥 열심히 다니는 거죠.
1: 네네.
0: 중학교 3학년 때 그 여러 가지 사춘기가 오면서 우리가 그 전까지는 죄에 대한 인식이라는 걸 잘 못하잖아요. 근데 사춘기에 다양한 생각들이 들면서 여러 가지 제 안에 그 원죄에 대한 생각들이 들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두렵고 막 무섭고 이런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죄된 근성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춘기 때 어떤 성에 대한 발달로 성에 대한
1: 네네.
0: 상상도 하게 되고
1: 네.
0: 그런 것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밤에 철야 기도라고 있었잖아요. 그런 철야 기도에 이렇게 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됐죠. 그리고 가장 열심히 하나님하고 가까웠던 시간은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1: 예.
0: 미래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집은 가난하고 내가 과연 나는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은데 가야 할 수 있을까? 내가
1: 네,
0: 원하는
1: 네.
0: 과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학비 문제는 어떡하지? 여러
1: 그렇죠,
0: 가지
1: 그렇죠.
0: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들 때마다 저는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혼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너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을 거의 그냥 항상 이렇게 부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마음 편안해지고 제가 하나님과 가장 인생 중에 가까웠던 시기는 그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 시간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가장
1: 네.
0: 많이 교회 다녔던 시간인 것 같아요.
1: 예. 그러면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생업 때문에 교회 좀 출석하기가 힘드셨겠네요.
0: 네. 엄마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우유배달 하셨는데
1: 네.
0: 그리고 나서 그때 그만두시고 나서 교회 출석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엄마가 아까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1: 네.
0: 글을 읽고 뭐 음악 박자 이런 것들이 약하셨기 때문에 찬송가를 부르면 엄마식의 편곡 방법으로 노래를 부르세요.
1: 네.
0: 근데 저 그게 참 지금도 그리워요. 엄마식의 찬송가.
3: 어떤 네. 식이에요?
0: 굉장히 이상해요.
3: 이상해요?
1: 예전 어르신들 네. 다 그렇게
0: 부르시는데 네, 굉장히 이상하고
1: 일단 이거 허벅지를 많이 두드리시고
0: 네,
1: 박자를 이걸로 맞추시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 박자를 안 맞아요.
0: 네.
2: 박자가 밀려요.
1: 박자가 밀려요.
2: 네, 밀려요.
0: 네, 근데
1: 항상 좌우로 흔들어요.
0: 맞아. 네. 그래서 지금도
2: 네.
0: 엄마가 그 찾아가 하시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우리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해되고 납득돼야 교회를 간다라고.
1: 네네.
0: 그런데 저희 엄마는 그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이해하고 납득해서 교회를 가신 게 아니라 본인이 결단하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리라라고. 그리고 결단하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가끔 신앙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가리라라고 하는 건 인간의 오만함이 아닌가. 하나님을
1: 네.
0: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온전히
1: 맞아요,
0: 이해할
1: 맞아요.
0: 수 있을까.
1: 맞아요.
0: 그래서 정말 반은 어느 정도 이해도 하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반은 본인의 결단함으로
1: 그렇죠,
0: 우리가
1: 그렇죠.
0: 주님 앞에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1: 네네.
0: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기억에 남는 모습이 할머니가 이제 몸이 아프셨어요.

0: 있어요. 네. 이제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데 너무 아프시니까 못 가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새벽에 그러는데 엄마가 할머니를 업고 새벽 기도를 가시더라고요.
1: 엄마 할머니 업고요?
0: 네.
1: 대단하시다.
0: 그래서 그때는 요즘처럼 이렇게 뭐 휠체어나 이런 게 집에 있지 않았잖아요. 네네. 근데 자전거에 세우시기는 할머니가 탈 수가 없으니까 저희 엄마가 저보다 체육을 작으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래서 그 모습이 기억나요. 그 새벽에 할머니를 업고 교회 가시던.

0: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내일 후속편이 이어집니다.
1: CBS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최대의 부입니다. 책 속 이야기 생텍쥐페리의 말입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1: 경험이 학습되는 대학,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연둣빛으로 우리 곁에 머물렀던 나뭇잎들이 이제 짙은 여름빛으로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 시점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질문을 깊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요즘 세상 정말 어지러울 만큼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 수준을 훌쩍 넘어서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병도 진단하고 심지어는 법적 판단까지 돕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강의실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총장님, AI가 모든 것을 다 해버리는 세상에서 제가 할 일이 남아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저도 그 절박한 물음 앞에서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술은 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사람의 마음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떨리는 목소리 앞에서, 나를 믿어주는 스승의 진심 어린 눈빛 그 앞에서, 그리고 고단한 하루를 마친 뒤 건네받은 따뜻한 손길 앞에서 말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알고리즘도 그 찰나의 떨림과 전율만큼은 결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이번 5월 한 달 동안 저는 여러분과 가족 이야기를, 또 부모님과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돌이켜보니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딱 하나의 단어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관계, 관계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자라며 관계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기술의 발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기술이 눈부시게 변해가는 동안 내가 과연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속도가 의미를 삼켜버리고

0: 유율이 따뜻한 관계를 밀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그 위기에 응답하는 방법은 더 정교한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진실하게 대화하고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느리더라도 곁에 오래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 빠름이 지상 과제인 이 시대에 진실하게 사람 곁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서로를 향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소박하지만 소중한 진실입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0: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사드림교회 차영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설계가 등등하여 대지상에 가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약간의 생각이란 걸 하지만 인간과 비교할 수는 없지요. 인간의 생각은 아주 깊고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사랑을 합니다. 조금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조금 더 좋은 것을 입히고, 또한 부모님들은 자녀를 무척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조언할 때는 참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며 또 생각을 하면서 조언을 하지요. 이렇게 생각은 귀한 것입니다. 선물을 준비할 때도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하면 상대방이 그 준비한 선물을 받아보았을 때 감동이 되고 그 감동은 축복으로 나오게 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누군가 감동을 하여서 감동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축복을 빌어주며 그 축복을 받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인생은 아주 풍요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만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아주 큰 복이죠. 그런데 좋은 생각을 품고 살면 참 좋으련만 오늘 사울처럼 좋지 못한 생각, 죄된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품는다면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 말씀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 속에 있는 그 생각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생각을 하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어두운 생각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예수 이름 물리치고 스스로가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바로 너희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 너무 잘 알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고 계시나요? 24시간 매일같이 기도만 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언제나 삶 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나의 생각이 옳은 것일까요? 라고 날마다 하나님을 묻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고,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금하게 하시고, 내가 할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살려고 할 때, 바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은 아주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두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에 두고 내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근사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사울은 바로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의 옛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줬지만 끝까지 그의 고집스러움과 아집과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저버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나의 높아진 생각, 나의 주장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관여가 들어갈 때, 환경을 통해서 또한 사랑하는 이들의 권면을 통해서 나에게 빛이 비춰질 때, 그리고 여러분이 감동을 받았고 마음의 뜨끔이라고 하죠. 마음의 뜨끔이 왔었을 때 또다시 아닐 것이라고 다시 애써 이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뜨끔이 왔었을 때, 감동이 왔었을 때그 말씀 붙잡고 엎드리면 여러분의 삶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 10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이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교만이 무엇인지, 시기가 무엇이고, 질투가 무엇이고, 정욕이 무엇이고, 이기심이 무엇인지, 온유가 무엇인지, 오래참음이 무엇이고, 순종이 무엇인지 날마다 주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내 안에 높아진 생각에 끝까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 빛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 그 은혜 빛을 밀어냈습니다. 사울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사울이 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처럼 살기가 등등하여 대승에 갔다고 했습니다. 이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은 죽일 기세를 말합니다. 죽일 기세를 가지고 대승에 가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이는 만일 그 도, 여기서 그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을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도 그가 죽일 기세로

남자 여자도 막론하지 않고 다 잡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괴물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는 행동마다 하는 말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행동과 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그를 십자가에서 저주하여 죽이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받아 죽은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라고 전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건 대항하는 아주 큰 죄라 여겼기 때문에 그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이름 아래 달려간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지요. 때로는 우리도 사울처럼 연약하게 무지하기 때문에 한편만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만 알았기를. 그러나 그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저주받을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라는 그 부분까지는 모른 겁니다. 무지했어요. 연약했어요. 우리도 사울과 같이 이렇게 무지할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품었을 때 그대로 방치해 두신 분이 아닙니다. 사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진짜 그리스도인들 핍박했고 교회를 참멸했고 그런 죄를 짓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큰 사건, 여러분 굉장히 잘 아는 사건, 지난주 우리 은혜를 나눴었죠. 스데반이 순교했었을 때그 순교의 피가, 그 순교했던 스데반이 누구의 발 앞에 있었습니까? 바로 사울이란 그 청년이 그 모든 순교의 장면을 봤어요. 그 사울이 여러분 스데반이 천사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돌로 자신을 쳐 죽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용서하며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의인의 죽음은 선한 영향력 빛이 나가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순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순교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은혜 빛이 비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울은 깨졌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 사울의 마음 안에는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모습, 그 천사와 같이 죽어가는 모습, 마지막까지 용서의 기도라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이 열리는 그 모습을 그 바라본 그 모습을 사울이 보았어요. 분명 마음에 감동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애써 외면할 때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멀게 해서 누군가에게 끌려다니고 거추장스럽게 우리가 이리저리 환경을 통해서 아주 심각하게 깨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통해 깨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사랑으로 헌신하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 기도를 받고 우리가 날마다 깨워지기 원하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중보 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깨지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강함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강함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크지 않으면, 결국 내 생각대로 사랑을 하며, 이제 나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핍박하는 박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박해한다고 합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얼마나 가정을 지키길 원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가정을 사랑하는 줄 알아. 라고 하면 사랑만 주장하지 마시고 잠시 내려놓고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작은 습관, 내 작은 말투, 작은 행동을 바꿀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것만 주장한다며 난 최선을 다했어, 난 사랑했어, 나는 죽도록 충성했어 라는 것만 나아간다라면 어느새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는 박해자, 내가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하는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는 박해자, 아내를 박해하는 박해자, 남편을 무시하고 박해하는 박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부분에서 이런 말을 좀 합니다.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은 거만함과 살기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신학적 확신이 너무나도 뚜렷했기에 자신과 다른 이들을 용납할 여백이 없었습니다. 참된 영적 확신은 사람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들지만 육신에서 난 잘못된 확신은 사람을 사납고 폭력적이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연수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납다라며, 가정 안에서 여전히 사납다라며,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그 말, 작은 말 하나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의 강함을 깨줘야 되는 겁니다.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 이끌림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눈이 멉니다.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8절부터 9절 말씀해 보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말씀해 보니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3일간 그는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멀었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깨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눈을 멀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누군가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또 누군가에게 참 고통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모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습 어떻습니까? 사울이 살기 등등한 모습을 사는 게 좋습니까? 잠시만이라도 이렇게 눈이라도 멀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깨우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간절히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도 깨우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세요. 하나님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우지기 원합니다. 또한 서로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 원하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길 원하며 그 은혜를 은혜로 알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강할 때 이렇게 깨트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눈은 멀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 눈을 다시 띄워주십니다. 띄워줄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주십니다. 이제 영적인 눈까지 열려오게 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 이르되 형제 사울아, 지금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믿으십니까? 비늘이 벗겨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늘 오늘 또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비늘

0: 벗겨져야지만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비닐이 벗겨져야지만 내가 얼마나 그 작은 것도 순종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내가 찌르고 다니는 거, 나는 사랑한다 하면서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있는 내 자신을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는 순간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죠. 같이 읽어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나와요. 우리의 삶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나와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이것은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 섭섭함이 있을 때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눈이 열리면은 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도움과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닐은 언제 어디서 벗겨진 줄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말씀해 보면은 그 답이 있어요. 어떻게 그 비닐이 벗겨지는가 우리 답을 찾아봅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구약을 많이 읽었습니다.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이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수건이 갈라졌기 때문에, 눈에 비닐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랬던 그 사울이 벗겨졌어요. 누구를 만나고요? 예수를 만나고.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냐고 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아주 조그만 마음의 떨림,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부딪힘, 마음 안에 여러분 그 감동 뜨끔뜨끔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붙잡고 예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기도가 쌓였고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 영접하신 분,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뜨끔뜨끔 안 주시겠습니까? 아, 이거 내가 이제 꺾어져야 될 문제지. 이건 내가 좀 꺾어져야지. 이건 내 삶이 좀 변화가 돼야지. 아, 이제는 나의 삶에 정직이 있어야지, 진실이 있어야지, 겸손이 있어야지, 이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지, 이제 천국 소망하며 살아야지. 여러 가지 여러 마음에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 붙잡고 그 예수님 붙잡고 주님께 돌아가며 내 안에 비늘이 또 한 번 벗겨지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면 또 그 비늘은 벗겨지고 또 벗겨져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 주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생각보다, 나의 신념보다, 나의 확신보다 예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서 이제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사드림교회 차영아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림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GM 캠프 박성욱입니다. 5월은 참 바쁜 달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까지 이어지다 보면 마음은 따뜻하지만 몸은 어느새 분주해지고 조금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결국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건 함께 해준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거창한 선물보다 더 큰 은혜는 곁에서 오래 함께 해준 사람들의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의 안부와 잔소리, 늘 같은 자리에서 건넨 인사에도 사랑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5월 어떤 사람에게 가장 고마운 마음이 드셨나요? 오늘은 그 마음을 조용히 떠올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의 은혜를 함께 돌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Sometimes we just have to let all the discussions end and all the analyzing be finished and just strip it all away and forget it all and just worship.
1: 박성호의 CCM 캠프 2016년 5월 25일 월요일 대체 휴일로 보낸 아주 아주 좋은 월요일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날씨도 좋고 아 출근 안 한다 학교 안 간다 이렇게 시작한 아침을 시작한 분들 많을 텐데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일부터 또 하루를 한 주일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일 저녁보다는 좀 덜 부담스럽고 좀 그래도 몸이 가벼운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력을 쭉 보니까 이제 5월 달 마지막 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달력에 보니까 5월 5일 또 5월 1일 우리 근로자 노동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교회 안에서 또 많은 행사들이 있었던 그런 날들이었어요. 요즘 뭐 딱 그날에 움직여서 뭐 가족들을 만나러 가거나 부모님을 만나러 가거나 하지 않지만 그런 여유가 있는 일정들 가운데 여러 만남들 또 오가는 길 이렇게 돌아보면 아우 그때 길 많이 막혔어 이런 말을 먼저 할 수 있지만 돌아보면 그래도 가서 우리 부모님 얼굴 보고 인사 나누고 참 좋았지 아이들과 함께 아우 거기 놀이공원 너무 막혔어 아 사람 너무 많았지 그래도 같이 하하호호 웃으니까 너무 좋았지 이런 마음의 이야기들을 많이 많이 기억하면서 이번 5월달 같이 마무리 잘하면 좋겠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라디오로 레인보우 앱으로 CCM 캠프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면서요.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대체 공휴일이라고 방송도 청취도 쉬는 건 아니겠죠? 그럼 제가 좀 섭섭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많은 이야기 기다리면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데이빗 펠프스의 He Lives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상했던 대로 월요일이기도 하고 휴일이기도 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가 아주 여유롭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참여하시면 저의 큰 사랑을 바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몇 개 인사 사연들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도 이렇게 또 자리 지켜주시는 많은 분들 감사해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들을 꼭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 제가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빠 부부의 믿음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0308번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어제 주일 지내면서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같이 있으면 참 좋은 사람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가족. 근데 또 가족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과거에 어떤 믿음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기도는 자유입니다. 그렇죠? 오빠 부부의 믿음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연 저희가 잘 받았고요. 같은 마음 가진 많은 캠프 애청자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 마음으로 이 노래 보내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소울피치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나의 자식들, 내 아들도 딸도 내 형제들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내미는 손, 그 손을 잡고 가자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가,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평강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겠나이다. 나와 함께

네 곡의 노래 이어들었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그대 주님 만나려 거든 한웅제였고요. 그 앞에는 내주의 은혜 강가로 김종찬 그리고 주는 나를 시키시는 자 김정선의 노래로 목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방송국의 CCM 캠프 주일 순서 대체 공휴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은 어떤 걸 읽을까 하다가요. 오, 이 사연 좋네요. 4915번님,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절을 맞았습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아, 주일 성령 강림절이었죠. 네,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예요. 진짜 어렸을 때 교회 생활 막 아직 아기 때 이날만 성령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날 뭐 찬양도 막 성령이여 강림하사 뭐 이런 거 하고 하잖아요. 근데 조금 커서 아 이날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것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지 이날만 성령님이 임하는 날이 아니란 걸 깨닫고 얼마나 부끄러웠든지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의 뜻과 의지와 마음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사모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는 사실 좀 어려워요. 네, 저도 뭐 지금 신앙생활 한 지 진짜 오래 라고 표현하면 어르신들이 좀 섭섭해하시겠죠? 했는데 여전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들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함이 확실하지 않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 열매들을 따라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성령의 열매 뭐냐고요? 아, 아시면서 왜 자꾸 물어보고 그러세요. 찬양이어 듣겠습니다. 김요한 자녀 그리고 김윤진의 하루까지 이어들어요.

봄 노래 예, 두 곡 이어 들었습니다. 봄과 같은 사랑 러비미였고요. 김영미의 봄의 연가 함께 들었어요. 요양병원에 계신 엄마가 5월 20일 소천하셨습니다. 주님 지켜주시라고 글 올렸는데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3579번님 네, 사연 주셨어요. 네, 먼저 위로의 마음 전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곁에서 잘 위로하시고 돌봐주고 계실 거예요. 어머니를 떠내보는 마음 얼마나 섭섭하고 아쉽고 또 힘들고 그렇겠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대하시는 것은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날 함께 만날 자리에서 서로 부끄럽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있을 거예요. 아쉬운 마음, 미안한 마음 너무 오래 가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그만큼 우리가 어머니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시죠.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1부 끝곡 웨이홈의 사랑해 축복해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0: CBS.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0: 기능할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교계 뉴스입니다. 전국 신학대학협의회는 지난 22일 정기총회를 열고 아신대학교 정홍열 총장을 제61대 신임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정홍열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전국 신학대학협의회는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신학교육과 연구의 중심 기관 중 하나라며 현재 한국신학과 신학대학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홍열 총장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과 일반 대학원을 거쳐 독일 에어랑헨 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1998년 아신대 교수로 부임한 이래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왔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지난 21일 천안백석대 백석홀 대강당에서 연합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종회 충남로회도 함께해 대학과 지역교회 간 동역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이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한편 다음 세대들이 부흥의 주역이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캠퍼스 복음화를 넘어 한국교회와 세계선교의 꿈을 품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샬롬 인더월드가 최근 경기도 화성 주다산교회에서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 교회의 사명을 재강조했습니다. 샬롬 인더월드 이사장 권순욱 목사는 출산 장려 운동을 하나님 형상 생육 번성 축복 운동으로 바꾸자고 제안하며 출산 장려 운동은 여성에게 부담을 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순욱 목사는 이어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은 회복과 번영의 샬롬을 의미한다며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성경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순욱 목사는 또 기독교적 결혼관과 가정관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교회별로 만들자며 구체적 출산 지원 체계를 갖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성결대학교가 최근 기숙사 및 영암 채플관 착공 감사예배를 드리고 교육 환경 개선에 본격 나섰습니다. 새롭게 조성하는 기숙사는 총 사업비 약 212억 원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4층 모두 116실 규모로 약 46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건립하는 영암채플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예배실과 강의실, 교수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성결대 정희석 총장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과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신대학교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 사업에 선정되며 전국 대학 중 유일하게 2022년부터 7회 연속 사업 수행기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0: 이에 따라 한신대 디지털 새싹사업단은 10억 원가량의 국비를 지원받아 내년 2월까지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교계 뉴스 이승기였습니다.
1: CBS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생활 수준보다 일부러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검소한 삶을 택해 살아간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심리적 압박이나 사람들의 입방아가 주는 사회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극심한 경쟁의 쳇바퀴로부터 빠져나와 나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소박하게 살아봅시다.
2: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월요일 순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도 12시까지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라디오로 레인보우 앱으로 CCM 캠프 유튜브로 들어주시고요. 참여는 이쪽으로 한꺼번에 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 소곤소곤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많은 CCM 캠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2부에도 광고가 있죠. 광고 듣고 오늘 뉴스쌤은 하루 쉬고요. 네, 오늘 대체 휴일이니까 찬양 이어듣겠습니다.

박요한의 오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민호기의 감사 위에 감사 같이 이어들었네요. 아, 지난 주일이었죠? 예. 네, 24일. 우리 그 박요한 목사님 하시는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마련해서 예배 거처를 옮겼다고 합니다. 와, 박요한 목사님. 자, 예배 그 개척교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개인적인 마음으로. 개척교회 너무 힘든데, 찬양사역도 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한데, 개척교회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정말 몇 년 만에, 놀라운 기회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더 넓고, 더 좋은 장소로 옮겨서 예배당을 또 새로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서 같이 응원해드리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을 좀 내봐야겠죠. 박요한 목사님 노래가 나오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또 우리 민호기 또 목사님이죠. 우리 저의 친구 민호기. 다음에 만나면 서로 편하게 말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목사님이란 이유로 제가 좀 어색해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지난 주일도 민호기 목사님 전국으로 찬양사역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찬양사역자들 뭐 가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노래를 전하고 노래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모습들 정말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가장 빠른 응원은 CBS 조이포유 아니면 CCN 캠프의 아티스트의 노래들을 신청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는 거겠죠? 네, 부탁드립니다. 강중현의 노래로 이어갑니다. 결국엔 주님이셨네.

우리 오늘 눈물로 손재석의 노래였고요. 그 앞에는 브라이언 킴의 You are so beautiful 그리고 강중현의 결국엔 주님이셨네 같이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월요일쯤 되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참여가 저조해요. 분명히 이렇게 보면 듣는 분들은 동일한데 이상하게 월요일날은 이렇게 문자 참여가 참 이렇게 없어요. 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일단은 부담감, 첫 줄을 시작하는, 한 줄을 시작한다는 약간의 부담감, 그리고 어제 주일날 너무 은혜를 받아서 듣기만 해도 그런 거 아닐까 혼자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 CCN 캠프 가족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은하수 옥구슬님 감사해요. 이렇게 문자가 물론 지금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정확히 얘기해드리면 대화방에서나 계속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저랑 같이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샵 #1212로 신청곡이나 사연을 똑 떨어지게 보내는 분들이 좀 적다. 그래도 괜찮다. 제가 누굽니까? 선곡의 박PD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라디오를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오늘 대체 공휴일이었지만 그래도 월요일 저녁 잘 마무리 함께 하시죠.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손영진입니다. 정결 그리고 송정미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이제 월요일 순서 마지막 곡 준비합니다. 오늘 끝곡은요 박희봉의 목소리로 길을 만드시는 분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고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시죠.

0: CBS.
1: I can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1: Leave me behind. Out of your life, I will go.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입니다.

0: 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홀리원의 찬양 구주에서 의지함으로 만들어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오늘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3일간의 또 연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리리라 또 말씀 묵상과 함께 편안한 두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김요한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가네, 그리고 마커스 워십 믿음으로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5월에 참 많은 기념일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주어진 또 3일간의 연휴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안전하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또 기도해 보면서 오늘도 2시간 동안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소개해 드릴게요. 유리정은님, 두 달 반 동안의 파견 근무 잘 마무리하셨다고요. 내과 검사 결과도 좋게 나와서 감사한 하루입니다. 소소한 것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의미 있는 시간 되셨다고. 항상 이렇게 감사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면 늘 행복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박형근의 찬양 행복은 감사로 시작 찬양 준비해봤고요. 또 감사와 관련된 찬양으로 빼놓을 수 없는 조수아의 감사 찬송도 함께 보시죠.

박형근 행복은 감사로 시작. 조수아의 감사 찬송 이어봤고요. 앤 머레이 곡을 4983

사모님께서 저는 늘 은혜롭게 찬양 듣고 있는 현순혜 권사입니다 하시며 엠머레이 곡을 들려주실 수 있나요 하셔서 대표곡이죠. You Needed Me라는 곡과 스티븐 커티스 체프만의 I'll Be Here 두 곡을 전해드렸는데 이 두 곡 모두 CCM으로도 소개할 수 있지만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아서 그 소위 말하는 차트에 오랫동안 머물며 사랑을 받았던 두 곡의 해외 CCM 전해드렸습니다. 7300님께서 우리는 서로 이름도 출처도 모르지만 소중한 존재이지요. 힘드신 분들, 아프신 모든 분들 힘내세요. 꽃말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세연의 꽃말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요. 9022님께서 사랑하셔서 오셨네 마커스 워시의 찬양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오세연의 찬양 꽃말이 이어서 마커스 워십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전해드렸어요.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찬양 듣다 보니까 문득 이 곡과 함께 사순절 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참 많이 소개해드렸던 곡이 있는데 바로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1부 끝곡으로 어노인팅의 찬양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전해드릴게요. 2부에서도 사연과 신청곡 계속 전해드릴게요.

보는 저를 보게 됐는데요. 제가 참 많은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단 낫죠. 하나님, 전 저런 건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저 그래도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게 조금씩 쌓였는지 제가 어느 날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 라는 아주 이상한 당당함이 제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다시 노래할 때는 그래서 다시 붙이게 된 2절 가사로 고백할 텐데요. 자신을 스스로를 사랑이시고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하시는 분, 우리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인격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0: CBS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3일간의 또 5월의 연휴 랄랄라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오늘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데일리 브레드 최려욱 이현욱의 랄랄라 들으셨고요. 스톤즈의 언젠가는 이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하게 두 시간 머물러 주세요. 262님께서 교회 가는 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어서 꽃향기가 코끝을 자극하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하셨는데 곳곳에 맞아요. 이렇게 예쁜 꽃들이 지천에 피어 있어서 마음도 꽃밭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 가는 길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딸기님께서는 옥상에 빨래 널면서 함께 하신다고 시와 그림 항해자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주말 주일 또 오늘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분과 지인분들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셔요 하고 써주셨는데 우리 함께 나눌게요.

이경미의 찬양으로 교회 가는 길, 시와 그림 항해자는 오늘 워십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솔로몬님께서 이유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오늘 이삼열 밴드 박정아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이곡과 함께 좀 경쾌하게 들어보시라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CBS 워십 콘서트 치유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루님께서 이 찬양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자, 두 곡 들으시면 어깨가 들썩들썩 기분 좋아지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곡 더 신나게 파도를 넘어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찐남매 워십의 찬양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경쾌한 찬양 들으면 왠지 마음도 같이 경쾌해지는 것 같아요. 파도를 넘어 찐남의 워십 찬양이었고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CBS 워십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전해드렸고요. 이삼열 밴드 박정아 이유 가장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범사의 감사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운동하면서 항상 방송 듣는데 찬양과 바람과 햇살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시간 되시고요.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신청해 보아요 하셨는데 오늘 서하얀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수아사랑 윤화님께서 써주신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손경민 작곡집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화, 주리가 부른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그리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하늘바다님께서 신청곡 써주셔서 오늘 이삭집기로 쭉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평일이지만 또 이렇게 주어진 황금 연휴여서 오늘 이삭집기로 꾸며드렸어요. 자, 내일은 다시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I need you more, 킴워커 베델처치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두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입니다. 이 찬송가는 가브리엘이 작사 작곡한 것으로 그가 58세 때인 1916년에 작사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2년째 되던 해 가브리엘은 프랑스 전선으로 떠나는 아들을 전송하기 위해 부두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선실을 향해 걸어 들어가다가 가브리엘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저는 아버지를 저 영원한 집, 이 세상을 향해 문이 결코 열리지 않는 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기차편으로 시카고로 돌아오던 중 가브리엘은 이 찬송시를 짓고 음악마저 스케치를 끝냈다고 합니다. 이 가사에서 가브리엘은 매 절마다 이 땅의 고난과 수고의 대가가 하늘나라의 영생 복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찬송가의 성경적 배경은 요한계시록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입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담고 있는 찬송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감상합니다.

0: S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저는 하루에 딱 1분 냄새를 맡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침엔 커피 향을 맡고 밖에 나가면 공기 냄새를 느껴보고요.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를 맡으면서 먼저 음미해봐요. 처음엔 별 의미 없을 줄 알았는데 그 1분 때문에 하루가 더 또렷하게 기억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맡았던 냄새가 그날 있었던 일들이랑 같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구분되는 느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1분이 제 하루를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을 들으셨습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표준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5월 26일 화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어두운 세상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소서. 참으로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과 소외 속에서 만성적인 고립감으로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이 오셔서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세상은 스펙과 성과를 요구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보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영원한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오니 이토록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들게 하소서. 우리들 주위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유혹과 자극적인 문화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소서. 중독과 무기력의 사슬을 끊게 하시고 하루하루 더 성숙한 삶으로 자라가게 하소서.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주소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여 이를 통해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며 공동체를 따뜻하게 섬기게 하소서.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혼란과 갈등,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메마른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은총 가운데 믿음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새아침의 기도. 성동구 금호동 아름다운 충혜교회 황인돈 목사였습니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골뱅이.
0: 5월 26일 화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클래식 화이어가 부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갈보리 합창단입니다. 주 이름의 위엄과 영광. 이어서 서울 바하 합창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욥기 8장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욥기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네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네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네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네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네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이제 옛 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조상들이 네게 가르쳐주며 일러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마음에 깨달은 말을 말하지 않았느냐? 늪이 아닌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물이 말라버리면 왕골은 벨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모두 말라 죽고 만다. 하나님을 잇는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이 믿는 것은 끊어질 줄에 지나지 않으며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에 지나지 않는다. 기대어 살고 있는 집도 오래 서 있지 못하며 굳게 잡고 있는 집도 버티고 서 있지 못할 것이다. 비록 햇빛 속에서 싱싱한 식물과 같이 동산마다

그 가지를 뻗으며 돌무더기 위에까지 그 뿌리가 엉켜서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뿌리가 뽑히면 서 있던 자리마저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고 모르는 채 할 것이다. 살아서 누리던 즐거움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 흙에서는 또 다른 식물이 돋아난다.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 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내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성경 낭독 욥기 8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355장 보내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 이요환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시와 그림이 부르는 바람 속의 음성 호산나 싱어즈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입니다.
1: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본문은 신약성경 바울서신 중 교리서신으로 분류된 편지입니다. 교리라고 하면 우리도 되게 딱딱한 내용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사랑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왠지 심쿵하고 마음이 충만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정말 은혜스러운 서신이자 이 말씀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대개 신앙의 이론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등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다면 12장 이하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자신을 드리며 산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 갚지 말라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등 이런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특히 산상수훈과 깊이 연결되게 되고,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요한일서의 기록과 함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유기하신 것, 내버려 두신 것 같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참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원의 주인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구원을 이제는 우리가 전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았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루를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협을 받을지라도 복음 증거의 삶을 놓치지 않았던 사도들처럼 손해보는 일 앞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면 얼마든지 감수하고, 애매한 일을 만나더라도 인내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 줄 알기에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의 편지로, 예수님의 빛으로 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자유를 얻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노로 탈 수 있는 여건과 환경들을 열어가십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방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는데요. 죄를 씻음 받고 의롭게 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효력을 얻게 되는지 성경은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예,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의롭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을 통해 분명히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사탄 마귀가 그런 일을 일삼죠.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심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맛을 본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때로는 용서를 구하며 매일 매 삶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아름다운 결단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자들이라도 고난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는 하지 않으시겠죠? 아브라함의 가족도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갔고 나오미의 가족도 흉년을 만나 모압 땅으로 먹을 것을 찾아 떠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신자가 순환을 당하는 일은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당연히 당하는 일이 옳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성도를 온전히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0: 시험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친절하셔서 피할 길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리들을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하고 가까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조는 다음과 같은 클라이맥스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다. 아멘.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시편 48편 13절 말씀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고 귀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과 늘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어울리는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사랑을 서로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제자답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매일 주님을 만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 주님을 보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전히 우리 생애 동안 이어져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크게 쓰임받는 예수 제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였습니다. 아이노삽 창단이 부릅니다.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CBS 합창단입니다. 찬송가 516장, 맘 가난한 사람.

5월 26일 화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이 부르는 찬송가 139장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주님 가신 길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전국 신학대학협의회는 지난 22일 정기총회를 열고 아신대학교 정홍열 총장을 제61대 신임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정홍열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전국 신학대학협의회는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신학교육과 연구의 중심 기관 중 하나라며 현재 한국신학과 신학대학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홍열 총장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과 일반 대학원을 거쳐 독일 에어랑헨 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1998년 아신대 교수로 부임한 이래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왔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지난 21일 천안백석대 백석홀 대강당에서 연합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종회 충남로회도 함께해 대학과 지역교회 간 동역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이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한편 다음 세대들이 부흥의 주역이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캠퍼스 복음화를 넘어 한국교회와 세계선교의 꿈을 품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샬롬 인더월드가 최근 경기도 화성 주다

0: 한교회에서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 교회의 사명을 재강조했습니다. 샬롬 인더 월드 이사장 권순욱 목사는 출산 장려 운동을 하나님 형상 생육 번성 축복 운동으로 바꾸자고 제안하며 출산 장려 운동은 여성에게 부담을 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순욱 목사는 이어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은 회복과 번영의 샬롬을 의미한다며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성경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순욱 목사는 또 기독교적 결혼관과 가정관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교회별로 만들자며 구체적 출산 지원 체계를 갖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성결대학교가 최근 기숙사 및 영암 채플관 착공 감사예배를 드리고 교육 환경 개선에 본격 나섰습니다. 성결대 정희석 총장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과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교계뉴스 이승규였습니다.
1: CBS I can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당신 곁에 CBS 라디오 Leave me behind Out of your life I will go I don't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1: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처투성이 그대로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그 집안이 그 멋진 집안은 아니었죠. 온갖 죄와 허물이 가득한 또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남아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처투성인 엉망인 가문에 오신 거예요. 위대한 가문에 오신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죽으실 때는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 좌우에 강도들, 처형당한 범죄자들 그 사이의 가운데로 마지막 생애를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상처를 입으셨고 상처투성이인 그런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분으로 사용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보통 모든 사람들이나 인류는 굉장히 훌륭한 가문들 또 업적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뭐 배우자를 정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할 때 그 가문을 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굉장히 역기능적인 가정들, 가정이 완전히 다 무너진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신앙이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형으로 이제 불리기도 할 정도로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 읽어보면 이삭에 대한 흠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결단력이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냥 바로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굉장히 강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형이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 원한에 사무쳐서 동생을 반드시 죽이겠다. 야,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못 죽이지. 아버지 돌아가신 즉시 동생 죽이겠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을까봐 그 어머니가 동생을 가출시키는, 집안이 풍비박산이란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이삭의 집안, 그 엉망인 집안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적인 생각을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아직 흠이 없는 사람이 위대하게 쓰이고 좀 훌륭한 집안만 하나님께 복받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상처투성이 그대로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왜 우리는 상처투성이가 됐을까? 첫 번째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상처투성이가 된다. 여러분 사실은 이삭 가정, 그 리브가 가정은 사실은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상처투성이 집안이 됐을까? 그 이유는요, 이삭과 리브가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방법이 인간적인 술수를 쓴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조급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대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도 된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고 빼앗고 상처를 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옳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몰라요. 리브가가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큰 자가 에서죠. 어린 자를 야곱이죠. 섬기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미 잉태되어 있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고 기도해 주면 되는데 리브가는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방법과 수술을 다 동원해서 기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하는데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의 취향,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야곱, 그죠? 부엌에서 자기랑 같이 어울리는 자기 성격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매력적인 그 둘째 아들이 빨리 복을 받기를 원해서 큰아들 에서가 축복하려고 하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 자기와 성격이 다른 에서, 남자다운 에서를 세상의 방법대로 복을 주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그걸 말리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이제 인위적으로 이 인간이 계산해서 술술로 쓰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옷을 바꾸고 그리고 위장 변장을 합니다. 염소털을 막 붙이고 그런 내용이죠. 27장 15절 16절에 그 엄마가 아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형 에서의 옷을 입히는 거죠.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지금 무슨 말하는 거죠? 변장을 시키는 거예요. 야곱을 에서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어요?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축복 받으려면, 너가 복 받으려면, 너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마. 이게 문제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해요. 세속적인 방법, 세상 믿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다, 아니 그거보다 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은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는다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착각을 해서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뜻이 저주가 되고 형이 동생을 죽여야 되는 분노가 가득한 집안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모습이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27장 19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살지를 못해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다른 사람처럼 살려 그러죠.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지금 뭐라 그래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뭐라 그래요? 에서로소이다 그러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러잖아요. 가까워라 만져보자 그랬더니 털이 있어요. 염소털이지. 에서가 얼마나 털이 많았으면.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몸은 에서의 몸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그러고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사냥해서 지금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냥한 이 고기를 잡수시오.

주십시오. 사냥한 게 아니잖아요. 집에 있는 거 지금 엄마가 잡아줘서 요리한 거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엄마가 다 시킨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뻔뻔스러워질 수 있을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지략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거짓말을 만드는데 조금도 부끄럽지도 않고 양심에 찔림도 없어요. 거짓말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죠?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속이고 존경하는 아버지를 속이면서. 여러분,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도 정당화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죄의식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뭐 정의를 실현하는데 뭐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책감이 없이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할까? 여러분 왜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 이루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아 이건 교회를 위한 거니까,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분노가 있고 죽이려고 하고 공동체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면 비극의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그랬잖아요. 전부 다 지금 나쁜 행동을 정당화해요.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 그래요. 현대사회가 얼마나 가면을 많이 씁니까? 야구비면서 애써인 척하죠. 스펙이라는 가면, 성공이라는 가면, 경건한 척하는 가면, 강한 척하고 헌신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는 가면들을 쓰고서 변정한 애서로 살아가는 야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라라고 복음은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훌륭하고 흠없고 깔끔한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세리와 창기와 별 볼 일 없는 사람 예수님은 가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다 품어주셨어요. 야 세리야, 너 경건한 바리새인처럼 해갖고 와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자기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인정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누구나 다 받아주셨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인간이 이렇게 위선적인데 이삭 가정이 이 정도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역기능적인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전 인류의 구주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인간의 자랑을 지워나가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남는 것이 없도록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의 강력한 힘을, 그 주도 면밀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실수하지만 내 계산, 내 의지는 다 병들었고 썩었고 잘못됐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실패한 인간,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계산하고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고통을 그대로 받습니다. 리브가요,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 며칠만 삼촌 집에 가 있다가 와라 하는데 영원히 못 봤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 장례식도 못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계산하고 의도적으로 내 의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만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누려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를 감싸시고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러한 흐름이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이 살아가는 과정이 내내 이게 반복이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서로 속고 속이죠. 야곱의 아들 열두 아들들은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노예로 팔아먹기죠. 계속 인간들은 실수하고요. 자신들의 계산으로 자기 입장,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 결과는 비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론을 구원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완전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주판을 튕기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그걸 빙자해서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는 신앙생활,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해할 뿐이고 자기 가족들,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할 뿐이고 그 고통은 우리가 고스란히 당해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내 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은혜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 같은 죄인을 부르셨고 자격 없는 그 폭행자였던 그 살인자였던 그를 인류 구원을 위한 엄청난 사도로 세우시잖아요. 그걸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아마 자기 고백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

주님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실수하지만. 두 번째, 그러면 왜 이렇게 깨어지고 아파졌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깨어진 관계도 은혜의 금실로 꿰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부서지고 조각나고 실수한 인간들 그 가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버려진 인간들, 소외되고 사람들에게는 가첩다고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그런 부서진 조각들을 가지고 위대한 작품을 만드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 외에 다른 모든 문헌들을 보면, 인간의 철학을 비롯해서 모든 역사 기록들을 보면요, 그 폐기 처분한 인간들을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가문, 훌륭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역사서들은 기록해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특이해요. 뭐 알에서 태어났느니 뭐 바위 속에서 태어났는지 뭐 그래요 다들. 그래서 굉장히 왕들의 계보는 미화되고요, 실수한 것들은 다 삭제가 되고요, 거의 신화화됩니다. 치욕적인 것들은 다 깨끗이 지워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예를 들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노아의 집안에 대해서,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요, 만약에 벌거벗고 술주정 그런 모습을 아들들이 보고 나중에 저주받고 뭐 집안이 엉망이 되는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적습니다. 야곱,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까지 팔아먹는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유다, 며느리와 부적절인 관계를 통해서 후손을 낳은 너무너무 읽기도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데 간음을 하고 그걸 감추려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숨기려는 의도가 없어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영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록해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깨진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셔요. 상처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스며나오는 거예요. 상처도 우리의 존재의 일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계급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의 자리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혜의 금빛의 흔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타날 때 뭘 보여줬죠? 창자국? 못 박힌 자국을 보여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부활한 몸이면 완벽한 몸으로 부활해야 되는데 왜 그걸 영원히 흔적을 남겼을까요? 그 상처가 뭘 의미해요?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언약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진 거, 실패한 거, 아픈 거, 거기는 하나님의 용서의 금빛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문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인간관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오면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금으로 다 아름답게 바꾸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의 흔적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새겨져 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 건 너 상처 없는 인간이 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상처에 은혜가 덧입혀진 더 고결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깨어진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덧입혀진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값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의 종착점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종점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금이 간 존재들이고 조각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균열 속에 찬란한 생명의 빛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버려진 조각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은혜 속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 붙여지는 순간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창의적인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죠.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저주를 받죠. 남는 사람이 거의 없죠. 벌거벗겨지고 백성들은 십자가 못 박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동족들은 로마 총독에게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요,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품어줬고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고 깨진 것이고 온 몸이 상처로 채찍질 살점 다 떨어지고 뼈가 드러나고 피는 다 쏟았고 눈물이 흐를 물이 안 남을 정도로 산산이 깨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근데 어때요? 그 실패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인류 구원의 가장 찬란한 사랑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깨졌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깨졌기 때문에 은혜에 붙들리고 연합이 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깨졌느냐로 절망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이 저 사람 이렇게 망가지고 뭐 다 부서지고 그랬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재사용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건데요. 상처 투성이를 통해서도

온전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흠없고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회복된 가정을 통해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적인 비극을 낭비하지 않고 그 눈물과 서러움을 허비하지 않고 다 사용하셔서 완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델입니다. 서로 원수가 죽이려고 했던 얼싸안고 화해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과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그 집안이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못 죽여서 그 안달입니까? 차마 못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 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또 깨졌네요? 산산이 부서졌네요? 희망이 있어요? 놀랍게도요, 이 막장 드라마가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빚으십니다. 다시 재조립하십니다.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서 7년 대 흉년 때 준비하게 하고, 7년 풍년 때 다 준비하고, 흉년 때 어떻게 해요? 다 먹여 살려서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럼 보세요. 인간 집안은 엉망이었잖아요. 노예로 팔고 뭐 못된 짓 인간은 다 했어요. 죄를 다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선으로 바꾸시죠. 전 인류를 구원하죠. 여러분, 가장 깨진 그 가족을 통해서 그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을 구원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나 뛰어난 사람의 힘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제도가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이 하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거 다 추스려서 더 놀라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낙심하고 싶어도 낙심이 안 되고, 좌절하고 싶어도 좌절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현실 속에서는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나는 실패해도, 내 가정은 엉망이고, 내 자신도 별 볼 일 없어도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기이하게 그 모든 것을 이끌어서 화해케 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역사가 입증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잔인한 전쟁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그것 속에서 놀라운 희망을 만들어 가십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인간들의 역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깨끗이 남깁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의의를 온전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랑과 불순물을 깨끗이 지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깨진 모습들이죠. 요셉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는 말을 잘 보면요, 형님들은 죄를 범했고 나도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 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었죠. 형이 동생을 죽였죠. 창세기 마지막에서도 그렇죠.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화해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사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비예요. 거기에도 형과 아우가 나오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형이 동생을 그렇게 증오할 수가 없습니다. 동생 욕먹을 만합니다. 아버지 재산 달라그래가지고 허랑방탕가 다 탕진하고 엉망진창인 인생이 돼갖고 거지가 돼갖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안아주고 회복시키니까 형이요 집에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평소에도 아버지한테 불만이 많았던 걸 다 토설합니다. 완전히 깨진 가정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자녀들 그 집안은요 엉망입니다. 그냥 갈등으로 끝나요. 이게 화해가 안 돼요. 누가복음 15장이 끝나도록 형이 동생을 품어줬다, 목을 안고 에서와 야곱과 화해했다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이요,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한 성경 구절이 바로 그 가정 이야기입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도 보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그림 앞에서 통곡하며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이. 그런데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형과 동생이 화해 안 했다니까요. 형이 아버지를 원망하고 저주했다니까요. 그래서 제목이 바뀌잖아요. 요새 뭐 탕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착각하냐면, 유교적인 사고, 불교적인 사고, 철학적인 사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훌륭하고 완벽한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류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불러서 뭐 하시게?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남에게 자랑스럽지 못한 집안 환경이나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안심하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위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비의 아버지의 그 태도를 보면요, 지칠 줄은 모릅니다. 큰아들도 설득하고 작은아들 끌어안고 분주히 달려다니고요, 그 엉망인 집안으로 추스리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 내용이 이렇게 나요.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분주한 모습이 보입니까?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그 더럽고 추한 둘째 아들. 여기서 끝나요? 또 바빠요. 사람들 와서 큰아들이 집 안 들어온답니다. 또 집 밖으로 나가서 큰아들도 설득하고 바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체면보다 아버지의 권위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망가진 가정의 하나님은 너는 내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는 내내 그런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민족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잘난 사람은 큰아들 같고 못난 사람은 작은아들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렸나?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편할 날이 없어요. 끊임없이 큰형처럼 동생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가족보다 회복되는 가족을 원하십니다.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이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건 현실적이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위선입니다. 우리는 병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예의와 눈치 때문에 조금 괜찮은 척 할 뿐이죠. 이상화된 가식적인 문화를 내려놔야 돼요. 철저히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되고 진실해야 돼요. 완벽해서 훌륭해서 교만해지는 것보다 실수하고 잘못해서 망하는 것이 훨씬 더 영적인 복이겠다. 실수하고 죄 짓는 것보다 무서운 건 좀 교만해지는 겁니다. 너무 훌륭하게 살아가지고 남들 보면 우습게 보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는 둘째 아들이 될 것이냐 첫째 아들이 될 것이냐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둘째 아들입니다. 실수하고 험난하고 죄 많은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고, 큰아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을 불렀기 때문에 인간의 위대한 헌신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그렇게 쓸모없는 인간들을 모아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려면요, 절에 가십시오. 권합니다. 아니면 유교 뭐 스승님들을 찾아가시든지 철학자를 찾아가시든지, 인간의 공로와 자랑이 한 톨도 섞여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가장 모범적이었던 이삭의 가족도 깨졌습니다. 누가복음 15장 그 훌륭한 아버지의 가정도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 상처입은 가족의 이야기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찢겨진 그분, 깨진 그분의 몸 아래서 새로운 몸을 형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들의 구주가 아니라 상처입고 실패한 사람들의 맏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외아들인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는 맏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완벽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과만 상대하겠다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 교인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흠없는 가장이 성공한 자녀들이 위대한 가족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이 아니라 환도뼈가 부서진 자의 이름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스스로 꾀를 내고 잘난 사람은 여전히 야곱이에요. 그런데 거듭났다는 게 뭐냐면 완전히 자아가 무너지고 은혜 없이는 못

0: 살겠습니다. 마저 하나님께 맞아서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 짤뚝거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1: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였습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3: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왜 요셉은 고센을 고집할까?
3: 이제 오늘 요 이제 제목을 한번 계속 이제 가지시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게요. 자, 이제 어제 말씀에서 야곱은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이게 어려울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애굽은 세상을 의미한다고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올라오라고 수레까지, 금수레까지 다 주니까 내려가면 되겠구나, 이 흉년을 피하면 되겠구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수치를 당했거든. 애굽은 세상에 아무리 배고파도 가면 안 되는 데가 애굽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은 이미 고령이 됐어요. 이미 130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다가도 죽을 수 있어요. 그것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온 손주들 70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 두렵죠. 또 하나,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데 왜 자꾸 하나님은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라고 하는가? 안 가면 좋잖아요. 근데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거기서 야곱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죠. 제단을 쌓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 말씀 구절이 어제 말씀에 나와요. 46장 3절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4: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3: 그러니까 야곱은 두려워했잖아요. 그걸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0: 자, 그 다음 말씀 봐보세요. 자,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야곱은 이런 생각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여러분 당시의 고대 신들은 지역신이에요.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죠? 나는 이 가나안 땅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애굽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땅에 보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오겠다. 너는 그 땅의 목적지가 아니야. 그 땅이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거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람 이름이 등장해요. 동그라미,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요셉이 그래서 창세기의 맨 마지막까지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는 사실 이제 천재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족장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만 그 창세기가 50장인데 요셉에 대한 기록이 무려 37장에서 50장까지예요. 요셉 한 명이 14장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그게 창세기예요. 그래야지만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어떤 에피소드로 인물 중심으로 봤어요. 근데 성경의 구조인 첫 번째 창세기는 구원의 그림을 다 그려주는 거예요. 압축된 성경에 그 성경에는 아들 요셉이 죽어요. 그래야지만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죄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구원의 이 계보를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은요, 드디어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돼요.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랬던 말씀이 오늘 28절 29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야곱이 요셉과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여기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거를 찾는 게 이제 말씀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이 어떤 클루라고 할 수 있어요. 자,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0: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22년 만에 만난 거예요. 22년 만에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가 만났으니까 야곱의 마음은 정말 무너지고 너무도 큰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과 요셉의 스토리에는 만남과 울음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 장면들이 계속 반복돼요. 이건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은혜예요. 잃어버린 것을.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에 가장 많이 나와요. 한 드라마크를 찾은 기쁨.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탕자가 나갔을 때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구원의 그림자, 복음의 그림자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곱과 요셉은 마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죽음에서 부활 애로의 재회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감격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22년 만에 만난 기쁨을 두 절로 함축해요. 더 이상 여기 된 말씀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눈치챈 대로 고센이란 단어가 등장해요. 요셉은 이 고센 땅을 고집해요. 이게 얼마나 고집하는지 몰라요. 아버지들 가족들 다 고센 땅에 가야 된다. 심지어 이 말씀이요, 엊그제 말씀 속에 45장 9절에 이미 고센 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하기 전에. 자, 그 말씀 묵상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자,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0: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로 오라.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야곱이 그 다음에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살래요. 지금 야곱은 어디, 요셉은 어디 있죠? 궁궐에 있는 거예요. 거긴 노비라고 하는 멤피스라고 하는 그 당시 수도예요.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 오지 말래요. 아버지는 고센 땅에 있으면서 저와 가까이, 거기 있어야지 나하고 가까이 있을 수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묵상되셨어요 혹시요? 그냥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묵상해야지만이 이 말씀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7년에 5년에 흉년이 더 계속될 거래요. 제가 여기에서 고센에서 아버지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고센이 뭐길래? 고센이 뭐길래? 자기가 있는 궁궐로 멤피스 노비라고 하는 그 옛날 이름이거든요. 거길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요셉은 고센을 고집할까요? 자, 먼저 한번 지도를 볼게요. 자, 고센 땅이 어디 있냐? 여러분 저 오른쪽 보시면은 가나안 땅이 보이죠? 가나안 땅에서도 수르 광야를 거쳐서 지름길로 왔을 거예요. 저 거리도 상당한 거리예요. 그런데 이제 홍해를 중심으로 해서 저 위에 이제 홍해 위에 이제 홍해를 넘자마자 있는 게 고센이에요. 거기가 고센 땅이에요. 여기가 나일강의 하류예요. 삼각지대가 되면서 거긴 목초제예요. 그 당시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자, 저 밑에 있는 멤피스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가 수도인 거예요. 거기 궁이 있고 요셉도 거기 살고 거기 대도시가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는지요? 거기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목초지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 여기서 머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 고센 땅은 애굽에 속해 있지만 애굽보다는 가나안 땅이 더 가까워요. 그렇죠? 왜 요셉은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 땅으로 가라 했을까?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요셉의 형들이라면 점점 섭섭할 것 같아요. 지는 궁궐에서 살고 왜 우리는 못 오겠냔 말이야. 우린 지금까지 염소똥 양똥 치면서 가나안에서 목축업으로 살았는데 이제 좀 팔자 좀 고쳐보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가면 분명히 가나안 그 멤피스에서 비단 옷 입을 텐데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은 궁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요셉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궁이 어떤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자식들한테. 니들은 이제 끝났어. 이제. 너희들은 이제 인생 이제 풀렸어. 너희들은 이집트 가서 그 나라 언어, 지금으로 하면 영어예요. 영어 배우고. 이제 거기 가서 너희들은 이집트의 최대 학문을 배우면 돼. 그렇게 말할 텐데 요셉은 형들을 못 들어오게. 아버지를 못 들어오게. 그 실망스러운 거죠. 뭐야? 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의도적이에요. 이걸 뭐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주시는 이 단어를 의도적 경계라고 말해요. Intentional boundaries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아요. 요셉을 통해서,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너는 애굽에 살지만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이 메시지를 줘요. 여러분 이미 감을 잡으신 분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들이 경계가 없이 가나안 땅에 있던 그들이 그 순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들이 만약에 애굽의 문명 속에 들어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애굽 문화에 완전히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애굽의 언어를 배우면서 히브리 말 다 잊어버리게 됐을 거예요. 요셉은 이걸 미리 봤어요.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요셉은 그들이 단순히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누구인지라는 정체성이에요. 믿음이란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누군지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냥 세상 속에서 조금 더 잘 먹는 거예요. 조금 더 높은 데 올라갑니다. 조금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그 외에는 없어요. 오늘 요셉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셉은 형들에게 바로 왕 앞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당부해요. 자, 그 말씀이 뭐예요? 저는 이거를 좀 이런 편, 좀 거룩한 작전이에요. 거룩한 작전.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 형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언지를 하죠. 자, 33절부터 봐보세요. 바로께서 시작.
1: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오 하고
0: 자 여기 동그라미 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따 앞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매일 성경을 보시면서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생업이란 단어예요. 제가 2부 때도 말했는데 미리 말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PPT 안 띄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알아서 하세요. 자기 성경을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말씀을 안 들으시면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PPT도 보시지만은 여러분이 매일 성경에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을 긋고 그래야지만 말씀이 들려요.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가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먼저 고대 사회에서는 직업은 그 사람이 어떤 일로 밥 먹고 사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의 존재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직업이 안 바뀌어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조상은 누구냐?

0: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생업이 뭐냐고 묻거든, 뭐라고 하죠? 즉 정체성에 대해서 묻거든. 34절에 보니까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 양치고 소치고 염소 쳤던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조상들로 다 그러합니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들이 문명을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세우고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뿌리를 내리는 곳이에요. 근데 목축은 뭐냐 하면 양과 염소에게, 소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돌아다녀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나그네란 말이에요. 저희들은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희들은 나그네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나그네입니다. 저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것, 하나님 은혜를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하는 아주 의미적인 게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가증욕이고 함부로 하는 아주 똥치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필그림, 나그네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야곱이 바로왕 앞에 들어가며 그 노인네가, 어찌 보면요, 그 노친네가 야곱을 축복해요. 그 바로를, 바로 입장에서 보면 이분은 노친네예요. 그냥 뭐 시골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야곱이 들어가면서 그 애굽의 왕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오면서도 축복해요. 그럴 때 바로가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자, 내 나이가 뭐지자? 야곱이 바로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이게 충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상징하죠. 세상 속에 있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자, 여긴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이 또 있어요. 34절 보니까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형님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지만이, 분명히 해야지, 애매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지만이 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형님들이 목축업이라고 하면은 가까이 하지 않을 겁니다. 더럽다고. 가증이 여겼으니까.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나그네라는 걸 얘기해야지만이 세상은 건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왜 건드느냐? 내가 정체를 밝히지 않아서 그래. 애매하게 예수 믿으니까 그래. 같이 따라다니고 예수 안 믿으니까 계속 그렇게 가니까 세상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경계를 딱 긋는 순간 그 외로울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애굽 안에 있지만 애굽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라는 단어와 구별은 달라요. 우린 분리되진 않아요. 같이 살지만 구별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할 때 재앙이, 열 가지 재앙이 오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하여 바로에게 구별이라는 단어를 써요. 고센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해요. 자, 출애굽기 8장 22절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1: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0: 그곳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 고센 땅을 내가 구별하겠다. 그래서 파리 때 이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지, 가나안 땅의 여호와가 아니에요. 교회 안의 여호와가 아니에요. 세상 중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 직장으로 가져가셔야 돼. 그분을 모시고 가야 돼. 아니, 그분이 따라가세요. 그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내가 내 백성과 너 백성, 그 바로왕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둔다는 거예요. 구별을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고센 땅에 요셉은 그 형들의 가족을 머물게 했을까? 바로 그거예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요셉은 형제 중에 다섯 사람을 뽑아요. 그 바로왕 앞에 서게 해서 자기의 입술로 자기가 누군지를 고백하게 해요. 자, 이 말씀이

0: 47장 2절로 이제 3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절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1: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다섯 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0: 자 뭐라고 물었어요? 동그라미 그대들의 생업은 무엇이냐? 똑같잖아요. 너희들의 정체성은 뭐냐?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하였어요. 임금님의 종들 저희들은 목자들입니다. 양똥 치고 소똥 치고 염소똥 치는 목자입니다. 우리 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것은 요셉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라고 하는 세상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경계 없이 중간 지점에 서 있어요. 내가 편할 때는 얼마든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조금 어려우면 주님 앞에 와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어렵지만 여러분 내 안에 거룩한 경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려고 왔습니다. 이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동그라미 이 말은 뭐냐,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은 애굽에서 성을 쌓고 이게 영원할 줄 알고 살지만 우린 나그네입니다. 잠시 머무려고 왔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중에 형제 다섯 명이 바로 앞에 섰다는 말씀에 묵상이 됐어요. 왜 형제들을 다 부르지 않았을까? 70명을 다 부르지 않았을까? 아마 70명 중에 65명은 이런 마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다섯 명은 이 마음이 있을 게 아니었을까? 저는 이 다섯 명이 나중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다섯 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70명 중에 다섯 명은 작은 인원이에요. 야곱과 형들은 이 고센 땅을 향한 요셉의 제안을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물론 어려웠겠죠. 설득도 했을 거예요. 다섯 명이 왔다는 걸 보면 나머지 사람은 입이 이만큼 나와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야곱과 형제들이 이 고센 땅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세겜 땅에서의 아픔 때문이었어요. 그 경험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고센 땅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겜에서의 고난, 지난 시간의 아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떠났던 그 시간이 구원의 약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고난을 푸는 열쇠예요. 지난 시간의 아픔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낮아지게 하세요.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어떤 분은 병 때문에 엎드리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고센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그 거품을 빠지게 하세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요셉은 이 고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센 땅을 통과하게 하고 고센에 머무르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고집한 이 고센이 구속사적으로 교회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부르신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부르신 사람들,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 모임이에요. 주어가 뭐죠? 주님인 거예요. 이 주님이 부르신 교회라고 하는 이 요셉을 통해 주신 아들을 통해 주신 고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경계를 배우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힘을 얻게 되고 거기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능력을 알게 되고 돌파하는 힘을 공급받게 되고 이 고센에서 부부가 회복이 되고 이 고센에서 우리가 사명을 받고 이 고센에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셉은 고센을 고집할까? 결국 저는 이것이 거룩한 고집 때문이에요. 요셉에게 거룩한 고집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건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는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거룩한 고집은 뭡니까? 세상의 고집 말고 여러분에게 그런 고집,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런 결심이 생겨요. 나 이렇게 한번 살아갈 거다. 우리 가정에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내 결심이에요. 사실은 이 거룩한 고집의 원천, 오리지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0: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면은 내 삶 속에 거룩한 고집, 거룩한 구분, 거룩한 분별, 거룩한 경계, 이것이 생길 때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고, 그리고 이 고센 땅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주가 되고, 하나님 이곳에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이곳에서 자녀들을 훈련하고,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런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422-4313번입니다.

0: CBS
1: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하루입니다. 삼봉교회 이상감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우고 싶은 상처나 아픈 과거가 주님의 손길 안에서 어떻게 승리의 흔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 상처를 해석하면 됩니다. 제 팔에는 상처 자국이 많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흉터 가운데 하나는 손목입니다. 한겨울에 굶주린 염소가 계속 배가 고파서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 염소들에게 맛있는 호박을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펄펄 끓는 가마솥에 염물과 함께 호박을 넣고 끓였습니다. 한순간 빨리 주고 싶은 마음에 호박이 익었는지 확인하려고 푹 찌르다가 그만 칼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손이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갔습니다. 겨울이어서 나일론으로 만든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나일론이 뜨거운 물에 닿으면서 녹아서 피부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결국 나일론을 제거하면서 화상으로 익어버린 피부 가죽까지 벗겨졌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이후에 화상 전문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 잘 나았을 텐데 저는 지리산 자락 산골짜기에 살고 있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던 때여서 그냥 치료를 집에서 했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제 손목에는 큰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염소들은 저의 희생을 모릅니다. 그날 밤 고통을 염소들은 모릅니다. 그저 저의 긍휼의 마음으로 제가 삶았던 염물과 호박을 잘 먹었을 것입니다. 가끔 흉터를 볼 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염소들은 나의 희생을 모르지만 흉터는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증거하고 있다. 제게 있어서 흉터는 염소를 향한 저의 긍휼의 마음으로 해석됩니다. 염소가 제 상처 자국인 흉터를 모르듯 가끔씩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그 상처 자국을 모르는 이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고난과 상처의 흔적인 상처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상처가 부활하신 이후에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남은 그 자국,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알도 모르던 그 상처 자국은 승리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상처 자국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상처 입은

0: 지도자로 살기 원합니다. 저는 이상감 목사입니다.
1: CBS
2: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3: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4: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5: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6: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5: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달이 차오르면 바닷물이 높아집니다. 달이 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데도 그 중력이 바닷물을 조금씩 끌어당겨서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저 넓은 바다의 높낮이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달처럼 조용히 하루를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옅은 새벽 공기, 이름 모를 작은 새들의 지저귐 같은 것들, 우리의 하루를 움직이는 이 힘들을 오늘은 좀 더 귀하게 여기면서 아침 문을 열어보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Good Music Station. CBS FM.

중국어로들은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습니다. 찬송 소리로 가득한 우리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여러분 잘 보내셨죠?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오세요. 음악 FM과 표준 FM 그리고 레인보우의 조이포유까지 3개의 게시판 열어놨습니다.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신청하신 분은 샘물님이신데요. 영종도에 남편이랑 여행 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연이 너무 아름답네요. 어버이날 선물로 여행 가신 거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아마 지난 어버이날 우리 자녀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편하게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하면서 부모님 두 손에 용돈 봉투를 쥐어드린 게 아닐까 싶어요. 즐거운 여행하고 돌아오십시오.

파릇파릇 자연 보면서 중랑천 10km 건강 달리기 합니다. 음악 들으면서 너무 좋아요. 주님 만들어주신 자연 스케치 멋집니다. 오늘도 모든 분들 행복하시기를. 날개 아이디 쓰시는 정대영 님이십니다. 네, 아침 운동하기에 정말 최고의 시기죠. Fair is Lord Jesus, 만유의 주제 메들리,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뒷자리 3514번으로 문자 주셨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적응하느라 한동안 참여를 하지 못했네요. 떠오르는 해와 함께 그리고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길 소망하며 일을 시작합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도 CBS 방송 와 너무 좋다고 그러시네요. 고맙습니다. CBS 애청자가 많은 회사 다니시나 봐요. 우리 3514님이 그 중에 최고봉 왕 애청자 맞으시죠? 예, 새로운 일 시작하셨는데 얼마나 분주하시겠어요. 희망이 가득한 찬송 보내드릴게요. When morning comes, 아침이 올 때,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흔히 사람들은 작고 볼품없는 것보다 크고 위대한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위대함에 이를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죠. 위대함이란 처음부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이름 없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일례로 윌리엄 캐리를 들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부르며 추앙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그는 구두 수선공으로 일했죠. 그러다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되어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자 이런 놀라운 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때 그가 외친 위대한 일이란 결코 크고 화려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눈앞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주어진 작은 일에 충실한 것이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쌓아 마침내 위대한 선교의 세기를 이끄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 차곡차곡 쌓일 때 위대한 무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작고 볼품없을지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위대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서초 성결교회 김성년 목사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병원에서 근무하는 딸아이가 주말도 없이 일하며 많이 지쳐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돌보느라 애쓰는 우리 딸에게 주님께서 건강과 힘을 주시고 지친 마음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뒷자리 6104 쓰시는 분의 신청곡 스틸 주품에 품으소서 논모엔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우리 6104님의 따님이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이군요. 저도 가끔 병원 가면 그런 생각을 해요. 의사 선생님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은 항상 이제 아픈 사람들,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고 지내게 되잖아요. 물론 그들을 치유하고 이렇게 치료하면서 큰 보람을 얻으시겠지만 그래도 웃는 얼굴보다는 항상 힘들어하는 상대의 얼굴을 보면서 일하는 우리 의료진 선생님들은 평소에 일상의 힘듦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실까? 이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하거든요. 네, 우리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친 마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분은 하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화요일 아침 Precious Name 슬픈 마음 있는 사람

0: 콜레스테.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8: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대체 공휴일 뒤 맞이한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의 끝자락입니다. 살아가며 아프고 슬픈 날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내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약해질 때 내게 기대세요.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요. 이렇게 좋은 가사의 팝송이 있어요. 마이클 볼튼의 Lean on Me 들으면서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닫겠습니다. 2부는 라디오

0: 샤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화요일 CBS 아침 뉴스 이지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란에 대한 공격이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란과의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합의가 불발되면 전장으로 돌아가 전투와 사격이 재개될 것이고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과의 종전 합의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을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시키는 절차도 추진하겠다며 이란 역시 합의가 이뤄지면 협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핵 프로그램 제한과 제재 완화의 선후 문제를 놓고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중재국들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의 선제적 핵 제한 조치를 요구하는 반면 이란은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 보장이 먼저라며 맞서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완화와 휴전 연장 등을 담은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 중이지만 걸프 국가들은 자유항행 보장을, 이스라엘은 이란 압박을 늦추지 않는 더 강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진전 기대감에 국제유가가 7% 안팎으로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7.15% 내린 배럴당 $96.14에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6.51% 내린 $90.31에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양측이 휴전 연장과 최종 합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가까워지면서 사실상 봉쇄됐던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와 책상의 탁 등의 문구를 쓴 이벤트를 진행해 계엄군 탱크 투입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신세계그룹은 담당 대표와 임원을 해임한 데 이어 오늘 마케팅 기획과 결제 과정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투표율이 8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전, 휴대전화 등 DX 부문 노조원들이 성과급 격차에 반발해 결집하고 있고 동행 노조는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들도 이번 합의안이 회사 수익과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삼성 주요 계열사와 대만 TSMC 직원들 사이에서도 보상 체계 개편 요구가 번지고 있습니다.

0: 대구시장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BS가 KSOI에 의뢰해 지난 24일과 25일 대구시민 1,001명을 조사한 결과 추경호 후보는 50.1% 지지를 받아 41.1%를 받은 김부겸 후보를 9%포인트 앞섰습니다. 추 후보가 김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온 건 처음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탄핵 이후 9년 2개월 만에 사실상 선거 지원 행보에 나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구 칠성시장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를 지원한 데 이어 오늘 충북 옥천 유경수 여사 생가와 대전 이장우 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잇따라 찾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결집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탄핵된 전직 대통령을 정치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국민 모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고 김새론 씨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연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김새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성폭력처벌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이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1: 네, 현재 제주도와 전남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낮부터는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이번 비는 강수량도 많지만 일부 남해안은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어서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에 내일 오후나 밤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 10에서 60mm, 남부 지방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전남 남해안에 120mm 이상,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는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CBS
5: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 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8: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무상.
8: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8: 버릴 때는 무상 방문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9: 물이 새는 축사나 공장의 지붕을 고치는 작업,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작업, 채광창을 밟아서 깨지거나 발을 헛디뎌 떨어질 수 있는 장소, 잠깐이라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추락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광창을 덮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10: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안전시설 설치 비용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산업안전포털에서 신청하세요.
9: 내일 더 안전하게,
10: 내일 더 행복하게.
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2: 엄마
13: 민준아
1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5: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2: 아빠 늦게.

0: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2: 나도 바쁘니까 끊어.
0: 주말에도 긴급 돌봄.
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0: 7시 10분입니다. 이어서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됩니다.
1: 박성태의 뉴스쇼.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오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중부지방 최대 80mm, 남부지방은 최대 100mm입니다. 네, GTX 철근 누락과 관련해 서울시가 국토부에 늑장 보고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부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보수 결집 효과를 보일지 관심인데요. 국힘 지도부 입장 들어봅니다. 화요일의 코너 한칼 토론도 오늘 2부와 또 유튜브 댓글쇼로 이어집니다. 5월 26일 화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는 뭡니까?
2: 네, 선거 전면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
1: 지난 주말에는 대구에 있었는데 네. 어제는 충청권을 쑥 훑었습니다.
2: 맞습니다.
1: 박근혜 전 대통령 확실히 볼폭을 좀 넓히는 모습입니다.
2: 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정치적인 행보, 공개 행보 자제해 왔었는데 이번 지방선거 막판 들어서 대구, 충청권을 이제 직접 찾는 일이 있었는데요. 앞서 지난 토요일 대구 칠성시장에 등장을 했는데 시간 한 30분 정도 등장하는 거였거든요. 지금 사진은 유튜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1: 예.
2: 네, 근데 한 시간 전부터 지지자 수백 명이 몰렸었다고 하고요. 그때 이제 추경호 후보가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이 꿈꿨던 세상 제가 이어받아 만들겠다 이런 이제 의견도 밝혔어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어제는 충북 옥천에 있는 어머니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는데 역시 이곳 현장에서도 지지자들과 주민들이 대거 몰렸고 여기에서도 박근혜 박근혜 연호하는 소리 뭐 사랑합니다 이런 이제 소리들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1: 예.
2: 박 전 대통령 이 자리에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국민의힘 후보죠. 전산

0: 인 옥천군수 후보와 함께 생가를 들러봤는데 현장을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약속을 지킨다는 믿음을 주면 국민이 선택할 것이라고 하면서 두 사람은 그런 믿음을 주실 분이다. 지지자를 향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도와주세요. 이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개적인 지지 메시지를 낸 셈인데요. 그리고 어제 좀 하루 바쁘게 움직였는데 오후에는 대전으로 이동을 해서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캠프를 방문하고요. 충남 공주 산선시장으로 이동해서 김태흠 충남지사 이제 후보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1: 예.
0: 박전 대통령 앞으로 부울경과 강원까지 찾는다고 해요. 지금 27일에는 경남 진주 등 이제 부울경을 찾고 28일에는 강원도 방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박전 대통령이 선거에 미칠 영향력, 막판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1: 앞서 이제 조태흠 기자가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뭐 연호하고 뭐 지지했다, 응원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이 그럴 수 있는데 과연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그러냐? 나머지 수천 명, 수만 명은 어떤 생각을 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0: 그 지역마다 평가는 좀 다를 것으로
1: 예.
0: 보입니다. 지금 이제 주로 도는 지역들이 보면은 충청, 뭐 부울경, 강원,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뭐 호남을 제외한 좀 국민의힘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들 중심으로 돌고 있는 모습이에요.
1: 예.
0: 그래서 박전 대통령 이제 출연을 통해서 그 보수층 집결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이제 장동화 대표의 지금 공백을 채우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거 막판에 좀 이제 투표를 안 하려고 했던 지지층, 그 지지층을 끌어내는 데는 박전 대통령 존재감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예.
0: 국민의힘 대구 쪽 관계자 통화를 해봤는데 박전 대통령 이렇게 나서는 모습을 보면은 직접적인 강한 정치적 발언을 하기보다는 시장을 방문하거나 주민과 악수를 하거나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이 오히려 지지층 감성에 좀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전히 대구 이런 지역에서는 박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 동전은 되게 강 강화돼요. 그래서 이런 부드러운 이제 선거 운동 이런 모습이 좀 그런 동정론을 더 강화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근데 박전 대통령 효과에 대해서 민주당 뭐 부울경 쪽 관계자들 통화해봤는데 김부겸 후보 측 관계자도 지금 막판이다 보니까 각자의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내는 선거가 됐다. 이제
1: 예.
0: 지금 그 싸움인데 김부겸 후보 측은 이제 주로 30대, 40대, 50대, 그러니까 대구 경제가 너무 힘들다. 대구 경제를 살려야 되는 이 지지층이 나와야 되는 싸움이고 박근혜, 그러니까 그 추경 후보 측에서는 그런 보수,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이제 나와야 되는 싸움인데 박전 대통령이 나선 거 역시 그런 지지층을 끌어내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분명 뭐 TK 지역에서 효과가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사실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PK 쪽 민주당 관계자도 통화를 해봤는데 일단 27일에 온다고 하니까 긴장은 하고
1: 아,
0: 있대요.
1: 긴장하고 있는
0: 네,
1: 거예요?
0: 긴장하고 있는데 크게 뭐 영향을 미칠 것을 이렇게 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9년 만에 등장을 한 거라고 하잖아요.
1: 예.
0: 이번에 만약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후 박전 대통령의 쓸모가 어떻게 될지 이번에 좀 그걸 봐야 될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이번에 효과가 어떤지를 부울경에선 보겠다라는 것 같은데 박순봉 기자는 박근혜 지원 효과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2: 국민의힘 쪽에 골고루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당권파, 비당권파, 중립지대 이렇게 골고루 물어봤는데 일단
1: 예.
2: 요약을 먼저 해보면은 비당권파,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 쪽에서도 최소한 TK에서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 예.
2: 당권파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보수 결집을 좀그 증폭시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지도부 대체 효과가 TK 쪽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당권파에서 뭐 인사가 하는 얘기인데 뭐냐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소할 수 있고 어필할 수 있는 대상은 강경보수층들이라는 겁니다.
1: 예.
2: 근데 이 강경보수층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 실망한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시 좀 달래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그러나 이제 반대로 중도층한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 즉, 요약하면 TK 쪽에선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그것도 원래 이 국민의힘을 뽑을 사람들을 다시 달래는 정도의 효과고
1: 예.
2: 반면에 뭐 충남이나 수도권 이런 데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당권파 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비토라는 게 저관여층에서도 이제는 많이 무뎌졌다. 그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정서도 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 예.
2: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수가 전반적으로 좀 침체돼 있는 분위기였다가 지난주부터 조금 결집되는 그림이 나왔고 이제 그거를 더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0: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투표율에 지지층의 투표율을 높이는 거라는 거죠.
0: 맞습니다.
1: 그러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지지층의 투표율만 올라가면은 좋은 거겠지만 죄송합니다.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오히려 또 박어게인이냐 윤어게인 넘어서 이런 지적이 나올 것 같으니까 둘 다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사실 민주당에서 보는 건 결국 국민의힘이 말하는 결집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1: 예.
0: 그 반사 효과도 있을 거라는 거죠. 민주당 쪽의 그 지지자들의 결집 효과도 같이 불러올 거기 때문에
1: 예.
0: 이게 뭐 그렇게 플러스만 국민의힘에 있을 건 아닐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국민의힘의 뭐 중립지대 인사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소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됐다라는 거는 첫 번째 그만큼 다들 선거가 어렵다라는 거고 두 번째 부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어떤 이제 뭐 대표적인 뭐 인사가 와가지고 지원해주고 이런 그림들이 원래 선거 때마다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인지도가 높고 호감도가 높은 인사들이 와서 전국을 도는 건데 그런 사람이 없네요 지금.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갔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좀 주목되는 거를 뭐 인사가 얘기하는 게 첫 번째는 그 유영하 의원이 다음 전당대회가 있으면은. 그 지도부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이런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당원들을 이제 많이 소구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쨌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1: 예.
0: 그 두 번째는 부산 북갑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박민식 후보를 지원을 할 것이냐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 지금 구구 유튜버죠. 고성국 씨는 가서 박민식 후보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원을 할지가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지원하면 도움이 될 거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적어도 그 당권파 쪽에서 보는 거는
1: 예.
0: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검사 시절에 그 보수 쪽에 전직 대통령들 수사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부각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좀 견제 효과는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를 볼까요? 역시 지방선거 뉴스죠.
2: 네, 김관영 금도를 한참 넘었다.
1: 아, 김관영 금도를 한참 넘었다. 네.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2: 민주당 쪽에서 나온 말이에요.
1: 예.
2: 어제 민주당 그 전북 정읍에서 현장 선대위 회의를 열었는데 지금 이제 무소속 김관영 후보 약진이 되게 두드러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1: 예.
2: 강한 비판을 쏟아냈는데 특히 이제 비판하는 지점은 뭐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사전 교감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김 후보가 그 무소속 출마 과정에서 출마의 불가피성을 대통령께 말씀드린 적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있었어요.
1: 예.
2: 근데 이 발언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 대통령이 김관영 후보 출마를 용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을 이제 강하게 비판한 건데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에 확인해보니 펄쩍 뛰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이 대통령을 공경에 빠뜨리는 위험한 도박 금도를 한참 넘었다. 이런 비판을 어제 쏟아낸
1: 예.
2: 거예요. 한병도 원내대표도 본인의 득표에 대통령을 이용하지 말라. 아무리 급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1: 일단 김관영 후보에 대한 강한 견제,
2: 네.
1: 지적
2: 네.
1: 이거는 이제 어쨌든 결과를 알 수 없는 선거 판세
2: 네.
1: 이런 게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2: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북은 이제 민주당의 텃밭인데 이번에 좀 분위기가 다르다고 나온 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무소속 김관영 지사와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접전이거나 아니면 김 지사가 조금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1: 예.
2: 이 조사들에서 좀 특이점은 당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후보는 김관영을 찍겠다는 층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전북 그 김관영 후보 측에 전화를 해봤는데 지금 선거 운동을 돌다 보면은 김 후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이라는 인식이 다들 강하고 뭐 짠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1: 예.
2: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김관영을 찍겠다는 게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1: 그러니까
2: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좀 당장의 급한 불이잖아요. 그래서 내부 단속에 나섰는데 지금 민주당 전북도당이 김관영 후보를 돕고 있는 현직 도의원 권리당원 3명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다고 하고요.
1: 예.
2: 민주당 이 무소속 후보 지원은 중대한 해당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관영 후보 측은 이거 김관영 돌풍을 막기 위한 표적 징계다, 당원 겁박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김관영 후보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좀 집중 공세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지도부가 전북과 호남을 공천 재난 지역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 공천 재난 지역.
2: 네 맞습니다.
1: 예.
2: 이거를 정청래 대표 책임론으로 좀 몰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원택 대 김관영 싸움보다는 김관영 대 정청래의 싸움으로 이렇게 좀 몰아가는 모습이고요.
1: 예.
2: 그래서 이번 전북 선거를 놓고서는 단순히 지역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 체제 평가 성격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도부 이제 급한

0: 걸 보여주는 게 전북을 이번 달 들어서 7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1: 7번이나요? 네. 전북을. 원래대로라면 전북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게 보통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진 않는데. 그렇죠.
0: 네, 지금 막판 이제 공을 다 전북에 좀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 박수몽 기자랑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김관영 후보의 발언.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소속 출마 같은 것을 좀 얘기를 했다 이런 발언. 청와대 반응은 어떻습니까?
2: 뭐 물어봤는데 입장이 예. 없더라고요. 뭐 특별히 언급을 안 하고 있고요. 그냥 제가 이제 굳이 꾸역꾸역 물어봤을 때는 당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뭐 이런 정도의 반응만 그냥 들었고요. 그러니까 입장이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1: 정확히 이제 김관영 후보가 얘기한 거 그죠? 내가 출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한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는지 또는 그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 여기에 대한 건 나온 건 없는 거죠?
2: 맞습니다. 청와대에서 네. 입장 안 내놓고 있고요. 김관영 후보 쪽에 어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입장이 오히려 지금 정청래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역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2: 이게 무슨 얘기냐면 후보 쪽 설명은 뭐냐면 그 김관영 후보가 예전에 이제 국민의당으로 넘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른미래당 갔다가 뭐 이렇게 있다가 다시 복당을 하게 되는데
1: 예.
2: 그때 영입을 해준 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될 때 대선 후보 그때 영입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꽤 끈끈하다라는 게 김관영 후보 쪽의 설명이고 그러면 믿고 따르는 어른인데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데 얘기도 안 하는 게 인간적인 도리냐. 그냥 최소한의 도리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린 거다.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오히려 지금 정청래 지도부가 역이용을 한다. 예. 이런 지금 얘기들을 쭉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김관영 후보 쪽에서 하는 두 번째 얘기는 정청래 대표가 올수록 그 자신들을 지지하는 그 세력들이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다음 전당대회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1: 예.
2: 그 다 김관영 후보 쪽 얘기입니다. 김관영 후보 쪽에서 표현하기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전북의 권리당원이 한 20만 명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관영 후보가 지사가 되면은 20만 명은 다음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한테 안 갈 거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예.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박찬대 후보를 밀었거든요. 김관영 밀었다기보다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 전해지고 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정청래 대표가 좀 무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 봤어도 그 이제 이렇게 돈을 건네는 장면이 시켰기 때문에 그 입장을 듣고 그 다음에 당원권 정지 1년 정도 했으면은 그러면 자기들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그 지사가, 당시 지사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명하려고 그 기회도 안 주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전격적으로 제명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건 자충수를 뒀던 거다.
1: 예.
2: 그래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다라는
1: 일단
2: 거고.
1: 일단 김관영 후보 측의 입장인 거죠.
2: 맞습니다.
1: 너무 심하게 징계를 냈고 이거는 이원택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이른바 친청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네요.
2: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더 넘어가서 이제 전당대회까지 노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1: 예.
2: 이 지지자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좀 흥미로운 거는 지금 그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뭐 어제 C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오차범위 내에 있었고요. 근데 특히 이제 하나 좀 논란이 된 거는 새전북신문이 그 한길리서치 의뢰해가지고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김관영 후보가 47.3%, 이원택 후보가 38.7%로 이게 오차범위 밖에서 김관영 후보가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1: 예.
2: 근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근데 그 이원택 후보 쪽에서 이게 좀 유착이 됐다. 왜냐면은 김관영 후보 쪽의 인사가 먼저 이 내용을 입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봤을 때는 유착이 됐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흐름상으로는 김관영 후보가 여기저기에서 좀 앞서는 그런 조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1: 예.
2: 요거 좀 간단하게 먼저 조사 개요 말씀드리면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무선 가상번호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응답률은 8.8%였습니다. 더 자세한 예.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흐름에서 좀 주목이 되는 건 뭐냐면 이 정청래 대표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 정청래 대표나 장동혁 대표 모두 이번 전당대회에서 승리의 기준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1: 예.
2: 왜냐하면 다음 전당대회나 아니면 자신의 지도체제의 그 연장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북이 너무너무 중요해진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정청래 대표는 공을 나눠 가질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친명계 쪽에서는 이번 지선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다. 그러니까
1: 예.
2: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서 승리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청래 대표

0: 제가 숟가락을 얹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전북은 완전히 예외예요. 전북은 온전히 오롯이 정청래 대표의 판단에 따른 그 결과로 이 결정 지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다른 지역에서 다 이겼다. 그러면 아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거야라고 친명계 쪽에서 나올 겁니다.
1: 예.
0: 근데 반대로 전북에 대해서는 이건 정청래 대표가 잘못해서 진 거잖아. 당신 탓이야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 최대 변수가 되는 거죠.
1: 사실은 그러면 전북의 당원들 또 지지자들이 정청래냐 아니냐의 선택을 하는 모습 이렇게 되겠군요.
0: 그래서 이게 예비 전당대회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2: 네, 민주당 유세중의 또 후보 얼차려 논란이 있어서 요거 짧게 전해드리면은 아, 예. 그 전남 광양곡구 5일장에서 민주당 집중 유세 현장이었는데 요 사진도 유튜브로 나가고 있죠.
1: 예.
2: 그 당시 유세 진행자가 유세차 앞에 서 있던 민주당 후보들을 향해서 뭐 차렷 열중셔 뭐 엎드려 뻗쳐 이런 거를 외친 거예요. 군대식 구령이요. 그래서 일부 후보자들이 이제 실제로 길바닥에 이렇게 엎드렸고 옆에 이렇게 몇몇 서 계신 분들이 이제 눈치를 보는 모습들이 이제 사진에 찍혔어요.
1: 저도 저 영상 봤는데 황당하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1: 에이. 처음에 이제 뭐 차렷 뭐 누군지가 이제 아무튼 마이크를 잡고 차렷 열중셔 하다가 갑자기 앉아 일어서 하더니
2: 그러니까요.
1: 엎드려 하니까 갑자기 후보들이 엎드려요. 저렇게 이제 서 있는 분 몇 분이 계시고 그분은 누구고 또 누가 저런 엎드려 뻗쳐를 시킨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과연 단체장이나 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일 텐데 저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그래서 아, 말씀하신 대로 뭐 SNS나 이런 데서는 이거 군기잡기 아니야 권위주의적이다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많이 나왔어요.
1: 예.
2: 현장에 이제 민형배 그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가 바로 아 이거 좀 재밌게 해보려다 오버한 것 같다 죄송하다 이제 사과를 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좀 어떻게든 좀 가라앉히려고 권양엽 의원 여기 권양엽 의원이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 위원장인데 정말 깊이 사과드린다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 예.
2: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를 했던 그 선대위 관계자 이 사람은 이제 직책을 해임을 했다고 하고요. 유세 현장 안전관리와 당원 교육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요 논란이 커지자 요 관련 영상도 지금 삭제된 상태입니다.
1: 예. 그러니까
2: 민주당에서는 이제 자칫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전남 같은 경우는 무소속이나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좀 약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찬물을 더 끼얹는 거 아니냐 하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죠. 단체장 또 도의원 시원 할 분들 군의원 뭐 이런 거 할 분들이 갑자기 누가 엎드려 뻗쳐한다고 그냥 엎드려 뻗쳐하면 이것도 모양이 좀 웃겨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게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 쭉 다 물어봤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돌출 행동이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
1: 예.
0: 좀 인상적으로 이해가 되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었던 게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그 돌출 행동을 따르느냐 이걸 물어봤더니 어떤 이제 그 지선에 출마했던 예비 후보로 나갔다가 이제 경선에서 떨어진 모 후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출마자는 선거 전까지 사회에서 최하위 지위를 갖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무조건
0: 유권자들 만나면 숙여라.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1: 예.
0: 아마 자기도 모르게 또 하라고 하니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해석이 그나마 좀 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1: 선거하기 전에는 언제든 꿀을 준비가 돼 있다.
0: 네.
1: 이거네요.
0: 근데 이제 뭐 안 들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일단 저 상황은 네. 갑자기 엎드려 뻗쳐는 이 사람 뭐야 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유권자에게 꿀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건 선거 뒤에 좀 돼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2: 한동훈 유사선거사무소 운영 의혹.
1: 예, 유사선거사무소를 한동훈 후보 측에서 혹시 운영한 건 아닌가 의혹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2: 이게 한동훈 후보자 지지자들이 그 북구 덕천동의 사무실을 빌려서 자원봉사자 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해온 공간이 있는데
1: 예.
2: 이 부분이 이제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사무소 외에 후보자를 위한 유사 기관이나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위배된다고 보는 거예요.
1: 예.
2: 그래서 이제 그 부산 북구 선관위가 이제 현장 조사를 나섰고 아직 뭐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1: 지금 유튜브 화면에 나오는데 지지자가 지금 저 장소 나오는 곳이 이제 유사 선거 사무소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
2: 네.
1: 지지자들은 그냥 우드리리 쉬는 쉼터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네. 이런 입장인 거죠.
2: 그러니까 적법하게 임차한 공간이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그냥 커피 직접 사 마시고 피켓도
1: 예.
2: 천 원에 판매하고 있다. 무상 제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활동이라는 점을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 예.
2: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그 한 후보 팬클럽이 운영하던 도토리 쉼터가 이런 비슷한 이유로 이제 자진 폐쇄를 하긴 했었거든요.
1: 예.
2: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검사 시절 누구보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한 후보가 정작 본인에게는 다른 잣대를 대는 거 아니냐.

0: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박수문 기자 네. 어떻게 봅니까? 이게 후보 측에서 만약 개입돼 있다 그러면 불법 사무거 사무소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 자원봉사자들이 그냥 후보랑 아무 상관없이 우리들 좀 쉬려고 지지자들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그러면 아마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사실 예. 캠프의 설명도 그겁니다. 지금 한동훈 캠프하고 팬클럽은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다. 우리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1: 예.
2: 이런 입장을 계속 내고 있고요. 캠프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다른 얘기가 좀 나오는 거는 이게 보수 진영에서는 처음 있는 건데 이런 팬클럽이 있는 게 그 예전에 그 노사모하고 좀 비슷한 관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1: 예.
2: 민주당하고 노사모는 뭐 이렇게 서로 연대하는 듯 보이지만 어쨌든 별개의 조직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팬클럽도 별개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은 별로 그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1: 예.
2: 지금 당권파 쪽에서는 근데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뭐 예전에 5개 마이크 사용 같은 것도 문제일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당에서 파악해 보기로는 흰색 옷 입은 선거원들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1: 그러니까
2: 뭐
1: 예.
2: 본인들이 문제 있다라고 인식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지율 관련해서 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당권파 쪽에서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지지율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1: 예.
2: 한 15%는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 일종의 대기조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가면 줄투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기호 6번은 밀릴 거라고 보는데, 반대로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그 대기조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지자들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1: 예.
2: 지금 이번 선거는 시장이랑 그다음에 의원들이랑 다 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줄투표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부산 시민들이. 그래서 빠지는 거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당권파는 이제 하정우 후보보다 한동훈 후보가 안 되기를 바라는 거고.
2: 실제 뭐 그런 표현들을 사석에서 네. 쓰기도 하죠.
1: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석에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예, 오늘 주쇼의 첫 번째 인터뷰는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입니다. 행안위 소속인데요. GTX 삼성역의 철근 누락 문제에 관련돼서 오늘 행안위가 열리고 여기에서 몇 가지도 또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출연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오는 길이 엄청 막혀서 일단 전화로 먼저 연결을 하겠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나와 계시죠?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도 네, 온다고 해서 네, 길이 좀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4: 엄청 막히네요.
1: 예, 그러게요. 네. 평소보다 저도 오는데 많이 막히더라고요. 일단 GTX-A 노선 삼성역의 철근 누락 문제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원호 후보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고민정 의원님도 같이 가셨죠. 현장에서 보면 네. 어떻습니까? 위험한 상황 이런 게 좀 보입니까?
4: 제가 들어가 지하 5층까지 다 내려갔는데요. 굉장히 공포감이 확 압박이 되더라고요.
1: 예.
4: 왜냐하면 저희 눈으로 그 철근이 두 가닥이 있어야 되는 게 한 가닥만 되어 있는 게 뭔지를 확인했거든요.
1: 예.
4: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가닥만 있으면 이게 약할 수가 있으니까 두 가닥을 하나의 묶음으로 해놨던 겁니다. 그러면
1: 예.
4: 이제 훨씬 간단해지니까. 근데 이제 그게 하나씩이 다 빠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찔하죠. 게다가 그 지하 5층인데다가 4321 그 엄청난 하중을 다 견뎌내야 되는데
1: 예.
4: 다른 문제도 아니고 철근이 빠져있는 문제는 특히 이게 건설업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위험한 사안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1: 예. 저희가 이제 사진을 공사 현장 사진 네. 하나 봤는데요. 원래 기둥 안에 철근이 여러 묶음이 들어가는 건데 이 묶음당 두 개씩 들어가야 되는 건데
4: 맞습니다.
1: 한 개가 들어간 거죠.
4: 예. 네.
1: 사진으로 보면 잠깐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아, 나중에 준비되면 보도록 하고요. 예. 일단 2,500개 정도가 누락된 건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랑 현대건설은 다른 철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보강하면 된다.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4: 저는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1: 예.
4: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도 이제 전문가 의견을 들은 건데 강판을 겉에다가 덧대는 것이 오히려 그 안전이 더 확보된다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1: 예.

0: 심정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강판이 두꺼우니까 그럴 수도 있나 하고 생각해서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기둥 안에다가 철심을 박는 것은 기둥과 일체성이 확보되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런데 강판을 겉에다 덧대는 거는 그 일체성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하는 의견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 현대건설 또 감리사 서울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1: 예.
0: 그 사람들끼리 보강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다 사고를 낸 사람들인데 그분들끼리 내놓은 방안을 국민들이 믿을 수는 없고
1: 예.
0: 그래서 전문가 집단 또 특히나 이제 외부 전문가 집단들이 대거 투입돼서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정해야지 자기들 그러니까 사고 친 사람들의 말을 저희가 어떻게 믿습니까?
1: 예, 그걸 검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0: 네, 그렇죠.
1: 예, 일단 서울시 입장은 보강공사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강판을 여러 개 덧대면 원래 철근 네. 두 묶음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물론 강판비는 추가로 들어가겠죠. 공사비도 추가로 들어가고.
0: 당연하죠. 그러면, 그 비용은 또 누가 됩니까?
1: 그럼 뭐 현대건설에서 된다고 하더라고요. 30억 원을.
0: 네.
1: 그런데 그러면은 원래 철근 두 개의 하중보다 더 높은 하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서울시 입장인데
0: 네.
1: 그거에 대한 검증이 안 됐다라는 게 지금 고민정 의원님의 말씀이군요.
0: 그렇죠.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기둥 안에 철심을 대는 것이 일체성이 훨씬 확보되는 건데 강판
1: 예.
0: 된다고 해결되는 일인가 싶은 겁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오후부 측에서는 건설회사의 단순 시공 오류를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브리핑했던 서울시 권한대행은 김성보 권한대행이죠. 오히려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0: 네.
1: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0: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건 오세훈과 서울시입니다.
1: 예.
0: 왜냐하면 서울시가 입장을 냈던 걸 보면 처음에는 한 차례 보고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었거든요.
1: 예.
0: 국토부에 보고했던 게. 그런데 나중에 논란이 계속되니까 세 번 했다고 얘기를 바꿨고요.
1: 예.
0: 그리고 최근에는 51번의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1: 예. 예. 아,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오셔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직접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워낙 막히죠.
2: 죄송합니다. 예.
1: 예.
2: 그러니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 차례 했다 그랬다가 세 차례 했다 그랬다가 또 51번을 보고했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말이 바뀌어지는 걸 보면 우리가 수사할 때도 그 발언한 사람의 허위 증언이라고 확증하는 것이 발언이 계속 바뀔 때는 검사가 수사할 때도 아, 저 사람의 말은 오염이 됐다 해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1: 예.
2: 지금 서울시가 딱 그 상황인 거죠.
1: 서울시가 지금 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불안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오늘 행안위가 열립니다. 일단 행안위에서 민주당은 은폐, 서울시가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준다면?
2: 네. 이게 애초에 보고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을 서울시도 인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1: 예.
2: 오세훈 후보가 후보로 등록된 이후 바로 이틀 뒤에 국토부와의 모든 것들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으면은 모르겠습니다. 좀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1: 예.
2: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덮으려고 했었던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공개되는 시점이 오세훈 후보가 사퇴한 바로 이틀 후였을까.
1: 예.
2: 이미 그 전에 10월부터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11월 10일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1: 예.
2: 그럼 그때부터 국민들 앞에 얘기하고 왜냐하면 그 삼성역에 가보시면요. 규모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1: 거기 이제 GTX가 여러 노선이 지나가고 지하철도 지나가고.
2: 맞습니다. 예. 버스 환승센터도 있고요.
1: 있고.
2: 대규모의 공사이기 때문에 또 많은 서울 시민들이 정말 온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것이어서
1: 예.
2: 기대감이 높은 만큼 더 안전하게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그 박민규 의원님이 기자회견을 하셨었는데요.
1: 예.
2: 11월 10일 날 우리 서울시가
1: 11월 10일 날
2: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보고를 받았다.
1: 예.
2: 감리사로부터

0: 그래서 우리도 그때부터 알았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오세훈 시장은 자기는 전혀 몰랐다. 요번에 뉴스 보고 알았다. 그 말을 반복하셨잖아요. 그런데 예. 확보한 문건에 의하면 서울시장의 지시사항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문건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 즉슨 11월 10일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내린 것이 아니냐. 물론 그 지시사항 내용 안에는 철근이 누락돼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살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1: 예.
0: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세훈이 직접 나와서 해명해야 되는 것이죠.
1: 일단 서울시의 입장은 어제 김성보 시장 대행의 브리핑을 봐도 이거는 원래 본부장이 알고 처리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정도 건이다. 그래서 권한대행도 4월 20 며칠 날 알게 됐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 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서 후보직에 나서서 업무 정지가 된 뒤로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은폐 의혹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냥 본부장이 알면 되는 거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는 중이었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0: 오세훈 후보가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라는 말을 해서 억장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1: 예.
0: 역대급 망언 2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지켜야 될 거는 서울시민들의 안전이죠. 6.3 지방선거를 그 공무원들은 서울시 공무원들은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되는 겁니다.
1: 예.
0: 누가 서울시장으로 오든 그분들은 지금까지 했던 역할들을 계속 성실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왜 자꾸 오세훈의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고
1: 예.
0: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아마도 수사 대상이든 감사 대상이든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이라도 오세훈의 편에 서서 혹은 민주당의 편에 서기를 저희가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1: 예.
0: 그저 국민들 안전에 어떤 게 가장 합당한지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셔야 될 의무가 그분들에게는 있다. 하고
1: 예.
0: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 일단 이제 보고에 관한 부분, 과연 네. 은폐하려고 했느냐, 보고가 제대로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철도공단에 6차례에 걸쳐 일단 통보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0: 네.
1: 다만 이제 철도공단이나 국토부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 일부 몇 줄 들어갔는데
0: 네.
1: 이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담으면 되느냐라는 입장인 거고요.
0: 제가 지금 행안위에 있어서
1: 예.
0: 그 모든 자료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차례에 걸쳐서 통보했으니까 우리 할 일 다 했다라고 말한 서울시 공무원들 진짜 자격 없습니다.
1: 예.
0: 저는 다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보고문서를 제가 프린트해가지고 다 쌓아봤는데요. 아마 여기서부터 저 천장까지 높이는 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한 차례에 보고한 내용이 한 수천 페이지거든요.
1: 예.
0: 그게 6차례니까 엄청난 양인 것이죠. 그리고 그 보고서 안에 보면은 요약보고라는 부분도 있어요.
1: 예.
0: 그러면 거기에 최소한 철근이 2,570개나 빠진 거면 엄청난 거잖아요.
1: 예.
0: 그럼 거기에 단 한 줄이라도 요약보고서에 적어놨어야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1: 예.
0: 아니 그러면은 거기에는 아무것도 안 써 있고 심지어는 실패 사례 성공 사례를 적게끔 돼 있는 란이 있더라고요.
1: 예.
0: 거기에도 없습니다.
1: 거기에 그러면 세밀한 문제,
0: 네.
1: 뭔가 작은 문제 이런 것도 다 일일이 적혀 있습니까?
0: 이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1: 예.
0: 이제 요약 보고서에 쓰게끔 돼 있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1: 예.
0: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얘기하고 있는 6차례에 걸쳐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1: 예.
0: 업무일지를 말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그 업무를 감독하시는 분들이 종류도 되게 많아요. 그 업무일지에 쓰여져 있는 것을 왜 당신들이 발견하지 못해놓고서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는 게 서울시의 입장인데
1: 예.
0: 진작에 알았으면 서울시가 자신의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국토부한테 얘기했어야죠.
1: 예.
0: 심지어는 국토부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을 나왔던 그 순간에도 서울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1: 일단 서울시의 입장은 줄기차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강을 하면 되는 정도의 문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고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전반적인 취지는 그렇게 들려요. 오세훈 시장의 입장도 사실은 단순 시공 실수라는 표현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고
0: 네.
1: 그런데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제가 본 전문가들은 앞서 이제 강판 덧대는 걸로 되긴 하지만 이것도 따로 검증해야 된다 하고
0: 네.
1: 그거는 부족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더라고요.
0: 저는 그걸 단순 시공 실수라고 말하는 그분이
1: 예.
0: 단순 무식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철근이 이게 한 줄만 빠져도 문제인데요. 2570개 빠졌는데 그게 어떻게 단순 실수고 그냥 저 본부장 선에서 전결해도 되는 사건입니까? 세상 어느 건축업자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그게 합당한 일인가?
1: 예. 네. 그리고 이미 실수가 났기 때문에
0: 너무 제가 너무 그 서울시와 오세훈 후보의 대응을 보면서 너무 기가 차서 그렇습니다.
1: 예. 이분 이제 전문가들의 사실은 입장이 또 약간씩은 갈리는 게 있어서 네. 나중에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번 선거 얘기. 예. 어떻게 보십니까? 판세를 지금.
0: 저희가 서울시장 선거를 여러 차례 해봤고 특히 예. 저는 이제 오세훈 후보랑 직접 겨뤄보기도 했었고요. 처음부터 생각했던 건 그 당시 막 10% 차이 나고 이랬을 때인데요. 예. 서울시 선거는 절대로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 무조건 박빙이다. 무조건 2-3%이다.
1: 예.
0: 그래서 저희 전략 단위에서는 매일같이 그런 논의를 하고 그런 대비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고
1: 예.
0: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긴장 놓치지 않는 게 저희의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1: 예, 긴장을 놓치지 않고
0: 네.
1: 갈 것이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정원 후보 측은 토론을 피하느냐. 예를 들어서 앞서 철근 문제도 우선 후보 측은 그거 그럼 토론하자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0: 아, 저도 토론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1: 예.
0: 한편으로는 오세훈 시장님이 가르쳐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1: 예.
0: 왜냐하면 당신께서 그전에 박영순 후보 때였든지 송영길 후보 때였든지 그때 계속 우리 쪽에서 토론하자고 했을 때 오 후보께서 토론을 안 하셨거든요.
1: 예.
0: 왜냐하면 본인이 앞서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해설놓고서는 이제 와서 우리한테 영수증 내미는 걸 보면서 참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지금 말씀은 전략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에서 앞서가고 있으니 굳이 리스크 있는 토론을 할 필요가 없는 전략적 판단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0: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오세훈 후보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놨었다 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더 많이 했더라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런 걸 더 설명하고 소명하고 때로는 공격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네.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일방적으로 하는 말만 들어봐도요. 그분의 특징은요. 굉장히 잘 웃습니다. 그리고
1: 웃는 상인가요?
0: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저도 같이 토론을 해봤잖아요.
1: 예.
0: 상대방이 진지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여주고 들어주면 좋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인데요.
1: 뭔가
0: 사람을 무시하고
1: 네. 말씀인가요?
0: 예. 좀 사람을 무시하고 좀 깔아보는 듯한 태도를 갖고 계신 게 그분의 토론의 특징이시더라고요.
1: 광진에서 사실 고민정 의원이 많이 붙었죠.
0: 네.
1: 이기기도 하고.
0: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을 많이 해본 사람이다 보니
1: 예.
0: 저분이 어떤 전략을 펴는지 너무 뻔히 보이는데 정원호 후보는 아마 그런 것을 당해내기가 쉽지는 않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1: 예.
0: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토론에 대해서 더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스타벅스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정부 각 부처에서 기존에 있던 협약을 하지 않고 이벤트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아예 스벅 이용하지 않겠다. 탈벅 움직임도 나오고 일단 오세훈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간의 불매운동과 언론시민단체 비판은 얼마든지 자유인데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하던 정원우 후보 등이 불매운동하고 압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다. 이건 좀 심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제 기억으로는 정원우 후보가 불매운동을 하자는 뉘앙스의 말도 내비친 거를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1: 예.
0: 오히려 그 이제 5.18 역사적 사실 자체를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지적을 하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일베와 같은 그런 극우 폄훼 인권을
1: 예.
0: 완전히 모독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1: 예.
0: 그것을 마치 불매운동 캠페인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호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 국민의힘에서는 아마도 이 GTX 부실 시공 사태가 워낙 크게 일파만파 되다 보니까
1: 예.
0: 그 부분을 덮기 위해서 이 이슈를 더 키우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럼 민주당은 불매운동은 아니라는 건가요?
0: 글쎄요, 저는 그걸 공식적으로 이거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Walk it.

0: 안전화.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0: 네,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요즘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뷰 맛집 어딘지 궁금해? 애기봉 전망대에서 찍는 인생샷. 짜릿한 한달다리와 감각적인 미디어아트 전시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의 랜드마크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방문 전 예약은 필수. 검색창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검색하세요.
2: 안녕하세요, 통계조사원입니다. 오늘도 통계조사원은 국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현장 곳곳을 찾아갑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그리고 동네 사장님 응답들이 우리 삶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통계로 작성되어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지원합니다. 더 나은 육아 환경, 보다 많은 일자리, 더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정책의 시작. 바로 통계조사 응답입니다. 통계청의 새로운 이름 국가 데이터처로 국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3: 안전모 착용, 안전대 점검, 안전벨트 고정. 생명을 지키는 책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노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집중 계도를 실시합니다. 사업주도 노동자도 우리 모두가 안전실천의 주체입니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0: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표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박성태의 오늘 한 컷 준비되어 있고요. 화요일에 인기 코너죠. 한 칼 토론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서용주 맥연구소장, 그리고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풀어봅니다. 이어서 선거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여야 정치권 모습, 앞서 1부에는 민주당 고민정 의원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오늘 2부에는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샵 1212,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마다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마다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1: 박성태의 시선 오늘 한 컷.
2: 예, 이번 지방선거 주요 후보들의 공약인데요. 전남 광주의 민영 배우부는 1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구의 추경호 후보는 대구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약대로라면, 또 만일 그 후보가 당선된다면 전북과 대전에도 대규모 반도체 산단이 조성되고, 물론 경기도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더 키우겠다고 합니다. AI 공약은 더합니다. 후보들 공약대로라면 울산에는 AI에 100조 원이 투자되고, 부산에는 10조 원, 강원도에도 70조 원이 투자됩니다. 실제 AI는 기초자치단체 곳곳에도 활용될 예정이니 후보들 공약대로라면 우리나라와 AI가 무라일체의 경지를 이룰지 모릅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주요 후보들의 반도체와 AI의 공약 예상 투자액은 439조 원입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투자인데, 중요한 건 누가 진짜로 투자하기로 약속했냐는 거죠. 각 정치인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만, 말만 너무 번지르르한 후보는 좀 더 꼼꼼히 보십시오. 다른 것도 말만 앞서기 십상입니다. 또 행여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곳곳에 나눠주는 투자를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이 제대로 서려면 조금씩 나눠주기보다 한 곳이라도 수도권에 대항할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한 컷입니다.

0: 예,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한칼 토론 시간입니다. 김경렬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서영주 맥 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예,
0: 오늘도 한 칼에 깔끔한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한칼에.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른바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죠. 수습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부터 예, 시계 방향으로 돌겠습니다.
2: 뭐 어떤 태도를 나오느냐. 물론 뭐 당연히 사과는 잘 하겠죠. 예. 사과하고 뭐 거의 이제 뭐 큰절이라도 할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이 나올 텐데 일단 국민들이 제 궁금해하는 것도 그렇고 저도 궁금한 게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누가 이거를 기획을 하고 어디까지 결재를 받고 어떻게 된 거냐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0: 예.
2: 그 부분이 얼마나 소상이 나오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용진 회장이 계속 예전에도 뭔가 논란이 있으면은 본인까지 번지지 않고 사장을 해임하고
0: 예.
2: 뭐 이사를 해임하고 이런 식으로 뭐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꼬리 자르기 아니냐, 본인은 아무 책임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를 지금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진정성 있게 나오고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0: 예.
2: 한번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정용진 회장의 그 말들이 온전하게 100%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이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회복을 할지에 대해서도 좀 깊이 고민도 해보고 또 예. 오늘 방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거다 그 생각을 합니다.
0: 김경일 비대위원이요.
3: 예, 우선은 양쪽의 극단적인 모습,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여러 이제 행안부, 국방부 이런 극단적인 모습, 그리고 또 한편에는 장동혁 대표, 그리고 김민전 의원, 김기현 의원 이런 분들의
0: 예.
3: 또 한편에 또 망발, 이런 양극단 속에서 좀 뭐랄까요, 국민들도 갈피를 잡기가 힘든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 어떻게 보면 다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0: 예.
3: 식의 멘트가 나올 것이라고 다 예측하고 할 텐데, 이 정도 선에서는 적어도 뭐랄까요, 그 정치권에서 그런 극단적인 대립은 좀 멈춰져야 되지 않나. 저는 뭐 시민사회라든가 국민들 사이에서 분노, 불매운동, 이것은 뭐 그런 쪽에 맡겨야죠. 국민들의 분노가 스스로 뭐 납득할 때까지. 그런데 좀 정치권에서 논란은 좀 수그러들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다라면, 과연 이제 김준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낱낱한 어떤 그 진상
0: 예.
3: 어떤 이유로 누가 했는지 그게 과연 밝혀질까? 뭐 한편으로 뭐 비관적인 그런 부분에서 비관적인 예상도 들지만 예, 그건 조금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0: 예. 예, 일단 회사 측에서는 담당자의 휴대폰도 포렌식을 했다고 하는데
3: 네.
0: 예를 들어 거기에서 뭐 크크 내가 이거 썼지 뭐 이렇게 동료랑 나눈 대화들이 발견이 된다면 명예 관하겠지만
3: 네.
0: 일단 보도에 따르면 고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1: 사실상 그 정용진 회장을 보면은 이념을 좋아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본인 자초면도 있어요.
0: 예.
1: 열콩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스타벅스의 5.18 대의 논란 자체가 연결이 되는 게 더 폭발력이 생긴 거죠.
0: 예.
1: 그러다 보니 정부도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업이 이념적으로 운영하냐 그거예요. 열심히 돈만 벌면 되잖아요.
0: 예.
1: 근데 자꾸 이제 이 정치권에 기웃대는 듯한 인생을 주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이제 정용진 회장의 사과문이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0: 어제 이제 두 번째 사과문이 나왔죠.
1: 예, 그렇죠. 사과문이 두 번째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는 진상조사라든지 본인이 처음에 약속했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책임 수준의 메시지가 나와야 될 거예요.
0: 예.
1: 뭐 세게 말해서는 뭐 오늘 일가가 이 부분에 손을 뗀다든지 그런 그 아주 강력한 뭐 방안이 나올까는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뜨뜻무지근하게 또 책임 전가를 그쪽 스타벅스 코리아의 임원진이나 일부 실무자에게 돌려서는 그냥 예. 마무리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좀
0: 본인이 거치 판단을 해야 된다는
1: 저는 그 정도까지 아니면 힘들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보수 쪽에서 이거를 자꾸 이제 이념 논쟁으로 갖고 간단 말이에요.
0: 예.
1: 스타벅스를 가면 뭐 보수의 아지트

0: 그리고 이 보수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것.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결국엔 국민의힘 쪽의 작전인데 저는 사실 이게 기업 입장에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정치하고 선을 긋는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1: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세요? 앞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정치권에서 일을 두고 너무 과도한 공방을 한다. 시민사회나 소비자들이 5.18을 폄훼하고 비판한 스타벅스의 그 데이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치권이 너무 개입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김진일 평론가는요?
2: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리고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숨만 쉬어도 공격거리인데 원래 이 정치권에서 선거판에 예. 이거를 이제 서로 좀 비방하는 비난하는 소재로 쓰인 건 맞는데 뭐 그러니까 먼저 정부나 대통령 뭐 이제 민주당의 행동을 평가를 해보자면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사지 마라. 예. 막 이제 이미 이게 관제대 뭐 관제 운동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먼저 사람들을 들끓고 예. 뭐 정치권이나 여기서 좀 밥숟가락을 올린 이제 경향이 있는데 그 지금 막 사람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분노해 있는데 예. 뭐 운동원들이나 후보자가 스타벅스 음료 들고 있으면은 그게 좋게 보이겠습니까? 뭐 가지 말라고 한 거는 제가 보기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1: 그러니까 보면은. 정치권에서 예.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선동해서 가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민심이 분노해 있기 때문에 선거판에 굳이 민주당 당원들 운동원들이 거기 가서 밉보일 이유가 있냐 뭐 이런 관점도 필요하다는 거군요.
2: 그렇죠. 예, 그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당연한 거라고 보고. 예. 그러니까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제 스타벅스 콜이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이제 경품으로 주지 않겠다. 이것도 저는 뭐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 스타벅스와 관련돼서 뭔가를 받았을 때 그럼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1: 예.
2: 그러니까 그게 뭐 영구적으로 평생 중단할지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러겠습니까? 일단은 신세계가 하는 거를 봐야 되겠죠.
1: 예.
2: 근데 그것도 저는 뭐 적절하다고 보고 법무부가 과거에 뭐 이거 산 거 이력 내놔라 이거는 좀 많이 오바다. 과거에 산 거를 말아서 뭐 합니까 그거를?
1: 과거에 수벅이랑 마케팅하고 있으면 다 내라. 뭐 이런 거.
2: 예, 뭐 국방부가 이제 수벅이랑 마케팅하고 있는 거 중단한 것도 뭐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 뭐 그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예. 이게 뭐 이제 하나하나 보면은 또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이게 이제 기업 정부가 기업을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지적을 야권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버를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은 김기현 의원은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인증샷 올리고
1: 예.
2: 그리고 뭐 이수정 교수 그 수원 정 당협위원장은 우리 다 스타벅스 들고 이제 뭐 가자 뭐 선거판에 가자 뭐 장도혁 대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를 비판하는 것과 이 뭐 망언을 지지하게 비춰지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1: 예.
2: 저는 오세훈 시장이 좀 적절하게 얘기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세계 잘못했는데.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1: 시민사회가 비판하는 거는 타당하지만 네. 그럴 수 있지만 뭐 정부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건 맞느냐라는 거죠.
2: 뭐 그 정도 비판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제 오바를 해서 이게 손익계산서가 좀 안 좋겠다. 국민의힘에서는 전 그 생각이 듭니다. 네.
1: 서영주 소장님.
0: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이 한 나라의 특히 사회를 구성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준을 선이라고 봤을 때 선을 넘었을 때는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게 능사냐? 그러면 정부가 나서지 않는 것들이 결국에는 시민사회의 건전한 시민의식이 발현이 돼서 불매운동을 하고 이 기업을 응징하고 이런 것들을 기다린다. 이건 좀 사실 너무 그 아니란 생각 아니에요. 정부 무정부지자입니까? 정부는 국민들이 들끓으면 그 민심을 읽고 의견을 표명해줘야 되고 정치권도 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100% 국민들이 다 안 끓는다 하더라도 저는 절반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 이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했을 때는 정부도 입장 표명을 하고 본보기와 경종을 알림으로써 선을 그어주는 게 그 정부의 역할이지 않을까.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질서가 무너질 때 정부가 나서야죠.
1: 예.
0: 그다음에 어떤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혐오 조롱당할 때 정부가 나서야죠. 그게 뭐가 문제예요? 불매운동? 아니 그걸 사면은 불매운동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건지 정부가 불매한다 아니 그거를 매입한다고 처벌합니까? 아니잖아요. 선택권은 소비자한테 있잖아요.
1: 예.
0: 근데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 장동현 대표는 뭐 이게 인민재판이고 뭐 국가가 이거 시민들을 옥죄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본질의 5.18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들이 과연 이 국가에 온당한가? 사회가 병들어가는가? 라는 거에 플러스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제 윤호기의 인당도 모자라서

0: 일배당으로 가는가.
1: 예.
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게 조금 상황이 심각해서 좀 세게 불매라든지 어떤 기준선을 제시하긴 했으나 이거는 건전한 방식으로 풀어야지 이거를 가지고 김기현, 김민전 이런 분들이 뭐 조롱하듯이 스타벅스 커피를 사고 들면서 이걸 정치적으로 확산시키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1: 일단 정부가 민심이 분노하는 일이고 5.18에 대한 명백한 조롱이라면 당연히 정부가 입장을 내고 뭐 사먹은 사람은 뭐 과태료를 물겠다 이렇게 안 하겠지만 아니죠. 입장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서영수 소장의 의견입니다.
2: 그러니까 결국은 비례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응하는 어떤 조처, 상응하는 대응의 문제인데
1: 예.
2: 이것이 이제 그 모 의원의 페이스북이 올라왔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용하셨지 않습니까? 작년도 이제 사이렌 상징
1: 예.
2: 이것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부정선거론자들이 이렇게 부정선거의 증거 찾는 것 이분들 부정선거론자들의 증거들 보면은 수십 수백 가지를 넘어서 수천 가지가 된단 말입니다.
1: 예.
2: 각종 증거들을 많이 가져와요. 보다 보면 뭐 차가 움직일 때도 뭡니까 선관위 트럭이 움직이는 것도 부정선거의 상징으로 이제 찾아내시던데. 아, 그러니까 저는 스타벅스의 상징이 보니까 이제 사이렌이고
1: 예.
2: 그것마저도 이제 4.16을 뭐 조롱하는 그런 상징이다 하는 걸 보면서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 역시도 처음에 이제 이 사건의 촉발을 보면서 약간 뭐랄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저도 약간 예. 멍한 기분 속에서 맨 먼저 찾아간 곳이 약간은 뭐랄까요? 요즘 흔히 하는 표현으로 그 우측 진영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곳을 갔어요.
1: 커뮤니티 네. 같은데요?
2: 네, 네. 커뮤니티를 갔더니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100이면 100 모두 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1: 예.
2: 그게 뭐냐면 50, 60, 70 되면 그 상징 체계라든가 그리고 앱을 안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헷갈린 부분이 쓸 수 예.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어느 정도 정말 좀 비례성을 갖추자 이게 과연 그러면 천인공노할 범죄인가
1: 예.
2: 모든 정책 부처가 정부 부처가 나서서 정말 죽이자 해야 될 그런 일인가 하면 조금 그에 너무
1: 마녀사냥처럼 비춰질 수 있도록 할 만한 일인가라는
2: 그렇죠.
1: 비례성에서 어긋난다는 말씀
2: 그리고 만약에 그런다면 아까 김준일 평론가가 말한 것처럼 어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 그때 봤더니 뭐 실무자가 크크크크 내지는 아 이제 이거 하기 싫은데 또 위에서 누가 뭐라고 시켰다 뭐 이런 증거가 나온다라면 그때 대응해도 충분할 일 아닌가
1: 예를 들어서 뭐 담당자 옆에 있던 사람이 이거 시기상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오해받을 수 있으면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2: 네.
1: 아니야 괜찮아라고 밀고 갔든지 그런 게 좀 더 나오면 다를 거라는
2: 말씀이에요. 예, 예,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예, 예.
0: 근데 지금 범죄라고 한 적은 없는데 자꾸 범죄라고 하고 있다고 예. 이렇게 해석을 과대하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국민의힘이라든지 일부 이 스타벅스 커피를 사 먹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불편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1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범죄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정부는 5.18 정신이라는 헌법 전문에 담을 만한 국가적인 역사인식에 대해서 훼손하고 조롱하는 것을 동조하고 그거를 촉발시킨 기업에 대해서 뭔가 우리 정부도 입장을 내겠다. 그동안은 수많은 그 기프트콘을 정부에서 매입을 해줬고
1: 예.
0: 또 좀 많이 애용을 해줬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면 이제 내년에 5.18이 되잖아요. 또 다른 기업이 아무렇지도 않게 비슷한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선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좀 합리적으로 접근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이런 이 같은 5.18이나 부마항쟁에 대해서 혐오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뜻을 모아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건강한 사회를 만듭시다.
1: 예.
0: 우리 아이들이 이걸 보고 나서 찬반 논란으로 가면 일부 젊은 친구들은요. 뭐 일베를 뭐 좀 자주 애용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좀 미움을 만들어요. 이제 좀 제가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고인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내 평가에 있어서 좋거나 나쁘거나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좀 이렇게 피하잖아요.
1: 예.
0: 용납하지 않습니다.
1: 금도라고 하는 거죠.
0: 금도잖아요. 그 금도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얘기하는데 왜 자꾸 금도를 넘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1: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재명 정부가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 대한 또는 대통령이 이제 스타벅스에 대한 강한 비판 여기에 대해서 봤는데 앞서 이제 김준일 평론가가 지적한 대로 또 김기현 전 원내대표죠. 뭐 이렇게 인증샷을 찍고 이건 또 다른 각도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사기업이 정부에 대해서 과도한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응원한다는 측면처럼 보일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또 하나는 애초에 문제가 된 스타벅스의 5.18 조롱 폄훼, 이거에 동조하는 모습으로도 보일 수가 있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더 그러니까, 부연해 주시면.
3: 예. 그 김기현 대표가 인증샷 찍고 뭐 네. 이수정 교수 뭐 장도혁 대표가 스타벅스 들고 투표장 가자 뭐 이런 취지의 얘기
1: 지금 유튜브에는 예. 화면에 나오는데요. 김기현 대표 페이스북입니다. 나는 내가 마실 커피를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자유에 있는 나라에 살고 싶다 하면서 스타벅스를 마시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의 이제 정치적 결정이잖아요. 정치적 행위고 결정이잖아요. 제가 예. 궁금한 거는 저거를 김기현 대표가 마시면 스타벅스가 좋아할까? 예. 아,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잘못한 거는 알겠고 이제 좀 정용기 회장 사과하고 네. 이제 좀 이게 잦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불을 지르는 거예요 저게. 네. 저 미치고 환장할 겁니다 저기에서는.
1: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3: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1: 전한길 씨가 예.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나서 가지고.
3: 그러니까 저기는 예.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스타벅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죄송한 좀 거친 표현이면 보수 꼴통들만 가는 데구나. 이미지가 그 과거의 도시적이고 젠틀하고 이런 게 아니라
1: 예.
3: 보수 대한민국 보수 꼴통들만 가는 데로 이제 낙인이 찍힐 수가 있어요. 저게 네. 미치고 팔짝 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기업을 생각한다라면은 좀 이건 뭐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뭐 김경류 회계사님의 이 정도 톤이고 뭐 오세훈 시장 정도면 하는데 저런 거 하지 말아 좀. 본인 이미지가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참 정용준 회장이 지금 갑갑할 겁니다.
1: 예. 국힘 인사들의 스타벅스 지지를 스타벅스가 싫어할 거다라는. 예. 얘기했습니다.
0: 정용진 회장이 제일 싫겠죠. 저런 게 나올 때마다 아이고 진짜 돈이 그냥 몇백억씩 날아가는 게 느낄 거예요.
1: 원래 사실 카페나 또 뭐 신세계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브랜드가 제일 중요한 그렇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 제가 스타벅스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 평택 을로 가보겠습니다. 김용남 후보 측에서 어제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동생 회사, 그러니까 대부업을 차명으로 운영했다라는 의혹인데. 동생 회사가 경영 위기에 처해서 돕기 위해서 인수한 거다. 그리고 등록갱신을 한 건 청산 절차를 용이하게 하려면 일단 등록을 유지해놔야 되기 때문에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TV조선에서 또 녹취가 나왔어요. 원래 가족에게 차명으로 맡기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가족이 김영남 후보와 통화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 이름을 해놓고 스스로 좀 떼먹을 한 거지. 그렇지. 라는 얘기가 나와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김경률 비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2: 사실 이 관련된 서류들을 제가 좀 면밀히 검토도 해보고
1: 아, 예. 예. 역시 또 회계 예. 전문이 예.
2: 몇몇 기자들은 취재 기자들도 저한테 조금 뭐 물어보기도 하는데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아직 공개 안 된 자료도 이제 전 봤는데
1: 아 그래요? 예. 얘기해 주세요.
2: 이런 식으로 입지를
1: 아, 예.
2: 그러니까 보면은 모든 게 제가 알기로 이게 취재한 측의 주장이 모두 다 맞고 예, 예. 뭐 어떤 부분이든 맞고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그 폐업 절차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등록갱신을 마쳤다.
1: 예.
2: 업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같은 업계에서는 예. 그런 상담을 혹시나 해오면 저 지금 좀 폐업을 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 법인 폐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저희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예. 그냥 저희들이 하는 언어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자연사하도록 냅두라고 해요. 아무 절차 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 그 법인을 폐업하고 청산하려면 돈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예, 예, 예. 이럴 것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냅두시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건 정반대되는 행위여서
1: 예.
2: 하고 제 생각엔 김용남 후보 측에서 유일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있는 단어 딱 하나가 있는데 차명.
1: 차명.
2: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뭐 이해하기 쉽게는 이제 차명인데 지금 김용남 후보 측에서 나온 게 뭐냐면 불법적인 건 없다.
1: 예.
2: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차명이라고 했지 실제는 이제 차명이 아니거든요. 지분을 김용남 후보 명의로 사실상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좀 있습니다만 예. 가지고 있고 운영을 대표이사를 이제 동생 명의인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확히는 차명은 아닌 거잖아요.
1: 예. 예.
2: 그렇다고 해서 뭐 김용남 후보께서 직접 뭐 사채 업체를 뭐 이렇게 뭡니까 차주와 대주를 서로 연계해주고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을 테니까.
1: 예.
2: 그러면서 이제 이 차명은 이해하기 위한 그런 용어일 뿐이지 실제적인 행위는 아닌 이상 법적으로 불법이냐 하면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다만 이건 어떤 공직에 있었던, 더군다나 이제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국회의원에 출마하신

0: 지방선거 국민의힘 측 통신원 역할로 좀 많이
1: 예,
0: 의원은 소식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글쎄요, 뭐 선거 초기에 상당히 이제 수치상으로 저희가 열세인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급격하게 격차가 좁혀지는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저희 지지 그래프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서 상당수 그러니까 호남 한반도 서쪽을 제외한 남쪽에서 동쪽 수도권까지 상당 부분 격차가 좁혀져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아무래도 국민분들이 민주당이 초반에 예상했던 프레임대로 가지 않고 저희가 주장하는 이재명 정부 심판, 부동산 문제에 대한 비판, 그리고 공소 취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의 결집, 그리고 샤이 보수의 결집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국면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예.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을 물어보겠습니다. 여긴 우리가 광역단체장 기준입니다. 여긴 우리가 이겼다 몇 군데고 어디입니까?
1: 글쎄요, 뭐 저희가 이겼다라는 걸 수치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이제 민주당이 처음에는 뭐 경북 제외하고는 다 이길 수 있겠다 이런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는 이제 아니라고 보고 있고, 영남권의 상당수 지역들은 뭐 골든 크로스를 넘어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0: 대구 부울경이 다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1: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강원, 뭐 충청권도 상당히 저희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지금 말씀 정리하면 영남권은 골든크로스를 넘었고 강원, 충청, 서울은 상당히 격차를 줄였다.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
1: 물론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낮은 자세로 지금 선거운동을 끝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영남의 대부분까지도 잠식할 수 있는 이런 구도는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충청권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유경수 회사의 생각에는 옥천을 시작으로 대전 공주에 들렀는데요. 그리고 다음에는 내일은 부울경, 그다음에는 또 강원도 간다고 합니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1: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뭐 선거의 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요건 좀 차치하고더라고요.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하고 구체적인 뭐 협의를 가지고 일정을 조율하시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본인 판단했을 때 아무래도 이 선거를 그냥 두면 나라가 굉장히 위기가 닥치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저희는 선거 막판쯤에 영남을 중심으로 좀 움직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보다는 상당히 빨리 그리고 광폭 행보에 지금 나서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민주당은 뭐 평생 반성해야 될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탄핵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과연 그 탄핵이 정당한 탄핵이었는가에 대한 어떤 국민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때도 민주당에 일방적인 이를테면 탄핵 무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본인의 문제를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저희 당의 분열로 일어난 탄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이 행보를 통해서 국민들이 과연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또 분열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망칠 경우에 그것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나중에 또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일종의 경고성 행보의 의미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 당을 지지하는 또 보수 진영 전체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어렵고 그 출발점이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끝매점이 만약에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서 지방 권력까지 민주당으로 완전히 쏠리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경우에

0: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리고 본인이 나서서 이번 선거에 보탬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충정이 저는 묻어있는 그런 행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지금 예. 말씀 중에 이제 보수 지지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탄핵에 대한 입장에서요. 그런데
0: 저는
1: 지금
0: 뭐
1: 그러면
0: 일반 국민들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제가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좀 또 박 전 대통령에게 가해졌던 어떤 뭐 가혹한 형사적 처벌,
1: 예.
0: 선고나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너무 과했던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만납니다.
1: 그러면
0: 예.
1: 2017년에 있었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에 따라서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기 때문에 파면한다고 했던 그 결정이 헌재가 잘못 결정됐다고 국민의힘은 생각하시는 겁니까?
0: 글쎄 제가 박성태 앵커가 논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1: 예.
0: 정치와 사법의 영역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1: 예.
0: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다섯 개 재판을 중단시키고 공소취소까지 지금 하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런 것들이 저는 결국은 승자가 정치적 승자가 됐기 때문에 사법적 영역에서도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 것이고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1: 예.
0: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승자가 되고 나면 상당히 패자가 되고 나면 객관적 사실보다는 훨씬 더 가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1: 예.
0: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몸으로 시연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다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1: 예.
0: 정치의 비정함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런 부분도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면서
1: 예.
0: 박 전 대통령의 진영에 따라서 평가가 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지만 조금 어떤 느끼는 우리 국민적 감정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1: 예.
0: 겁니다.
1: 이 진영에 따른 뭐 평가가 많다라고 보시는군요. 예.
0: 예, 저는 이 지금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저희가 뭐 사법적 판단을 전면 부인하거나 이거는 전혀 아니지만
1: 예.
0: 이런 정치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라는 것도 2017년, 2018년 이 국면과 또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는 뭐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이 들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들에서도 비판적으로 다뤘고
0: 예,
1: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0: 예.
1: 신경 써서 일단 선거 뒤에 논의하자라고 제쳐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진영에 따라서 모든 게 정의나 이런 분들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뭐 이쪽으로 드리고요.
0: 선거 뒤에 하자고 했다고 해서
1: 예.
0: 민주당이 국정조사가 끝나는 날 바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1: 예.
0: 그 법안에 굉장히 많은 반헌법적 독소조항을 포함시킨 민주당의
1: 예.
0: 잘못이 저는 가려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거를
1: 예.
0: 의식해서 일시적으로 유예시키자라는 그 얘기가 본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나쁜 의도를 다 뭐 없애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1: 예.
0: 그동안 민주당이 한 국정조사장에서의 수많은 거짓말과 또 그것에 이어져서 만들어진 특검법의 자세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1: 예.
0: 저는
1: 알겠습니다.
0: 헌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민주 국가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1: 예.
0: 특검을 통해서 사실상 본인들의 정치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절대 국민들의 심판의 선상에서
1: 예.
0: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이번에
1: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그런 겁니다.
0: 잘못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저희는
1: 예.
0: 생각하는 겁니다. 예.
1: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공소취소 권한 있는 특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듯이 똑같이 뭐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별게 아니다라고 볼 만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0: 아니,
1: 말씀을 드린 거고요.
0: 예. 대통령은 현실의 권력이기 때문에
1: 예.
0: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삼가하는 것이 맞다.
1: 예.
0: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그 문제로 굉장히 장시간 고령에 옥구를 치르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선상의 비교는 전혀 적절치가 않죠.
1: 네. 예. 네. 부산 북감 얘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예.

0: 하정우 화이팅입니까?
1: 아니요, 그 얘기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정말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모든 우리 후보들을 예. 굉장히 비하하시는 겁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예,
1: 저는
0: 죄송합니다.
1: 어제도 제가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0: 예.
1: 민주당 측 운동원들에게 건강 잘 지키고 힘내세요. 화이팅 하십시오. 이런 인사를 건넸고.
0: 덕담이라는 말씀이시죠?
1: 모든 후보들이 길에서 상대방을 만날 때, 그럼 상대 후보 만날 때 우리가 아무리 선거지만 비난하고 욕하고 침 뱉고 지나갑니까?
0: 예.
1: 제가 더 이상 설명할 가치는 없지만 한동훈 후보 본인도 하정우 후보를 만나서 파이팅 하십시오. 건강 잘 챙기십시오. 하면서 손잡고 지역구를 걸어가는 장면이 다 찍혀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미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99%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덕담해주고 선거 예. 결과와 관계없이 함께 경쟁한 후보로서 격려해주는 것을 저는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어떻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0: 덕담이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1: 덕담이 아닙니까 그러면?
0: 아니, 분위기도 제가 들어보니까 덕담에 예. 실제 들어보면 덕담의 뉘앙스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 아니요,
0: 워낙 상황이
1: 아니라요. 예. 뉘앙스가 아니라 그 만난 장소가
0: 식당이었죠.
1: 한 10명 정도가 들어가면 꽉 차는 식당이에요.
0: 예.
1: 의자를 밀면서 저희가 이제 지나가는데 그럼 거기에서 하정우 후보 뭐 잘 하십시오. 또 특히 하정우 후보는 선거를 처음 치르는 분이어서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0: 예.
1: 그런 마음에서 한 얘기를 박민식 하정우 단일화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그건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
0: 예. 사실 뭐 하정우 후보를 만나서 눈싸움하고 갈 수는 없죠. 충분히 덕담으로 할 수도 있는 분위기였다고 보고요.
1: 저보다 하정우 후보가 저희 쪽에 훨씬 더 덕담을 많이 했습니다.
0: 예.
1: 말씀드리면. 예.
0: 아마 이제 그런 식의 분석을 일부에서 하는 것들은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최근 국가 여론조사를
1: 일방적인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판단합니다.
0: 예.
1: 예. 예. 예.
0: 난 뭐 그 언뜻 분석하는 쪽은 또 그쪽 주장이니까요. 부산
1: 예,
0: 국가 여론조사에 보면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한 여론조사입니다. 최근 20일에서 22일 무선 100% 전화면접 조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한동훈 36, 하정우 35, 박민식 19. 일단 최근의 추세는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인 것으로 나오고 있고 박민식 후보는 오차범위 바깥으로 좀 떨어지는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뭐 숫자를 제가 뭐 부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인데요.
0: 예.
1: 저도 이제 그래도 꽤 장시간 지원 유세 치고는 박민식 후보하고 현장 시장을 이제 그날
0: 예.
1: 꽤 이제 오전에 한 11시에 만나서 한 2시까지 돌았는데 제가 느낀 현장 주민들의 박민식 후보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숫자를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당으로서는 박민식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을 해야 되겠다. 당연히.
0: 예.
1: 그리고 선거 당일 날 북갑 주민들의 표심이 과연 지금 수치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박민식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여전히 상당히 있다. 그런 점에서는 뭐 열심히 저희가 저희 당의 후보인 박민식 후보를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0: 차이 박민식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현재 여론조사 상황이.
1: 예. 뭐 요즘 또 하나 뭐 저도 듣는 얘기입니다만
0: 예.
1: 북갑을 중심으로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0: 예.
1: 여론조사 조사를 받는 분들도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도 현장에서 제가 좀 들었고 해서
0: 예.
1: 글쎄 뭐 그 숫자대로만 저희가 상황을 판단 할 수는 없고 끝까지 열심히 하면 어쨌든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 자란 부산의 아들이고 또 이번 선거가 가지는 조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선에서도 드러났듯이
0: 예.
1: 보수의 분열이 가지고 올 그런 부작용에 대한 우리 보수 진영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0: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초반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1: 예.
0: 구도가 더 강화되고 그래서 박민식 후보 지지율이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혹시 이재명 정부
1: 잠깐만요.
0: 하정 후보 견제를 위해서
1: 견제가 필요한데 박민식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건 어떤 뜻인지 모르겠네요.
0: 아니요, 제 말씀은 이제 혹시 예. 이재명 정부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0: 뭐 그러면 야권 후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 마지막에 아니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씀.
1: 한동훈 후보는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제가 예. 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0: 예.
1: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를 바란다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 맞죠. 그런 구도로 간다면 저희는 국민의힘을 향한 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하고
0: 예.
1: 그래서 저희 당의 선거운동이 무슨 단일화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 없다.
1: 지금 이 국면은 우리 당에 대해서 야당을 국민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시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에 닥칠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0: 예.
1: 그런 쪽에 표심이 모아진다면 오히려 박민식 후보 쪽으로 표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0: 만약으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부산 북갑에서 당선이 돼서 배지를 달게 된다. 그러면 예.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이 같이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1: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죠. 무소속 후보가 여러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0: 예.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0: 네. 형책을 짧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 네네.
0: 유희동 후보, 황교안 자유혁신 대표와 단일화 가능할까요?
1: 글쎄요. 제가 자꾸 단일화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 저희 당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저희 당 후보가 끝까지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0: 예.
1: 지금 평택 의뢰 선거 분위기도 조금 묘한 같아요. 조국 대표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도 너무 크고
0: 예.
1: 또 지금 민주당으로 간 김용남 후보님도 뭐 보좌진이 불법 대부업체 운영에 관여를 했다라든지 또 뭐 이런 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서 저희는 유희동 후보의 힘만으로도 열심히 하면
0: 예.
1: 4자구도 5자구도쯤 되는 거죠. 5자구도에서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유희동 후보가 열심히 해서 또 지원해서 예. 당선시키는 것이 저희 당의 목표입니다. 예.
0: 예. 스타벅스 논란 짧게 요거 답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예. 의원의 뭐 인증샷이랄지 이런 건 좀 과하다. 예. 인증샷 스타벅스 인증샷이요?
1: 아, 예, 예, 예. 예.
0: 이런 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1: 아, 이것도요. 저는 스타벅스 측에서 뭐 부적절한 마케팅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0: 예.
1: 그것에 대해 즉각 정용진 회장이 예. 100배 사죄하고 책임자
0: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1: 재발 방지 요했는데
0: 예.
1: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0: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5: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7: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8: 기적이란 말 좋아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기적은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다. 삶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이다. 책 속 이야기, 버나드 쇼의 문장들 속 한 문장입니다. 버나드 쇼의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화를 내는 매 분마다 당신은 60초의 행복을 잃는 셈이다. 즉, 60초 동안 기적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지.
9: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는 제주도와 전남 일부 지역으로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이번 비는 강수량도 많지만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 산간 지역은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어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은 10에서 60mm 정도의 강우량이 예상되고 남부지방은 이보다 많은 50에서 100mm 정도의 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곳은 전남 남해안에 120mm 이상, 경남 남해안에도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 산간 지역은 현재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2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10: 광고하기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4: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그럼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2: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8: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9: 이순환 우수제품.
10: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9: 무상 방문 수거.
10: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10: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3: 레인보우.
1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이 멀지 않은 이맘때쯤 검색량이 많아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볍고 튼튼한 우양산이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서 햇볕 피하기도 좋고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려도 걱정이 없으니까 가방에 하나쯤 챙겨두고 다니시면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좀 든든해집니다. 우산과 양산의 기능을 하나로 모아놓은 우양산처럼 요즘엔 이렇게 다기능 멀티 제품이 각광받고 있죠. 운동화와 샌들의 장점을 두루 갖춘 이른바 운샌들 뜨고 있고요. 오븐과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 기능을 합친 다양한 조리 도구들도 인기라는데요. 집과 일터를 바쁘게 오가면서 누구보다 분주하게 한 달을 보낸 우리들 역시 칭찬받아 마땅한 멀티형 인간들인 거겠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5월 26일 화요일 입주 1326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짝짝!